0: Over the Giant Squid. Chapter 4. The Layer of Gold. He'd done it.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 it down with ropes.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1: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오징어와 전투를 벌이고 있죠. 과연 사무엘과 사무엘의 삼촌, 사무엘의 아버지, 그 잠수부들은 거대 오징어를 이기고 물리치고 그 황금의 보물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난파선으로부터 그 보물들을 가지고 가야 좀 뿌듯할 텐데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니어야 될 텐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deck, 갑판으로부터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이라고 돼 있죠. 지금 사무엘은 어디 있냐면 손에 그물이 들려 있습니다. 그물이 들려 있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싸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유리한 위치에 가면은 잘하면 이게 내가 뭔가를 이 그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난파선 옆에 달려있던 그 그물을 발견하고는 난파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Samuel looked over the side. 사무엘은 너머로 봤습니다. 뭐가 있지? 이렇게 너머로 본 거예요. 무엇 너머로 봤냐면 of the side of the galleon. 그 범선 옆. 범선에 그 배가 있으면 이 배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본 것이죠. 뭐가 있지? 라고 보는 거예요.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그의 아버지와 그의 삼촌은 wrestling 막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과 씨름하고 있었냐면 그 오징어의 촉수가 되겠죠. 그 오징어의 촉수와 막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러는 중에 the squid was distracted.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이 지금 오징어가 다른데 약간 이 주의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삼촌에게 막 주의가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이 발이 많으니까 다른 데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The squid was distracted. Distract라는 것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주의가 산만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징어는 주의가 산만하게 되었습니다. 주의가 딴 데로 돌려졌다가 되는 것이죠. 주의가 분산이 되었다. He readied the net.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내 손에 그물이 있잖아. 이 그물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려면은 거대 오징어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He readied the net. 그래서 이 그물을 ready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eady가 맞는데요. 품사가 다릅니다. ready라는 것은 흔히 준비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readied 보니까 ed가 붙어 있으니까요.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ready라는 것은 준비시키다, 준비하다. ready 될 것이고요. and prepare to jump.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뛰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배 위에서 딱 조준을 해서 그물이 딱 그 거대 오징어 위로 덮을 수만 있다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딱 잠궈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과연 이게 통할까요?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라고 되어 있네요. Samuel tumbled.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떨어지다 혹은 이렇게 물속으로 쫙 들어가다 뭔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tumbled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물속으로 쭉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As he descended. 그가 뭐 하면서 이제 이 그물을 가지고 쭉 뭐 하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렸으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가 내려가면서 물속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요. The net flew open. 이 그물이 쫙 펼쳐져서 열렸고요.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라고 돼 있네요. 그물이 쫙 펼쳐졌는데 하필이면은 이게 하필이면인지 다행스럽게인지 불행이든지 오징어 입장에서는 불행스럽게도죠. 불행하게도 맞죠.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뭐가 좋냐면 완벽하게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이 그물을 딱 펼쳤는데 그 바로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거대 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falling over 그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물을 들고요.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 위로 완벽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그물로 거대 오징어를 싹 싸버리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과연 이게 정확하게 통할지 일단 그 결말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0: From the deck,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the squid was distracted.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The net flew open,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1: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제4장입니다. The layer of gold. 이 황금 둥지입니다. Layer이라는 것은 둥지이거든요. 아, 이거 황금 둥지네요. 이 Chapter 4가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면 이 책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He done it. 그가 해냈습니다. 하하, 사무엘이 해낸 것 같습니다.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d it. Down with ropes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와 삼촌은 rushed, 어서, 서둘러서 뭘 했냐면 grab the corners, 잡았습니다. grab, 맞죠?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면 the corners of the net, 이 그물의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모서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아, 그물이 오징어 위로 쫙 떨어지니까 모서리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and tie it down with ropes. 그리고 밧줄로 그것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 오징어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그물 안에 쏙 들어가 있겠죠. 잡은 것이죠.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The kraken. Kraken은 이 괴물이 되겠죠. 이 괴물은 바로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 오징어는 writhe. writhe는 바로 몸을 비틀다. 아, 이게 뭐지? 아, 나 잡힌 것 같아. 이렇게 온몸을 비틀고 and thrash. thrash도 비슷한 것입니다. 몸부림치다. 아,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제가 오징어라면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비틀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러나 but could not free itself. 그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그물에서 뭐 할 수가 없었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잠수부 입장, 사무엘의 가족 입장에서는 잡은 것이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잠시 잡아뒀다가 저라면 이 거대 오징어니까 살짝 이렇게 구워서 아니면 풀어줘도 되겠죠. 어쨌든 일단 황금을 가지러 가야 되겠죠. 일단 보물을 가지러 갈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는 어떻게 할지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 볼까요?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그렇죠. 뭐 할 때마다 그 오징어가 움직일 때마다 오징어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 그 안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The net got tighter. 어떻게 됐다고요? 그 그물이 더더욱 또 쪼여왔습니다. 더더욱 또 꽉 쪼여왔습니다.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뭐 할 때까지 쪼여왔냐면 계속해서 그물이 쪼여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꿈틀거리고 그랬냐면 Until it could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but squirm. 뭐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무엇만 빼고 무엇만 할 수 있었냐면 바로 squirm, 꿈틀대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그물이 쪼이고 쪼여왔다가 되겠죠.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은 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도 그리고 아빠와 삼촌도 모두 다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whooped라고 하면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다. and holler, holler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소리쳤습니다. inside his dive suit. 그의 다이빙 옷.

옷 안에서 이 헬멧도 쓰고 있고 이 잠수복 다 입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물론 우후 이렇게 소리를 쳤겠지만 밖에서 들으면은 물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렸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물론 아무도 그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막 이제 소리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막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치지만 밖에서 들으면

0: 알아야 될 이 문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렵지 않고요.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알아두면 유용한 생략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는 뭔가를 반복하거나 다시 나온 표현은 다시 적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좀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생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나 반복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않고 생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문장을 알려드리면 I went home. I took a nap.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집에 갔다. 나는 낮잠을 잤다가 되겠죠. 영어는 만약에 두 문장을 합칠 수 있다면 두 개보다는 하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I went home 그리고 I took a nap을 두 문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합치면 너무나 간단하죠. 무엇을 쓰면 됩니까? 나는 집에 갔고 그리고 나는 낮잠을 잤다. 그리고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예요? I went home and I took a nap. 간단하죠? 이렇게 and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생략을 할 수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I went home, I took a nap. 뭔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가 반복이 되죠? 바로 I라는 친구가 여기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래서 I went home and took a nap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and로 연결했어요. and 말고 다른 것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을 하고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이 된 것을 빼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I went home and took a nap. 그러면 우리가 이 물론 제가 간단한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지만 책 속에서 혹은 우리 친구들의 교과서나 문제지에서 나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다면 이 and 앞에 나오는 표현을 참고로 해보면은 아, 뭐가 생략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She can sing and dance.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n sing and dance가 있죠. 자, 그러면 이 and를 사이에 두고 sing과 dance가 있습니다. 근데 she can sing까지는 그녀는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춤춘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녀는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춤춘다. 이게 맞는 것인지 혹은 무언가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 친구들 눈에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and를 사이에 두고 아... dance 앞에 나온 어떤 반복되는 표현이 생략이 된 거 아니가?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추측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죠. She can sing. 그리고 dance 앞에도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 나왔던 she can이 생략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생략을 한 것이죠. She can sing and she can dance. 그녀는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볼 때 아 이런 보는 눈이 서서히 생겨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으로 들으면서 읽었던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The Layer of Gold He'd done it.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 it down with ropes.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Distract. Distract. The squid was distracted. Prepare. Prepare.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Holler. Holler.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Descend. Descend. The diver slowly descended into the deep sea. Tumble. Tumble.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ready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ready를 활용해서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들은 She's ready to help. 그는 그녀는

is ready. 준비가 되어 있다. 라가 되겠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다. To help.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준비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Are you ready?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eady라는 것은 준비가 된 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She readied herself for the big moment라고 돼 있죠. 그녀는 readied 했답니다. readied. 이렇게 ed가 붙을 수 있는 건 동사에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준비에 관련된 의미가 ready라는 것이죠. 그러면 준비를 동사화 시키면 준비하다가 되겠죠. 준비시키다, 준비하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준비시켰습니다.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그녀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준비했다가 되겠죠.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For the big moment, 그 큰 순간을 위해서 뭔가 어떤 큰 행사나 일이 있겠죠. 그 순간을 위해서 그녀 스스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우리말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영어는 품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앞뒤에 어떤 표현이 오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명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동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됐다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앞뒤 단어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을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이 스텝업 되는 것은 읽는 양에 비례하니까요. 오늘도 재밌게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거대 오징어죠. 거대 오징어와 전투를 해서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너무나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통해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0: With the squid tied up, the divers could enter the ship. When they find the treasure, it is more fabulous than Samuel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Skeletons guarded spilling chests of gold and coins, precious jewels and rare riches from faraway lands. But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Samuel held up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to his dive helmet window. Something tiny and fragile moved inside. These are gems or treasure, he thought. These are eggs. Giant squid eggs. Samuel's father leaned over his shoulder to look at what Samuel had discovered. The Kraken hadn't been guarding the rich golden treasure. Why would a squid bother itself with such things? She was a mother.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1: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e squid tied up.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거대 오징어를 누가 잡았습니까? 사무엘이 해냈습니다. 해냈다고요. 이 그물을 위에서 쫙 내려보내가지고 거대 오징어를 쏵 이렇게 그 그물 속에 탁 집어넣습니다. 단순히 성인들이 연장과 도구로서 맞서려고 했지만 안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그물로서 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 오징어를 딱 묶고 난 후에, 맞죠? 그물로 잡은 후에 the divers could enter the ship.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그 거대 오징어, 즉 난파선을 지키고 있는 거대 오징어를 잡아두고 나니까 잠수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난파선, the galleon, 그 범선, 난파선이죠. 난파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When they find the treasure.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보물을 찾을 때 It is more fabulous than Samuel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어땠습니까? 보물을 찾을 때 It is more fabulous. 어땠습니까? 너무나 훨씬 더 fabulous. fabulous는 굉장한, 믿어지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굉장했습니다. 뭐보다 더 굉장했냐면 사무엘이 생각했겠죠. 지금 이 거대 오징어랑 싸워서 안에 들어가면은 보물이 많아라고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아버지나 삼촌에게 들었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굉장할까를 사무엘은 분명히 상상을 해봤을 것이란 말이죠. 어떤 보물이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땠다고요? 사무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땠다고요? 굉장했다고요.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keletons, 해골들이 guarded, 한마디로 해골들이 지키고 있었다. Guard는 지키다, 보호하다, 막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해골들이 뭔가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물들이 막 있는데 해골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해골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Spilling chests of gold and coins, precious jewels and rare riches from faraway lands라고 돼 있죠. Spill이라는 것은 바로 쏟아지다. 쏟아지는 상자들 of gold. gold는 뭐냐면 금이 되겠죠. 금과 동전들. 과거에 옛날 역사적으로 과거에 사용되었던 이런 동전들이 되겠죠. 그래서 금과 동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precious jewels. 그 다음에 귀중한. precious는 바로 귀중한 보물들과 보석이에요. jewels라고 하면 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귀중한 보석들과 and rare riches. rare이라는 것은 희귀한 흔하지 않은 희귀한 보물들, riches, 보물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먼 곳으로부터 온 이런 귀중한 것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자들을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요? 해골들이 주변에 지키고 있었어요. 해골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해골들이 주변에 그런 상자들에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한마디로 지금 포인트는 보물들이 엄청났는데 그걸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But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그런데 이건 뭐야? 뭐가 뭐냐면 these, 이러한 strange, 이상한 glow라는 것은 빛나는,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는 그런데 이 이상한 빛나는 orbs, orb라는 것은 구, 이렇게 공 모양으로 생긴 혹은 구슬도 됩니다. 공 모양으로 생긴 이 빛나는 이건 뭐지? 라고

0: Samuel held up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to his diving helmet, his dive helmet win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held up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물 속에 있습니다. 난파산에 있는데 뭔가 보물들 그 근처에 보니까 이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착 잡아서 이 다이빙 헬멧 그 보면 앞에 유리가 있겠죠. 거기로 이제 가까이 보려고 집어든 거예요. 그래서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그래서 이 이상한 빛나는 구슬을 하나를 집어들어서 그의 dive helmet, 이 잠수 헬멧 앞에 집어들었습니다. Something tiny and fragile. Fragile이라는 것은 연약한, 아주 무언가 작고 연약한 것이 moved inside,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뒷페이지를 보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잡았던 그 거대 오징어와의 연관성, 거대 오징어는 왜 이 보물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1: With the squid tied up, the divers could enter the ship. When they find the treasure, it is more fabulous than Samuel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Skeletons guarded spilling chests of gold and coins, precious jewels and rare riches from faraway lands. But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Samuel held up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to his dive helmet window. Something tiny and fragile moved insid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꼼틀꼼틀 움직이는 연약한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요? These aren't gems or treasure, he thought. 그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Samuel이 되겠죠. 이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들은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gems. gem이라는 것은 보석. 보석들이나 보물이 아니야. 아, 사무엘이 보니까 이제 아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물이 아닌데. These are eggs. Giant squid eggs. 이것들은 알이야. 거대 오징어의 알들이야. 즉 보물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 오징어가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 와서 산란을 한 것이죠. 오징어가 알을 막 놔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징어가 어쩌면은 보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알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은 이 오징어는 보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보물이나 돌이나 오징어에겐 똑같잖아요. Samuel's father leaned over his shoulder to look at what Samuel had discovered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leaned over, lean over 이라는 것은 너머로 보다, 너머로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보다. 사무엘이 앞에 있다면, 제가 사무엘의 아버지라면 뭐야? 라고 이렇게 몸을 살짝 구부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너머로 보는 것이죠. 그의 어깨, 어깨 너머로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서 봤습니다. 보려고, 툴룩게 보기 위해서 what Samuel had discovered. 사무엘이 발견한 것을 보기 위해서. 맞죠? Discover 이라고 하면 발견하다. 즉, 이 반짝이는 작은 구슬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깨 너머로 쭉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보셨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Kraken hadn't been guarding the rich golden treasure.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그 Kraken, 그 괴물, 괴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거대 오징어는 hadn't been guarding,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냐면 그 화려한, 맞죠? 그 부유한, 그 화려한, 엄청난 황금의 보물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값비싼 그 보물들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Why would a squid bother itself with such things? 여기 나오죠. 왜 그 오징어가 bother, 신경 쓰냐라는 것이죠. 왜 그 오징어가 신경 썼겠냐? 그 스스로를 with such things,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바로 보물이 되겠죠. 왜 오징어가 그 보물들을 보고 그 보물을 못 가져가게 신경을 썼겠냐라는 것이죠. 왜 오징어에게 보물이나 옆에 있는 돌이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못 먹는 것, 오징어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중요한 거죠. 오징어가 금을 가지고 어딘가에 갖다 팔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그런 보물들을 신경 쓸 이유가 없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She was a mother. 그녀는, 여기서 she라는 것은 바로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그렇죠. 그녀는, 즉 그 거대 오징어는 단지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To protect her young. 그녀의 her young, 새끼들을 protect, 보호하는 것,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거대 오징어가 다른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잠수부들을 공격한 거예요. 오징어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 나에게 오지? 나의 알을 해치려는 거 아니야? 난 엄마로서 이 알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법이 하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아주 쉽게 한번 빨리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I was studying at 8 p.m. 어제 저녁 8시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어제 저녁 8시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그 순간에 공부를 하는 중이었어요. 쉬는 중이 아니었고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럴 때 과거 진행을 쓰죠. 그 순간에 이미 지나간 일에 그때 무엇을 하는 중이었냐? I was studying at 8 p.m. 8시, 저녁 8시죠. 저녁 8시에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즉 저는 입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떤 책의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요게 과거 진행이고요. 과거 진행은 was나 were 그리고 ing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had been ing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과거 완료 진행인데요. 과거 완료 진행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라는 게 두 개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두 개의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무언가가 더 일찍 일어났다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과거 완료 진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A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났는데 A가 먼저 일어났어라고 하는 게 과거 완료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러면 두 개의 이벤트가 있겠죠. 하나는 I had been studying, 즉 공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before dinner이라고 저녁 식사 시간 있죠. 즉 저녁을 먹는 것이죠. 즉 어제일 수도 있고요. 과거일 수도 뭐 이틀 전이나 3일 전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아니에요. 과거니까요. 그래서 어제라고 가정을 하고 어제 저녁 식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식사 이외에도 과거에 일어났던 공부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냐? 과거 완료를 통해서 먼저 일어난 것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I had been studying for 2 hours. 나는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뭐 하기 전까지? 저녁 식사 전까지. 아, 그러면 저녁 식사도 어제 일어났고 공부하는 것도 어제 일어났어요. 어제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다? 저녁 식사와 공부하는 것 두 개를 비교하면은 공부하는 게 먼저 일어났다. 그게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녁 식사 전부터, 저녁 식사 2시간 전부터 쭉 공부를 한 것이죠. 근데 저녁 식사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했다?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여기서 진행을 집어넣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had pp라는 것이 과거 완료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두 개의 이벤트가 있으면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had pp,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 다음, 과거 완료.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먼저 일어난 게 있는데 그 먼저 일어난 것이 그 다음 이벤트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진행 시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저녁 식사 전에 두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저녁 식사라는 그 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갔겠죠. 그 다음에 식사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형태가 나왔냐 하면 had pp가 있고 being, 즉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두 개를 그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이죠. pp와 be가 붙었어요. 그래서 be가 pp화 되면 뭐가 됩니까? had been ing가 되겠죠. be의 과거 분사형, 즉 pp가 been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had been ing가 쓰인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다음에 과거 완료가 다시 나오면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se are gems or treasure, he thought. These are eggs. Giant squid eggs. Samuel's father leaned over his shoulder to look at what Samuel had discovered. The kraken hadn't been guarding the rich golden treasure. Why would a squid bother itself with such things? She was a mother.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0: 자, 오늘도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다

0: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 Precious, precious. She found a chest full of precious stones. Rare, rare. They discovered a rare type of pearl. Fragile, fragile. Something tiny and fragile moved inside. Discover, discover. They discovered a hidden tunnel behind the rocks. Protect, protect.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0: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hought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thought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at thought made me smile. 그 thought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즉, 여기서 that thought이라 그랬으니까 그 무언가예요. 여기서 thought은 바로 무언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thought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여기서 thought은 바로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thought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ink의 과거형입니다. think의 과거형, 생각하다인데 thought이니까 생각했다가 되겠죠. 생각했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흔히 쓰이지만 그러나 thought 자체가 과거형이 아닌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ink의 과거형인 thought, 철자가 같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She thought he was funny. 그녀는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가 웃기다고 생각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도 thought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역사와 정보를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스포츠를 만나볼까요? Alright, let's find out. 네, 여러분. 사진에 뭐가 보이십니까? 뭔가 쌀가루인가요? 밀가루인가요? 무슨 가루가 있기는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명히 저게 아주 큰 힌트입니다. 바벨 같은데 저걸 들어서 여러분 감 오시나요? 맞습니다. 힌트 장미란 선수 정답은 역도입니다. Very good. 오늘 만나볼 스포츠 역도 한번 만나보러 가볼게요. 다양한 정보와 역사 배워보러 가봅시다. Let's go! 역도는요, 체급별로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그 중량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 역도 경기의 원형은요, 인류 문명의 시작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삼손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괴력의 사나이들이 큰 바위나 큰 통나무를 들어올린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말이죠.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정말 큰, 단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네요. 플랫폼.

0: platform이 보입니다. 자, 선수들이 여길 서서 이제 바벨을 들어 올리죠. 이 platform은 플랫폼, 단, 연단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platform 꼭 외워주세요. platform, platform, platform. 자,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바로 대형 뭐죠? screen 화면입니다. 선수들의 점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도 눈에 확 들어와요. 거기 경기장에 가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밀가루라고 했는데 가루는 가루 같아요. 이건요. 근데 chalk입니다. chalk. 자, 분필, 탄막가루, 백악이라는 뜻을 가진 chalk. 이걸 선수들이 발라주고 바벨을 이렇게 들어올리죠. 그렇죠. 그 마찰력 때문에 꼭 초크를 발라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역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들 배우러 가볼게요. Let's go! Barbell, 역기, 바벨, Snatch, 와락 붙잡다, 잡아채다, Clean, 깨끗한, 닦다, 완전히. 좋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 볼게요. Barbell, 역기, 바벨. 쉽죠? 바벨, barbell. 문장 볼게요. Weightlifting is a game in which the player lifts barbells. 역도는요, 바벨을 들어올리는 경기입니다. 쉽죠? Barbells. 꼭 외워주세요. 두 번째, snatch. 와락 붙잡다, 잡아채다. 하지만요, 역도에서는 인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snatch. 자, 여러분, 인상이 뭘까요? 인상은요, 바벨을 지면으로부터 두 팔을 곧장 뻗은 상태까지 들어 올리며 그 상태에서 무릎을 곧게 뻗어 일어나는 경기를 말합니다. snatch. 문장 볼게요. She lifted the gold in the women's 58 kilos snatch. 그녀가 여자 58kg 인상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snatch, snatch, 인상, snatch. 꼭 외워두세요. 자, 마지막 단어, clean, 깨끗한, 닦다, 완전히. 자, 문장 한번 볼까요? She showed a record-breaking clean and jerk performance. 그녀는 용상에서 기록을 깼다. 자, clean and jerk는 용상이라고 뜻합니다. 용상은요, 바벨을 일단 가슴 위로 올렸다가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경기를 말합니다. 와우, clean 정말 중요하죠. 꼭 외워주세요. clean, clean, clean. Alright, 이렇게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Let's go. Barbell, 역기, 바벨, snatch, 와락 붙잡다, 잡아채다, clean, 깨끗한, 닦다, 완전히. Alright,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퀴즈니까요. 꼭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She showed a record-breaking blank and jerk performance. 오, 방금 배워봤죠? Blank and jerk. 자, 힌트 드릴게요. 닦다. 깨끗한. 자, C로 시작해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 2, 1. 용상. Clean. 맞습니다. Clean and jerk. 용상. 그렇죠. 기록 깼어요. Very good. 자, 두 번째. She lifted the gold in the women's 58 kilos blank. 오. 자, 이것도 힌트 드릴게요. 와락 붙잡다. 인상. 3, 2, 1. 정답은 snatch. 잘하셨습니다. Bravo. 자, 이제 마지막. Weightlifting is a game in which player lifts. 뭘 들어야 되죠? B로 시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제가 들고 있는 거. 비로 시작해요. 3, 2, 1. 바벨스. 우후. 바벨. 세 개 다 맞추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한 번 더 배워볼게요. Let's go.
1: Weightlifting is a game in which the player lifts barbells. Michaela Breeze lifted the gold in the women's 58-kilogram snatch. Also, she showed a record-breaking clean and jerk performance. Weightlifting is a sport that requires a fast reaction speed. She lifts weights to strengthen her biceps and shoulders.
0: Weightlifting is a game in which the player lifts barbells. 역도는 바벨을 들어올리는 경기입니다. Michaela Breeze lifted the gold in the women's 58 kilos snatch. 미카엘라 브리즈가 여자 58kg 인상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렸습니다. Also, she showed a record-breaking clean and jerk performance. 또한 그녀는 용상에서도 기록을 깼습니다. Weightlifting is a sport that requires a fast reaction speed. 역도는 순발력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She lifts weights to strengthen her biceps and shoulders. 그녀는 근력과 어깨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도를 합니다. 네, 오늘의 스포츠 잉글리쉬 weightlifting 역도 재밌으셨나요? I did. See you next time.

0: 우리나라에서 온종 헤어져 리즈예요.
1: I'm Toki from February. I'm Toki from February.
0: 오늘도 우리 재미나게 종이접기를 하자고?
2: 그런데 토키, 그거 알아? 우리 색종이 거의 다 썼어.
1: Buy more! Buy more!
2: 더 사오라고?
0: 그치. 그런데 우리 둘 중 누가 사러 갈지 어떻게 정하지?
2: 어? 이 소리는?
1: A dice! A dice!
2: 그래, 맞아. 누군가 주사위를 던지는 소리 같은데?
1: 아!
0: 맞아. 그러면 오늘은 주사위를 잡아서 더 큰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사러 갔다 오기 어때?
1: That's good! That's good!
0: 좋은 생각 같죠? 친구들, 우리 같이 주사위를 잡으면서 주사위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배워봅시다.
1: Yes, please! Yes, please!
0: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는 dice, 주사위를 잡아볼 거예요. 주사위는 상자 모양이죠. 그것을 정육면체, cube라고 한답니다. Let's fold a cube. 자, put the paper with the color side facing up.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이 위를 향하게 놓아주세요. Fold in half. 반대로 접어줍니다. Turn the paper over. 뒤집어서 Fold in half, making a triangle.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Fold the other way. 다른 쪽 방향으로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And pick it up. 펼치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요. 이렇게 push it in and flatten down. 납작하게 만들어주시면 you will see a pocket. 삼각형의 주머니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Fold left and right corners to the top point. 위쪽 꼭지점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Turn over, 뒤집어요. And repeat, 반복해주세요. Now, fold both corners to the center point. 가운데 점을 향해서 왼쪽, 오른쪽 귀퉁이를 접어주세요. Turn over, 뒤집어서 Repeat, 반복해주세요. Now, do you see these flaps? 위쪽에 이렇게 날개들이 보이죠? Fold them down. 아래쪽으로 접을 건데요. Put them into the pockets. 여기 아래에 있는 주머니로 이 flap을 넣어줄 거예요. 넣으면서 끝까지 밀어넣고 press down, 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One more time. Turn over and repeat. 뒤집어서 또 반복할까요? 여기 막힌 쪽과 뚫린 쪽이 있어요. 막힌 쪽이 아닌 뚫린 쪽을 입에 갖다 대시고 바람을 불어요. Do you see the cube? 이제 상자 모양이 완성된 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우리 Let's draw the dots. 점을 찍어볼까요? 짜란! Your very cute dice is complete. 여러분의 아주 귀여운 주사위가 완성되었네요. 그럼 Are you ready to play with it? 이걸로 놀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따라오세요. 짜란! 이게 뭐죠? What is this? It's a board game! 바로바로 보드게임이네요. Looks so much fun!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Is this a snake? 뱀의 모양이네요. We start at the head of the snake. 뱀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We finish at the tail of the snake. 꼬리에서 끝이 나는 게임인가 봐요. 어, 몇 칸 움직일지 알려면 We need a dice! 짜잔! 우리가 접은 주사위를 가지고 굴려서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2: 그럼 친구와 나는 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바이스 아이스크림 사주게 되기를 했어요. 우와, 재밌겠다. 시작할까요? 우리는 게임을 해요. We play a game. 우리는 게임을 해요. We play a game. 좋아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내가 주사위를 굴릴게. 짠! 우와! The number is 5. 숫자 5가 나왔네요. 나는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요. I roll the dice. 나는 주사위를 굴려요. I roll the dice. 자, 그러면 숫자 5가 나왔으니까 Let's move 5 spaces. 다섯 칸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내 말을 움직일 거예요. 나는 말을 움직여요. I move the piece. 나는 말을 움직여요. I move the piece. 좋아요. How many spaces? 몇 칸 갔죠? 5 spaces. 다섯 칸 움직였네요. 이제 친구가 던질 차례예요. The blue piece. 자, 친구야. 이제 네 차례야. It's your turn. 이제 네 차례야. It's your turn. 그러면 blue piece가 몇 칸 움직일지 Let's roll the dice. 6 spaces. blue piece는 6 spaces 움직이네요. Wow, we can do this forever. 계속하고 싶지만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보드게임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요.

0: I roll the dice. I roll the dice. I move the piece. I move the piece. It's your turn. It's your turn.
1: 친구들, 주사위 잡아서 보드 게임 얼른 하고 싶죠?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부터 얼른 해보자고요. 우리는 게임을 해요. That's right. We play a game. We play a game. 나는 주사위를 굴려요. I roll the dice. I roll the dice. 우리말에서는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굴린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주사위를 굴렸으니까 이제 말을 움직여야겠죠? 나는 말을 움직여요. That's right. I move the piece. I move the piece. 이번엔 네 차례야. 뭐라고 할까요? It's your turn. It's your turn. That was excellent. 너무 잘하셨어요. 내 차례야 라고 말하려면 It's my turn 하면 되겠죠? 좋아요. 그럼 토끼, 우리 잊은 거 있잖아. Color papers, color papers. 맞아, 맞아. 우리 색종이 사러 가야 되잖아. 우리 그럼 토끼와 나는 주사위를 굴려서 누가 더 높은 숫자 나오는지 대결하러 갈게요. 여러분, 안녕!

0: 걸 어떻게 용어를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핫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용어 문장으로 간단하고 쉽게 원어민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장을 네,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 지영학생 잘 있었어요?
2: 네, 잘 지냈어요, 저.
3: 네, 저 오는 길에 지영학생이 보낸 사진을 봤는데?
0: 네, 쌤, 그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3: 아, 의미를 유추해보라고 사진만 보낸 거예요?
0: 그쵸, 힌트!
3: 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주세요.
0: 아, 진짜요? 제가 외국인 친구한테 제가 물독발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뭐 한국인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외국인 친구한테 물족발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용어를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3: 그쵸. 막상 안 떠오를 수 있어요.
0: 네.
3: 하지만 우린 도전해볼 수 있죠. 근데 지영 학생, 물족발이라고 할 때 그 불은 무슨 의미예요?
0: 뭔가 너무 맵잖아요. 막 입안에서 불길처럼 타오른다. 너무 매워서. 너무 매워서 불길처럼 타오른다 해서 혹시 파이어?
3: 파이어?
0: 네.
3: 파이어 족발?
0: 입안에서 불 붙는다. 아니에요?
3: That's a good guess. 좋아요. 잘 유추해보세요. 파이어 족발. 굉장히
0: 파이어 족발.
3: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0: 신선하죠.
3: 네, 이때 이렇게 맵다 하는 이 불족발이라는 말을 한 단어를 알면 지영 학생도 알만한 단어예요. 한 단어를 알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0: 뭐죠?
3: 자,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네. 자, 족발은 족발인데 불족발이라는 게 지영 학생이 얘기하기로 매운 족발이라면서요.
0: 그죠? 진짜 죽을 만큼 매워서 불족발이 된 거죠.
3: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맵다, 매운이라는 말을 혹시 지영 학생이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0: 좀 매운 건 알죠. 스파이시 아니에요, 혹시?
3: Yes, correct. 스파이시, 맞아요. 자, 스파이시 매운이란 뜻이에요.
0: 네.
3: 그러면 우리 얘기할 준비 다 됐어요. 매운 족발.
0: 족발이잖아요.
3: 그렇죠.
0: 용어로도 족발인 거예요?
3: 그렇죠. 왜냐면 이건 특이한 음식의 이름이니까 족발은 네. 족발이죠. 물론.
0: 뭐 삼겹살랑 비슷한 거예요?
3: 그렇죠.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족발이라고 얘기했을 때 족발을 아예 듣지 못한 외국인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족발 하게 되면 족발이 뭐지? 그러면 용어를 그것도 표현해줘야 되잖아요.
3: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영학생 이것도 지영학생이 다 알만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0: 저는 그럼 분석을 해볼게요.
3: 알았어요.
0: 족발에 대한. 일단 족발이라고 하게 되면 돼지의 발.
3: 그렇죠. 돼지의 발.
0: 돼지는 용어로 피.
3: 그렇죠.
0: 피고 푸드? 아니 핏?
3: 맞아요. 핏. 그리고 fit 이렇게 하면
0: 네,
3: 되는데
0: fit.
3: 돼지의 발이라면서요. 그러면 pigs
0: 주가 붙어요?
3: 네. pigs 하면은 이게 무엇 무엇에 라고 얘기할 네. 때 s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pigs
0: pigs fit
3: 네. pigs fit 이라고 얘기하면 설명이 돼요.
0: 그러면 fire pigs fit?
3: 아 다시 자, 매운 족발. 자 그러면
0: spice pigs fit
3: 네. spice pigs fit 이라고 얘기하면 네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돼요. good job.
0: 원어민 친구한데 파이어 픽스핏이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3: 깜짝 놀랄 수 있어요.
0: 이번에 불길탄을
3: 정말 타오르는
0: 네 그냥 네. 스파이스 픽스핏
3: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0: 쌤, 근데 요즘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매운 걸 많이 먹고 좋아는 하는데 못 먹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0: 네, 그래가지고 너 불닭발 먹어봤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1: 그렇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0: 네,
1: 말할 수
0: 그러면
1: 있겠어요?
0: 도전해봐야죠.
1: 좋은 자세예요.
0: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Do you eating spicy pigs feet?
1: 굉장히 이렇게 좋은 도전이에요.
0: 네.
1: 근데 한 가지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방금 지영 학생이 Do you eating spicy pig's feet? 이라고
0: 네네네.
1: 물어봤어요. 근데 Do you? 라고 물어볼 때는 eating 하지 않고 it만 써요.
0: Eat만 써요? 그러면 Do you eat spicy pig's feet?
1: 굿잡!
0: 이렇게도 맞는
1: 한
0: 거예요?
1: 번만 더.
0: Do you eat spicy pig's feet?
1: 네, 맞아요. Do you eat spicy pig's feet? 이라고 얘기하면 너 불족발 먹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돼요. 잘했어요.
0: 먹어봤니?
1: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0: 네.
1: 저도 깜빡이 찐
0: 먹었니?
1: 뻔했어요.
0: 먹어봤니? 네.
1: 먹어보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0: 네.
1: 제가 하나의 덩어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덩어리를 아시면 되게 사용하기가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Have you tried? 한번 다시. Have you tried spicy pig's feet? 이라고 물어보면 돼요.
0: Have you tried spicy pig's feet?
1: 맞아요. Have you tried라는 말이 먹어본 적이 있니? 라는 뜻이에요.
0: 네.
1: 먹어본 적이 있니? 그 다음에 음식만 붙이면 돼요. Have you tried spicy pig's feet? 이라고 얘기하면,
0: 그러면, 쌤, Have you tried 다음에 아무 음식과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1: try. 해보세요.
0: 해볼게요. Have you tried spicy pig's feet?
1: 맞아요. Have you tried spicy pig's feet?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0: 먹어보았니? 족발, 매운 족발 먹어보았니?
1: 맞아요. 그렇게 쓸수 있어요.
0: 그럼
1: 잘했어요.
0: 매운 떡볶이 먹어보았니?
1: Have 해보세요.
0: Have you tried spicy 떡볶이?
1: Yes, good job. 잘했어요.
0: 그 동거리만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1: 뒤에 음식 이름만 딱 집어넣으면 돼요. Have you tried 국밥? Have you tried 갈국수?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0: 네.
1: 모르면 물어볼 거예요.
0: Have you tried 감자탕?
1: Have you tried 삼겹살?
0: 다 넣을 수 있네요.
1: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굿. 잘했어요.
0: 좋은 표현, 네. 꼭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1: 좋아요.

0: 오늘 제일 기억에 남다. 무슨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1: Have you tried spice pig's feet?
0: Good job. Have you tried spicy pig's feet?
2: 네. 쌤이 딱 머리만 알게 되면 뒤에 음식만 갖다 붙이게 되면 된다 했잖아요.
0: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2: 그 다른 문장보다 이 문장 저는 꼭 기억할 거예요.
0: 외국인 친구 만나면 꼭 이렇게 써보세요. 이거 먹어봐.

노년층 기도막힘 사고 예방법. 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1373건. 고령자일수록 씹는 힘과 넘기는 힘이 약해 기도막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의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 쌤 오늘 뭐 가져왔어요?
1: 뭐예요? 저 이런 거 좋아요. 뭐 가지고 오는 거.
0: 또 친구하고 길 가다가 봤는데 어떤 가게 들어가려고 봤는데 가게 간판에 있잖아요. 전문 칼국수집이라고 쓴 거예요.
1: 오, 그래요?
0: 네. 네. 근데 저 칼국수는 조금 유추가 되는데 전문 칼국수 하게 되면 전문을 어떻게 사용하죠?
1: 이렇게 길 가다가 간판 같은 거 보면서 이런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런 궁금증 너무 좋은 궁금증이에요. 그럴 때 절대 그거 흘려버리지 말고 네. 꼭 메모 같은 거 해놨다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시거나 하면 그게
0: 제게 된 거죠.
1: 네. 자, 좋아요. 좋은 자세예요. 자, 그러면 전문 칼국수집?
0: 네.
1: 네, 요게 궁금하다는 거죠.
0: 네.
1: 자, 그러면 전문,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0: 전문하게 되면 뭔가 약간 한 가지 메뉴를 기본으로 막 그거 엄청 잘한다?
1: 맞아요. 뭔가 되게 잘한다.
0: 네.
1: 그쵸?
0: 그러면 영어로 이거 어떻게 하죠? 뭐, 저는 굿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1: 굿이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0: 너무 잘하니까
1: 맞아요. They are good at it. 그들이 네. 그걸 되게 잘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네. 있겠죠. 근데 지영아 쌤이 또 잘 알만한 한 단어에서 나온 어떤 단어를 쓰면 이 상황 클리어예요.
0: 제가 아는 단어가 아니고 제가 아는 단어에서 조금 나온 단어예요.
1: 맞아요. 지영아 쌤 혹시 특별한
0: 네, 이라는 단어. 스페셜 알죠?
1: 맞아요. You are special. 너 정말 특별해. 이렇게 얘기할 때.
0: 네.
1: You are special. 너무 좋아하는데?
0: 네.
1: 스페셜이라는 말에서 specialty라는 말이 나왔어요.
0: specialty요?
1: 네. 뒤에, special 뒤에 t랑 y를 붙이는 거예요.
0: specialty, t, y? specialty.
1: 네. specialty.
0: specialty.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잘하는 거. 라는 뜻이에요.
0: specialty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요리나 뭐 식당 이런 데 쓰면, 대표 요리.
0: 뭐 특별하게 잘하는 거.
1: 그 식당에서 제일 잘하는 요리, 대표 요리 이런 거 있죠.
0: 네.
1: 그런 걸 얘기할 때 스페셜티라고 얘기해요.
0: 그러면 스페셜티 하게 되면 뒤에 전문 음식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칼국수라 했죠.
1: 맞아요. 자, 그러면 칼국수가 이 식당의 대표 메뉴예요. 한번 해볼까요?
0: 칼국수는 누들만 쓰면 돼요?
1: 이때 칼국수는 누드숲이라고 얘기해주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혹은 칼국수라고 해도 돼요. 근데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0: 네.
1: 누드숲.
0: 누들숲? It's special. 아니네. 누들숲.
1: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0: 누들숲. It's special. This food.
1: 조금만 고치면 될 것
0: 네.
1: 같아요. 자, 누들숲 is.
0: is.
1: 전문 메뉴다. 특별한 음식이다 하려면 스페셜티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대표 요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면 그 대표 요리다
0: 바로 더 스페셜
1: 맞아요. 더 스페셜티. 자, 그러면 한번 다시
0: 누르스 is the specialty.
1: Good job. 자, 누르스 is the specialty. 근데 이 식당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뭐의
0: 이 식당?
1: 네, 이 식당.
0: This restaurant?
1: 네, this restaurant. 근데 이 식당의 라고 얘기해 주려면
0: 네.
1: specialty, 제일 잘하는 요리, 그리고 이 식당의 라고 얘기하려면 이 사이에 of를 넣어서 연결해 주면 돼요.
0: Of the restaurant.
1: 이렇게 of the restaurant, 거예요? of this restaurant, 둘 다 괜찮아요.
0: 그러면 noodles,
1: it.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noodles.
0: noodles, it's the specialty. Of the restaurant.
1: 맞아요. Noodle soup is the specialty of this restaurant, of the restaurant. That's
0: of the
1: all
0: restaurant,
1: good.
0: Of this restaurant.
1: 잘했어요. 한 번만 다시 쭉 얘기해볼까요?
0: 네. 조금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1: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네. Noodle soup is the specialty of the restaurant.
1: 맞아요. Noodle soup is the specialty of the restaurant. 이라고
0: 네.
1: 얘기하면, 칼국수가. 그 집은 대표 메뉴죠. 대표 요리죠. 라는 뜻이 돼요.
0: 스페셜티. 스페셜티 전문적인.
1: 맞아요. 전문으로 내세우는 어떤 것. 이란 뜻이에요.
0: 쌤 전문은 뭐예요?
1: 제 전문이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나요? 제 전문은 물건 망가뜨리기?
0: 물건을 망가뜨린다. 브레이킹?
1: 네, 맞아요. 그 망가뜨리다 할 때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써요.
0: 네네네.
1: 그래서 브레이크. 물건들, 그래서 things 이렇게 얘기하면 물건을 망가뜨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0: 그러면 break things It's your specialty.
1: 봐줘요. 잘했어요. 근데 문장 자체는 잘했어요. 네. 자, break things.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고쳐주면 돼요. 네. Breaking things라고 얘기해주면 이게 물건을 망가뜨리기 라는 뜻이 돼요.
0: 아, 진짜요?
1: 그러면
0: breaking things. It's your specialty.
1: 네.
0: 근데 저는 쌤은 망가뜨린 거잖아요. 저는 막 뭐죠? 어지러 놓는 거?
1: 아, mess up.
0: 네, mess up. 널어 놓는 거?
1: 아, 그래요? 만만치 네. 않은데요? 자,
0: 별로 봐요.
1: 아, 그럴까요? 네.
0: 그러면 자. mess up is my specialty.
1: 이때도 아까 제가 break things에다가 네. breaking things라고 했잖아요.
0: messing up is my specialty.
1: Is that 맞아요? really true? 맞아요. Messing up is my specialty.
0: 쌤하고 저 합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 아, 큰일 나겠는데. 이럴 때 왜 친구들이 뭐 혹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어질러진 집을 막 보고 이렇게 너 이게 집이 꼴 이게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럴 때 그게 제 specialty죠. 라고 얘기할 제 특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0: 네. That is my specialty.
1: 네, 그렇게 씩 웃어주세요.
0: It's my specialty.
1: 네. 그럼 정말
0: 너무 어이없어 하실 것 같아요.
1: 너무 얄미워 하실 것 같아요. 네. It's my specialty. 이렇게.

0: 지영 학생, 근데 저희가 네. 계속 칼국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해물 칼국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해물 칼국수게 되면, 쌤. 해물, 바다의 칼국수. 바다의 칼국수. 씨, 누들, 숲?
0: 자, 누루수 칼국수예요.
1: 네.
0: 그런데 뭐뭐와 함께 하는이라고 연결해 줄 거예요.
1: With?
0: 네, with. 그리고 이렇게 해산물을 얘기할 때 영어로 바다 음식이라고 그래요.
1: Seafood?
0: 맞아요. Seafood라고 네. 얘기해요. 그러면
1: 누들수 with seafood?
0: 네. 그게 이 집의 이 식당의 스페셜티예요.
1: This is the specialty of the restaurant.
0: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한번 해 볼까요? 할 수 있겠죠?
1: 네. 누들수 with seafood, it's the specialty of the restaurant.
0: Good job. Noodle soup with seafood is the specialty of the restaurant. Good job. 네. 잘했어요.
2: 되게 문장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0: 그렇죠. 기억하겠죠?
2: 네.

0: 그러면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This food is the specialty of the house.
1: 맞아요. This food is the specialty of the house 라고 얘기하면 지금 나온 요 음식이 이 집의 대표 요리야 라고 얘기하는 말이
0: 되게 없자.
1: 진짜 네. 잘했어요.
0: 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1: 매력 마음에 들어요?
0: 네.
1: 좋아요.
0: 불고기집이 마음에 들어요.
1: 아, 배가 고픈 건 아니고요.
0: 네, 조금 그럴 것 같아요.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친구들, the day of the treasure hunt. 오늘 마지막이에요. We're gonna finish the book today. 자, 우리 Snare이 친구들 AI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대폰 같이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Snare이 시노이를 통해서 네, 이 Quark Energy를 쓰는 Chaos Crew를 불러서 네, 그 이제 그 덩어리 있잖아요. 네, 알들을 만들어서 네, 이제 막 마구마구 막 먹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죠? Alright, so let's see how the story ends today. But before we do tha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Alright, the first word is attention. Attention. 뭐 주의 or 관심? 뭐 친구, 선생님들 뭐 pay attention 이런 말 많이 하죠. Alright, second word is to collapse. To collapse. 자,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It means to collapse. And the third word is to skid. To skid. 이렇게 미끄러지다. 네, to skid.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story.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죠? All right, me too. I'm curious. Let's start reading. Laszlo's bubble flickered and faded enough for him to jump free. While everyone's attention was on Snare's alarming reaction to the orbs, he snatched the remaining rabbit droppings and slammed them into the control panel. It fizzed and sizzled until smoke steamed out. 자, remember, Laszlo was in a bubble. 이 bubble, 이 거품에 있었잖아요. 탈출을 못하고 네, 드디어 Snare이 이제 그 이 똥을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갈수록 떨어져서 이 bubble도 이제 이게 더 약해져서 Laszlo가 탈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은 everyone's attention was on Snare's alarming reaction to the orbs. 자, 모든 사람들은 Snare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Attention, this is our vocabulary word. 뭐 주의, 관심. 모두 다 그쪽에 관심이 간 거예요. 왜냐면 막 이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 Laszlo snatched the remaining rabbit droppings. 자, 이 rabbit droppings, 네, 토끼똥이죠? 이 토끼똥을 이제 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he slammed them into the control panel. 확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잖아요. 그 똥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도 나고, 이제 이 control panel도 망가지는 거예요. Alright? Okay, let's continue reading on. No! Crackled Snare as the bunny bot hopped around nervously, producing more droppings. Shinoi, Laszlo, and Myra stamped onto the orbs, trying to create as many mini antimatter explosions as possible. Snare slumped onto the table. Quick! Shouted Laszlo over the noise. Everything is collapsing! Let's get back through the portal! 친구들, 이 토끼가 긴장하고 좀 무서우면은 놀래면은 이렇게 똥을 싸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그림도 이제 막 그 놀랐을 때도 똥 싸고 여기에서도 자, he's hopping around nervously. 막 계속 깡충깡충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똥을 싸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hinoi, Laszlo, and Myra stamped onto the orbs, trying to create as many mini antimatter explosions as possible.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밟네요. Okay. 근데 자, Laszlo가 여기에서 quick, 빨리. 자, everything is collapsing. 친구들, our second word is to collapse, 무너지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빌딩이나 이런 거를 it's collapsing, it's collapse. 그럼 무너졌다. 뭐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 이럴 때 collapse를 쓰는데 everything is collapsing.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어. 자, we have to get back through the portal. 자, 포털을 빨리 돌아가야 돼.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read the last two pages. Shinoy grabbed his phone. They jumped on the table, and the portal sucked Shinoy, Myra, and Laszlo back through all its twists and turns. Skidding to a stop on the path in the wood, they watched, exhausted, as the portal shrank. Okay, 자, 포털을 다시 이제 들어가서 네, 어디를 도착했냐면요. 네, they arrived in the woods. 원래대로 이제 그 숲속에 도착한 거죠. Alright, so let's see here. 자, they went back through the portal in all its twists and turns. 날아가고 막 이제 막 뒤집고 막 그러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skidding to a stop on the path in the wood. 자, 드디어 they skid to a stop. Skid is our last word. To skid means 미끄러지다. 그러니까 skid to a stop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쫙 해가지고 딱 멈추는 거예요. 네, 미끄러지면서 야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They skid to a stop on a path in the wood. 자, 숲속에 있는 길에 딱 이제 도착하고 멈춘 거예요. Alright, 자, 피곤하고 exhausted, alright? And 그렇지만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Let's read. Just before it disappeared completely, the rabbit jumped out.
1: Shouldn't you be with your master?
0: Mocked Laszlo.
2: Not when he's in a mood like that,
0: it said, hopping off into the woods. Myra asked,
3: Shouldn't we chase it?
0: Shinoy shook his head.
4: Well, I think we're done with the treasure hunt for today.
3: Yeah, agreed Myra. I'm happy to let Mom and Dad win this one.
0: Okay, 자, 아니, 근데 이 토끼까지, 이 토끼 로봇도 왔네요. 아니, 너는 지금 스네어, 네 주인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not when he's in a mood like that. 네, 이제 우리 스네어이 화가 많이 났죠. 네. 아, 그러니까 이 토끼가 아니 저런 기분, 저런 화 나 있을 때는 옆에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따라 같이 온 거예요. Alright,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라가 우리 계속 이게 treasure hunt 보물찾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아유 그냥 엄마 아빠 이기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Very

interesting treasure hunt. 우리가 pink rabbit부터 시작해가지고 snare 만나고 다시 오고 아주 특별한 자 보물 찾기였습니다. All right, I will be back with another great story. Meanwhile, take good care. Bye-bye.

0: 영국에서는 football, 축구고요. 미국에서는 soccer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축구, 이제 going to the soccer field, 뭐, hi, 뭐, 또 Myra도 뭐, bye,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다가, 여기 그림 보면은 시노르가 넘어지죠. 네, 여기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친구들 next door's cat라고 하는데 next door, 자 옆에 있는 문 그렇게 알고 있죠. 네, next door neighbor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웃이죠. 바로 옆에 사는 이웃, 이웃 집의 고양이에요. 여기에서 시노르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다시 he was back in front of his house.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상하다. That's weird. Let's continue reading. Mustang Harry, Chaos Crew Superdog, appeared in a flash of light.
1: Shenoy, how may I assist?
0: Well, I'm not sure, Shenoy said. I was walking to the park. I fell over a cat, and I suddenly appeared back at my house. Okay, 자, 우리 해리, 딱 이런 말을 하네요. How may I assist? 네, assist is actually our first vocabulary word. 자, assist는 돕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도와줄까요? 네, 도와줄까? 네, how can I help도 되지만 assist는 조금 더 공식적이죠. Alright, 자, 근데 나도 몰라. 이렇게 또 이렇게 갔는데 바로 또 집으로 또 다시 갔어. I don't know. Let's continue reading. Harry gave Shenoy a sniff.
1: I can smell the cat. And something else. You and an echo of you.
0: An echo?
1: Yes, like a faded version of you as well as the real you. Show me the cat.
0: Okay, 자, Harry가 뭔가 눈치를 챘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여기에서 그러는데 이 echo 단어가 나와요. 자, 이제 고양이 냄새도 나고, 오케이, 강아지, 개니까. 자, an echo of you라고 나오는데 친구들, echo, 원래 echo는 뭐 울림, 뭐 메아리,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어떤 굴에 들어가면은 echo 하죠. 나나나나 아야야야 That is the echo. 근데 여기에서는 친구들 echo 이런 뜻도 있어요. 복사본. It's kind of like a copy of you.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보이시죠? 네, 시노이가 있고 여기 echo가 있어요. 근데 이 echo가 흐릿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like a faded version of you. And this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Fade,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좀 흐리게 보이죠? Right. So, 뭔가 이상하네요. Let's continue reading.
2: The cat's probably gone by now, Shenoy said.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Mr. Blake waved,
3: Hi, Shenoy!
2: Myra raved,
4: Bye, Shenoy!
2: That happened last time, Shenoy said.
0: Harry looked at Shenoy.
1: Interesting.
0: Suddenly, Harry stopped.
1: Cat! He barked. Jump!
0: Shenoy jumped and the cat ran underneath him.
2: Phew! Shenoy breathed.
0: They crossed the road and Shenoy saw a broken bike. It was his bike. He picked it up and found himself back in front of his house. Harry had gone. All right. 자, 여기에서 the day is repeating itself. This is what is happening. 이제 또 이런 일이 또 생기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And Harry looked at Shenoy. Interesting. 친구들, interesting 하면은 something's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s strange. 이상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책을 읽을 때 그냥 단어만 딱 보지 말고 이 상황을 보고 흥미롭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죠. 재밌는데 이게 아니라 이상한데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Alright,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뛰어넘고 이번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여가 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장소나 나라를 여행하며 즐길 수 있어요. 조용한 시골에서 한적하게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북적이는 대도시를 방문할 수도 있죠.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지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장소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도시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나라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집중하면서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 따라해 볼까요? place. 네, place는 장소입니다. 장소. 오른쪽에 같이 써볼 텐데요. 그냥 보면서 쓰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외운 다음에 내가 직접 써보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place 써보겠습니다. P-L-A-C-E 읽을 때는 place. 네, 장소라는 단어고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This is a perfect place for a summer vacation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곳은 a perfect place니까 완벽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For a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이 되겠네요. 자, place는 이렇게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This place is famous for its beautiful beaches. This place, 이 place는요, is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for its beautiful beaches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해변들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place 뭐라고 넣어줄까요? 장소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place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라는 단어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바로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City. City인데요. 도시입니다. 자, 강세는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발음할 때 city도 괜찮지만 강세가 앞에 들어가다 보니 뒷부분을 약하게 city, city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City. 네, city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오른쪽에 바로 써볼게요. City, city. 읽을 때는 city. 네, 도시고요. 자, 예문을 살펴보시면 We visited a beautiful city in Europe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유럽에 있는 한 아름다운 시리를 방문했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시리는 도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Every city has its own culture and history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쌤이 넣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culture이라고 하면 문화라는 의미예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every city, 모든 도시는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Its own culture and history니까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ity 하면 도시가 되겠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city 앞에 capital을 붙이게 되면 capital city 해서 수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capital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하면 수도가 되겠죠. 우리 capital city 혹은 그냥 capital이라고만 해도 수도를 의미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도시보다 조금 작은 소도시. town, town 많이 들어보셨죠? 이 town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보다 더 작은 마을도 알아두겠습니다. 마을은 village, village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수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capital city 혹은 capital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도시는요, city, 도시는 city.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소도시는 town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작은 마을은요, village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단어들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country 보겠습니다. country. 자, 읽을 때는 앞에 강세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까요? country. country.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Country, C-O-U-N-T-R-Y. 읽을 때는 country 앞에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 예문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country가 나라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해석해 볼까요? 그두 나라는요, very similar,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비슷하냐면 in size라고 했어요.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읽어 보면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in size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y built a small house in the country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The country가 시골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들은 시골에 작은 집을 built, 지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ountry는 이렇게 나라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보다 조금 더큰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대륙이라는 단어 알아둘게요. 대륙은요, continent, continent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세계라는 단어는 world, world. 이 단어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영단어들 한번 복습해.

해볼게요. 우리 다양한 장소를 말할 때는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죠? Place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시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도시는 City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 나라를 나타낼 때는요? C로 시작하는 단어 Country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9강이고요. 오늘도 여가생활 영단어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놀이공원, 박물관, 기차역 같은 곳에 자주 가나요? 이런 장소에서는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오늘은 주말이나 방학에 가보면 좋을 만한 장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장소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말 뜻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관람차도 있고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도 있고요. 또 오른쪽엔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죠?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놀이공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 박물관 그리고 기차역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영단어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자, 여기 단어에서요. amusement에 한번 밑줄 쳐 볼게요. amusement라고 하면 재미나 오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 가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이 되는 겁니다. amusement park 조금 긴 단어지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amusement park, A-M-U-S-E-M-E-N-T. 그리고 park, P-A-R-K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요, 강세를 amusement park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amusement park. 한 번 더, amusement park. 네, 놀이공원입니다. 자,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의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on my birthday 라고 했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어디에 가자는 걸까요? 놀이공원에 가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언제 가자?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가자.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is a roller coaster in this amusement park 라고 했습니다. 이 amusement park에는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표현 amusement park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station 하면요, 역이나 정거장을 의미해요. 우리 기차역 혹은 지하철역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station 이렇게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어볼게요. station. 한 번 더. station.

네, 여기나 정거장이고요.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 바로 외워서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Station S T A T I O N 읽어볼 땐 Statio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waited for the train at the station 이라고 했어요. 나는 기차를 기다렸대요. 근데 어디서 기다렸을까요? At the station이니까 역에서 기다렸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인데요. 우리 How can I get to? 라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How can I get to?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의미로 길을 물어볼 때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방법, 역까지 가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스테이션과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어요. 바로 bus stop. bus stop인데요. 우리 stop은 멈추는 거잖아요. 버스가 멈추는 곳, 버스 정류장입니다. 스테이션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그림 볼게요. 자, 왼쪽에 이렇게 생긴 것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스테이션인 거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길에 있는 이 정거장 혹은 정류장이 바로 버스탑이 되는 겁니다. 스테이션 그리고 버스탑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이어서 뮤지엄인데요. 뮤지엄 하게 되면 박물관입니다. 자, 박물관 읽어볼까요? 뮤지엄.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뮤지엄. M, U, S, E, U, M. Museum. 박물관이고요.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 take pictures in the museum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take pictures 하면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찍을 수가 없을까요? In the museum이니까 박물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to the science museum with me? 한번 더. Would you like to go to the science museum with me?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would you like to 하면 뭐뭐 할래? 라는 의미인데요. 자, 어디에 같이 갈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Science Museum은 과학 박물관이 되겠죠? Science Museum 하면 과학 박물관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Museum 박물관이라는 표현까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놀러 가기 좋은 장소 영단어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동물원 알아두셔야겠죠? Zoo라고 읽습니다. Zoo 하면 동물원이고요. 또 그냥 공원이라고 할 때는 park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족관 aquarium 하면 아쿠아리움 혹은 수족관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영화관 우리 영화관 간다라고 할때 movie theater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수영장 알아둘게요. 수영장은 swimming pool. 한번 더, swimming pool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놀이공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 영어로 뭐라고 하죠? amusement park라고 하죠? amusement park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박물관 그리고 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M으로 시작합니다. Museum. Museum이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할때이 역은 Station이라고 말합니다. Station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네, 오늘은 장소 영단어들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영어 원서, 영어 글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영어에 푹 빠지는 경험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오늘도 제 손 꼭 잡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How the Leopard Got Its Spots, 바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표범 무늬의 비밀이 밝혀질까요? 안 밝혀질까요? 아, 저는 사실 답을 알고 있지만 글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대동사 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사 두라는 거, 대명사는 있는데 대동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자세히 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저와 이야기 나눠보고 가시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이제 좀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머리를 긁적긁적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멀리 보니까 기린과 얼룩말이 있는데 어렴풋이 보이긴 하는데 그 배경색과 아주 잘 어울려서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잘 띄지 않네요. 사람과 표범이 뭔가 오, 어디 갔지라고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이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사람의 피부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표범이 생각하네요. 아, 나도 이 무늬를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진짜 글은 어떤 내용일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단어 학습법을 찾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단어를 학습하고 암기를 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알고 그것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쓰면서 하는 단어 암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까지 그게 가장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쓰면서 외우기 전까지는 말로 중얼중얼 거리면서도 해봤고 어원이나 접미사, 접두사 혹은 어휘군을 통해서도 단어를 암기를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저는 이런저런 방법이 잘 맞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고요. 최적의 방법,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두사나 어원, 어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단어를 외워보시기도 하고 어휘군을 활용하시고 동의어, 반의어도 한번 활용해보시고 엉뚱한 방법으로 연상법을 사용해서 한번 외워보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쭉 사용해보고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읽어볼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바로 만나보시죠.
1: Let us up, said the zebra, and we'll show you. So they did. The zebra walked to some bushes where the sunlight fell all stripy. The giraffe walked to some trees where the shadows fell all blotchy. Now where's your breakfast? Leopard looked, and the man looked, but they could see only stripy, blotchy shadows. That's a trick worth learning, said the leopard. The long and the short of it is, we don't match our backgrounds, said the man. The baboon told me to change, so I'm going to change my skin. So he changed his skin there and then. But what about me? Asked the leopard. He told you to go into spots, replied the man. I wouldn't want silly spots like giraffe, said the leopard with a shudder.
0: 자, 오늘은 표범 무늬에 대한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Let us up. 우리 좀 가게 놔둬줘, said zebra. 얼룩말이 이야기했습니다. Let은 여기서 허락하다, 뭐뭐하게 놓아두다, 놔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게 하다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하죠. And we'll show you.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

0: 하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곧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 did, 즉 두 동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에서 대동사 두. 대동사라고 하면은 대명사는 들어봤는데 대동사는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대명사라는 것은 여기에 효린파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효린파파가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 효린파파가 또 나오면은 he. 왜? 남자 사람이기 때문에 he로 대신하겠죠. 그러면 동사가 한번 나오고 그게 또다시 나오게 되면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동사가 두 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비동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동사, 대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비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동사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사라고 하는 거죠. 대신하는 동사, do입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규칙만 딱 말씀을 드리면, 아, 대동사 뭐야? 너무 어려워. 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문을 보면 우리가 이미 다 많이 들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runs faster than I do. 그는 뛴다. 더 빨리 뛴다. Than I do. 나보다 더 빨리 뛴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 두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run입니다. 그러면 he runs faster than I run. 이 원래 문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에 he runs 할때 run을 썼기 때문에 여기는 do라는 대동사를 쓴 것입니다. 바로 밑에 한번 볼까요? Do you like pizza? 피자를 좋아하니? Yes, I do. 오, 나 좋아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Yes, I like pizza라고 써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do로 많이 쓰죠. 이왜 이렇게 쓰냐 하면 앞에서 이미 질문에 Do you like pizza에서 동사구 덩어리, 동사의 덩어리를 이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like pizza를 쓰지 않고 Yes, I do. 그냥 do로 대신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대동사 do가 흔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 동사를 대신하는 어떤 동사, 대동사가 있구나. 그것을 인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 우리 좀 가게 놔둬줘. 얼룩말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게. So they did. They는 표본과 사람. 표본과 사람이 So they let them up. 아, 그들이 가게,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그들이 가게 놔둬줬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them이 바로 기린과 얼룩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래서 처음에 나왔던 let us up을 대신하는 게 did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The zebra walked to some bushes. bushes 하면은 덤불입니다. 숲 덤불 있죠? 그래서 얼룩말이 걸어갔어요. 어디로 걸어갔냐 하면은 some bushes. 덤불로 걸어갔는데 그 덤불은 어떤 덤불이었냐면 where the sunlight fell all stripy. 거기에 그 햇빛이 쭉 내리쬐서 줄무늬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덤불들로 싹 걸어 들어갔어요. 얼룩말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The giraffe, 기린은 walk to some trees, 나무로 갔는데 나무에게 다 걸어갔어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 where the shadows fell all blotchy. 그런데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냐 하면은 얼룩덜룩한 blotchy 하면 얼룩이나 무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그런 무늬가 있었던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진 나무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과 표범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Now, 근데 Where's your breakfast? 근데 네 아침거리 어디 갔어? 헉,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Leopard looked and the man looked. 표범도 보고요. 사람도 봤어요. But they could see only stripy blotchy shadows. 그런데 그들이 볼수 있었던 것은 단지 줄무늬 그리고 얼룩덜룩한 모양의 그림자뿐이었어요. That's a trick worth learning, said the leopard. 레퍼드가 말하기로, 와, 저거 큰 재주인데? 어떤 재주냐 하면, 와, 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재주인데? worth라고 하면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와, 뭔가 걸어 들어가니까 싹안 보여지는 거예요. 숨은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오, 저거 좀 배우면은 괜찮은 배울 만한 재주인데?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재주인데? 라고 표범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글을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Let us up, said the zebra, and we'll show you. So they did. The zebra walked to some bushes where the sunlight fell all stripy. The giraffe walked to some trees where the shadows fell all blotchy. Now where's your breakfast? Leopard looked, and the man looked, but they could see only stripy, blotchy shadows. That's a trick worth learning, said the leopard.
0: 자, 이어나가 볼까요? The long

0: And the short of it is, we don't match our background, said the man. 자, 여기 한번 볼까요? The long and short of it 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요점은 이란 뜻이에요. 요점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점은 we don't match our backgrounds. 여기서 we라는 것은 표본과 사람이겠죠.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 우리의 배경과 일치하지 않아, said the man. 그 인간,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룩말과 길이는 배경과 잘 일치하는 그 그림자로 쑥 들어가니까 싹 없어져 버린 것이죠. The baboon told me to change. Baboon, 그 개코 원숭이가 나에게 변하라고 말했어. So I'm going to change my skin. 그러면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피부색을 바꿀 거야. So 지금 당장 피부색을 이렇게 똑 어떤 스위치 켜는 것처럼 똑 바꿀 수는 없겠지만 동화라는 점을 감안하고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제 바꿔야지. So he changed his skin there and then. 그래서 그는 바꿨습니다. 그의 피부를 그 자리에서 그때 바꿨습니다. 여기서 there and then은 그 자리에서 혹은 그때 그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then과 then의 구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혹은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 여기 있는 then이라는 거 그리고 뭐뭐 보다 할 때 then 구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기한 방법, 말도 안 되지만 신기한 방법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일단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THAN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then은 A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compare 하면 비교하다입니다. 비교하는 게 뭐뭐보다는 이잖아요. 뭐뭐보다라는 의미가 뭐뭐보다 더 크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ompare를 떠올리세요. 근데 compare 안에는 compare 할 때 A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THAN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어이없죠? 바로 이 맛입니다. 자, 그 다음 THEN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자, 그러면 그때, 그때. 그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영어에서 the man 같으면 그 사람. The tiger, 그 호랑이. 그러면 그라는 거. 그를 가리키는 게 바로 the입니다. 어? the를 가리키는 더의 마지막 철자가 바로 E죠. 그래서 then 할 때는 E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이게 헷갈릴 때는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약간 엉뚱한 방식으로 단어를 외우면 참 잘 외워질 때가 있어요. 참 헷갈리고요. 참 잘 안 외워지고 그런 단어가 있는데 자신만의 어떤 특이한 것과 연결해서 연상법이라 할까요? 뭔가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버리면 잘 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이 방법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 외우고 있다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But what about me? 근데 나는 as the leopard. 사람은 피부를 바꿨어요. 그런데 표범이 이야기하죠. 나는 내 털 색깔은 어떡해? He told you. 아, 이제 이 비밀이 나오는가 봅니다. He told you to go into spots. 바보니 이야기를 하기를 너그 점들 속으로 숨으라 그랬잖아. 점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 Replied the man.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I wouldn't want silly spots like giraffe, said the leopard with a shudder. I would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 Silly라고 하면 우스꽝스러운. 좀 이상해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이런 게 silly라는 의미거든요. 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점들은 원하지 않아. Like giraffe, 나는 기린 같은 우스꽝스러운, 나 진짜 싫어, said the leopard with a shudder. Shudder이라고 하면 떨림, 막 뭔가 싫어가지고 몸서리 치는 거 있잖아요. 혹은 떨림, 뭔가 무서워서 막 떠는 거, 벌벌 떠는 거요. 혹은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는 거, 이런 것도 shudde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몸서리 치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나는 저런 기린의 그런 무늬는 너무 싫어, 이런 게 with a shudder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저런 우스꽝스러운 무늬는 너무 싫은데, 라고 표범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비밀이 밝혀 찔랑말랑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 long and the short of it is, we don't match our backgrounds, said the man. The baboon told me to change, so I'm going to change my skin. So he changed his skin there and then. But what about me? Asked the leopard. He told you to go into spots, replied the man. I wouldn't want silly spots like giraffe, said the leopard with a shudd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

0: 왔는데요.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그런 생소한 단어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ad, lead. Let us up, said the zebra. Bush, bush. The zebra walked to some bushes. Worth, worth. That's a trick worth learning, said the leopard. Match, match. The long and the short of it is, we don't match our backgrounds, said the man. Silly, silly. I wouldn't want silly spots like giraffe, said the leopard.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다양한 단어 학습법을 아이나 학생에게 소개해 주기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실 아이가 단어를 외울 때는 쓰면서 외워야 되나 그냥 막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장 지배적으로 가장 많이 하곤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학창시절에 단어를 쓰면서 많이 외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맞다면요. 그런데 아이가 단어를 암기하고 단어를 학습할 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이나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아이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중에서 자신과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근이나 어원들을 활용해서 접미사, 접두사, 제가 강의에서 뭐 in 같은 거 붙이고요. 아, 이런 어원이나 어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그냥 무작정 쓰면서 단순 반복처럼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중얼중얼 거리면서 blotchy, blotchy, let, let 이렇게요. 말을 하면서 외우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휘군으로 묶어서 외우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오늘 제가 강의에서 다룬 것처럼 약간 엉뚱한 방식이지만 연상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를 연관지어서 외우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이의 암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일단은 아이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 방법들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도림파파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영어에 푹 빠져보는 경험 하고 계시죠? 오늘도 효림파파와 함께 힘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만나볼 책은 How the Leopard Got His Spots의 바로 그 마지막 부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표범이 왜 이런 무늬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밝혀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비유를 써서 영어 쓰기 레벨업, like라는 표현 한번 써서 영어 쓰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글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을 먼저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될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 표범이 원래 이런 점박이 무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있네요. 하하, 이건 줄도 몰랐네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무늬가 생기니까 뭔가 자연 속에 좀 더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먹이를 잡으러 갈 때 먹이들이 못 알아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뭔가 활짝 웃고 있네요. 만족스러운가 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훨씬 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예측이 되시죠?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은 바로 겉모습은 하나, 속은 여러 개의 얼굴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는 한 가지 발음인데 다른 철자일 때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bear, 발음이 똑같습니다. 혹은 하나의 철자인데 예를 들자면 close 같은 오늘 강의 중에 나옵니다. close라는 하나의 단어인데 발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는 close고 하나는 close라는 거. 오늘 강의 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인데 혹은 여러 개의 얼굴이 있고 겉모습은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어 수준에 초점을 맞춰서 전부 다 암기를 해서 나는 이렇게 다 외워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먼저 원래는 그 단어 수준에서 이런 단어들도 있고 이런 발음들도 있고 발음이 나뉠 수도 있구나. 요 정도를 먼저 인지하고 난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글의 흐름과 맥락입니다. 그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지 그게 조금 더 내 것이 됩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맥락 속에서 단어를 접하는 연습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Well, you can't stay as you are, said the man. You stand out in this forest like a bar of soap in a coal pit. So the leopard agreed. Just don't make them too big, like giraffe. So the man put his fingers close together and pressed them on the leopard's fur. Wherever they touched, they left five little marks close together. You can see them today on any leopard skin you like. Now look at you, said the man. You can lie on the bare ground and look like a heap of pebbles. You can lie on a branch and look like sunshine through the leaves. You can lie right across a path and look like nothing in particular.

0: Those animals will never see you coming. So the leopard went away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That is all. Purr.
1: 자, 이제 표범이 어떻게 자신의 무늬를 가지게 되었는지 서서히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you can't stay as you are, said the man. 사람 이야기하기를, 야, 표범아, 네가 지금 있는 대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You stand out in this forest like a bar of soap in a coal pit. 이게 어떤 의미냐면, you stand out, 너는 stand out, 밖에 혼자 서 있어. 밖에 혼자 서 있어라 라는 말은 튄다라는 거예요. 아, 너 너무 튀어 라는 거죠. 즉, 이 숲에서 아, 이 숲의 무늬, 이 그림자들과 이 햇빛과 그런 무늬들과 표범 너의 무늬, 민무늬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무늬가 너무 어울리지 않으니까 너무 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들이 다 도망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튄다라는 거, 이 글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좋은 의미로 너무 튄다라는 거,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무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너무 특출난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럴 때도 이런 stand out이라는 것을 사용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stand up. 너 너무 튀어. In this forest. 이 숲에서 너 너무 눈에 잘 띄어. 이런 말이겠죠. Like a bar of soap. 비누 한 조각이에요. 비누 한 조각처럼 너무 눈에 잘 띄어. In a coal pit. 어디에 있는 비누 한 조각이냐면 in a coal pit. 마치 이런 채취장, 이런 탄광, 석탄을 캐는 곳 깜깜하잖아요. 어둡고 그리고 검정색이잖아요. 거기서 하얀 비누 한 조각처럼 너무 눈에 잘 띄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범아, 네 눈에 너무 잘 띈다. 뭔가 조치를 좀 취하자라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So the leopard agreed. 그래서 그 표범이 어 맞네. 그러면서 동의를 했어요. Just don't make them too big like giraffe. 근데 그냥 don't make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지난 강의에 나왔는데요. spots를 의미합니다. 그 무늬들. 그 무늬들을 만들지는 마. too big. 너무 크게는 만들지 마. like giraffe. 기린 것처럼 너무 크게는 만들지 마. 표범이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 무늬는 싫은가 봐요. So, the man put his fingers close together.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모았어요. Put his fingers close together.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모았고요. And pressed them. 그리고 나서 손을 찍었어요. On the leopard's fur. 아, 여기 있는 제가 좀 찍어볼까요? 쿡쿡쿡쿡. 여기 있는 표범의 털에다가 쿡쿡쿡쿡 찍었어요. 아, 즉 이제 이 무늬를 만드는데 무늬가 이렇게 손을 모은 이런 무늬가 되네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있는 close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lose는 생김새는 하나인데요.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쓰임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발음이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까운이라는 의미일 때는 바로 close라고 합니다.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렸었죠. close together. 그런데 이게 만약에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라 할 때, 문 좀 닫아주세요 라고 할 때는 close the door 할 때는 close가 아니고요. close가 됩니다. z-z-z. close.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생김새이더라도 얼굴이 두 개일 수 있다는 점 맥락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Wherever they touched, 그들이 어디를 만지든지 간에 they left five little marks. 그것들은 다섯 개의 작은 marks 하면 표시나 무늬가 되겠죠. close together, 가까이 함께. 자, 그러면 여기서 they는 무엇일까요? 사람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에요. 바로 손가락이겠죠. 손가락이 어디를 만지든지 간에 다섯 개의 작은 표시를 남겼다. You can see them today. 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면 spots겠죠. 오늘날 볼 수 있어요. On any leopard skin you like. 네가 고르는 어떠한 표범의 피부 혹은 털에서도 오늘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끝이 나네요. 자, 아직까지 이야기가 살짝 더 남았는데요. 이렇게 표범의 무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음원을 다시 한번 더 듣고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Well, you can't stay as you are, said the man. You stand out in this forest like a bar of soap in a coal pit. So the leopard agreed. Just don't make them too big, like giraffe. So the man put his fingers close together and pressed them on the leopard's fur. Wherever they touched, They left five little marks close together. You can see them today on any leopard skin you like.
1: 자, 마지막 부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look at you, said the man. 사람이 말하기를, 와, 너 좀 봐, 너 좀 봐라는 것은 멋있어 라는 거죠. You can lie on the bare ground and look like a heap of pebbles. 자, 요거 한번 볼까요? Bare 이라는 것은 벌거벗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벌거벗은 땅, 바로 맨땅입니다. 맨땅에 이제 너 누울 수 있어. And look like a heap of pebbles. Pebbles라고 하면 자갈이고요. A heap이라고 하면은 한 더미.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있는 거죠. 더미. 아이고, 이 옷이 한 더미가 쌓여있네. 모래가 한 더미 쌓여있네 할 때 이 더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heap of는 한 더미가 쌓여있으니까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너는 이런 자갈들의 한 더미처럼 모여서 그래서 이 맨바닥에 누워있을 수 있겠네. 즉, 맨바닥이랑 아주 잘 어울리겠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제가 한 가지 표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A heap of는 많은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heap은 더미를 의미해요. 여기에 보이시죠? 자, 그런데 많은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일단 비격식체에서 비격식체라는 것은 구어체. 구어체라는 것은 아홉 개의 말이 아니고요. 입구, 말로 할 때 쓰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격식이 좀 떨어질 때, 친구에게 쓰거나 편한 상황에서 쓸 때, 그게 비격식이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heap of, 혹은 a lot of, lot도 덤이나 무더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a lot of나 a heap of, 유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lots도 되고요, lots of도 되고요, 혹은 heaps of도 되는 것입니다. 또 plenty of, 아주 많이 쓰죠. plenty of, 혹은 tons of, ton이라고 하면은 1톤, ton이라고 하면은 1000kg이죠. 1000kg, 아주 무거운 무게잖아요. 그러면 tons, 이 1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수톤의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tons of는 아주 많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비격식일 때 비격식적인 표현이었고요. 그러면 조금 더 격식적인 표현, 조금 더 공식석상에서 문어체라고 하죠. 다리가 8개 달린 그런 문어들이 쓰는 표현 아니고요. 문어체라는 것은 그럴 문자, 우리가 글을 쓸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바로 a large 혹은 a great number of, 혹은 그냥 a number of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혹은 a variety of, variety 하면은 다양성이죠. 다양성의라고 했으니까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혹은 조금 더 넓은 다양성의, 그래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혹은 마지막으로 numerou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페블의 사진을 못 보여드렸어요. 이런 자갈들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You can lie on a branch. 나뭇가지에 누울 수도 있어요. And look like sunshine through the leaves. 그리고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이 햇빛처럼 나뭇잎 사이를 나뭇잎을 통과해서 내리쬐는 태양처럼 보일 수도 있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의 어휘 또 한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많이 헷갈렸던 거예요. 이게 lie가 유사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암기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해보시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lie, lay, lane, lie, lie, lie, lay, lay, laid. 하, 막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죠. 하, 이거 뭐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마지막 거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lay, laid, laid 할 때는 저기 제일 앞에 lay 있죠. A가 약간 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알을 낳다. 닭이 알을 끙 하고 낳는 거예요. 그러면 lay, laid, laid는 알을 끙 하고 낳는 거. 나머지는 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낳다, 놓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낳다, 뭔가 물건을 어디에 두다, 놓다이니까 이 lay라는 표현 뒤에는 어떤 사물이나 뭐 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우리 3단 변화로 파악을 해볼까요? lie, lied, lied는 한번 볼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이 중간이 없잖아요.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거짓말을 안 했다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단 변화에서 원형과 혹은 과거 분사형이 딱 두 가지로 나뉘는 요것입니다. 그럼 이 제일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자, 누운 거예요. lie, lay, lay는 자, 누운 거예요. 누웠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눕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누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스듬히 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단 변화에서 현재 과거 분사형

0: 인생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 기억납니다. 분명히 생각이 안날 때는 갑자기, 아, 눕다 할 때, 아, 이게 이거였네. 여러 가지네. 아, 레이 할 때는, 아, A가 거기 있네. 네, 이렇게 분명히 기억이 날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비유를 써서 영어 작문 레벨업을 한번 해볼까요? He eats a lot. 그냥 이렇게 무난한 표현이지만 비유를 써서 훨씬 더 풍성한 표현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많이 먹는다를 he eats a lot이라고 해도 되지만 he eats like a horse. 말처럼 먹는다. 와, 진짜 많이 먹는갑다. 이렇게 약간 뭔가 더 맛깔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She sings really well. 그녀는 매우 노래를 잘한다. 근데 she sings like an angel. 그런데 그녀는 아, 천사처럼 노래를 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되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맛깔나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You can lie right across the path. 너는 그 길에 길을 가로질러서 누워 있을 수 있어. And look like nothing in particular.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그림자가 이렇게 점박이 무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을 수도 있어. Those animals will never see you coming. 그 동물들은 네가 오는 줄도 모를 거야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지각 동사 see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coming 혹은 come 올수 있다는 거 예전 강의에서 한번 다뤄서 제가 살짝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So, the leopard went away. 그래서 그 표범이 갔어요.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That is all. 끝. purr 하면 으르렁이라는 것이네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이제 방금 다룬 부분을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Now look at you, said the man. You can lie on the bare ground and look like a heap of pebbles. You can lie on a branch and look like sunshine through the leaves. You can lie right across a path and look like nothing in particular. Those animals will never see you coming. So the leopard went away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That is all. Pur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한번 접해 보았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다섯 개 생소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Kid. Kid. You stand out in this forest like a bar of soap in a coal pit. Bear. Bear. You can lie on the bare ground. Pebble. Pebble. He bent down to shake pebbles out of her shoe. Heap. Heap. You look like a heap of pebbles. Lie. Lie. You can lie on a branch.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지도 팁은 바로 동음 이의어는 이렇게 접근하자. 예를 들자면 break, break. bear, bear, ant, ant. 다 똑같죠? break, 부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reak는요, break를 밟다, 멈추다 할때그 break고요. 그 다음에 bear이라고 하면은 man,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ear는 아, 곰.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ant는 개미, 오른쪽에 있는 ant는 이모나 고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스펠링은 다르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는 똑같습니다. 매 모든 단어들을 단어에만 집중해서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암기를 해서 아, 때때로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습관이 배어 있어야 되냐면 그 글의 맥락을 잘 접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도 bear, bear가 나왔었죠. 그러면 그의 bear, bear ground라고 하면 곰 땅이 아니라 바로 맨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머릿속으로 아, bear이 곰이 아니구나. 이 bare, 이맨 벌거벗은이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길러지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스테파니 쌤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또 이 단어를 직접 문장으로 쓰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쑥쑥 늘겠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밥을 먹었나요?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서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I feel ready to drop. I feel ready to drop. 자,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Drop. Drop. 떨어지다. 쓰러지다. 혹은 떨어뜨리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drop는 평소에 여러 가지 표현에도 같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Drop. Drop. 방울 혹은 물 한 방울 이런 명사로도 쓰이죠. 하지만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오늘 배울 동사 drop 또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drop가 아니라 drops로 발음이 바뀌게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drops, drops. 그는 떨어뜨리다. he drops. 그녀는 떨어뜨리다. She drop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으면서 발음은 dropping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해볼게요. Dropping. Dropping. 문장으로는 I am dropping. 나는 떨어뜨리고 있다. 떨어뜨리는 중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죠. 뒤에 ed가 붙어요. dropped. 뒤에 d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dropped. dropped. 좋아요. 그는 떨어뜨렸다. 떨어뜨렸었다. 과거일 때는 he dropped.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럼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변하는 동사 drop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rop. 나는 떨어뜨리다. 무엇을? The ball. 공을. 나는 공을 떨어뜨리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해볼게요. I drop the ball. I drop the ball. 뒤에 공이 아니라 다른 사물을 넣으면 문장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Her blank drops. Her score drops. 그녀의 점수는 내려가다. 떨어지다. Her score drops. 같이 해볼까요? Her score drops. Her score drops.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 water is dropping. 진행형 dropping을 쓰죠. 물은 떨어지는 중이다. 사실 이렇게도 문장이 완성돼요. 하지만 우리는 on the floor, 바닥에 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add 했어요.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물은 바닥에 떨어지는 중이다. 같이 해볼까요?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좋아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He dropped. 과거형이죠? The subject. 대화의 주제를 떨어뜨리다 라는 뜻은 한마디로 대화를 중단하다 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He dropped the subject. 그는 대화를 중단했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해볼까요? He dropped the subject. He dropped the subject.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today's point 보면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drop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drops, drop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dropping, dropping. 과거일 때는 dropped, dropped. 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그는 주제에 대해 그만 말했다. 첫 번째 문제죠. He blank the subject.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과거형인 dropped가 돼요. 같이 해볼까요? He dropped the subject. He dropped the subject. 그는 그 주제에 대해 그만 말했다. 대화를 중단했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의 점수가 내려가다. Her score blank.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Her score. 3인칭 단수니까 drops가 옵니다. Her score drops. 같이 해볼까요? Her score drops. Her score drops. 그녀의 점수가 내려가다.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공을 떨어뜨리다. I blank the ball.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 drop가 들어가죠? 나는 공을 떨어뜨리다. 같이 해볼게요. I drop the ball. I drop the ball.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The water is blank on the floor.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현재 진행형인 dropping이 오겠죠? 같이 해볼게요.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라는 문제죠? 네, 오늘의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오늘의 동사 drop를 활용해서 일기를 써볼까요?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I drop the ball. 나는 공을 떨어뜨리다. My dad's score drops. 아빠의 점수가 내려가다. He dropped the subject. 그는 주제에 대해 그만 말했다.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I drop the ball. My dad's score drops. He dropped the subject.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1: The water is dropping on the floor. I drop the ball. My dad's score drops. He dropped the subject.
0: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 동사인 drop, 또 그에 따른 변형인 drops, dropping, dropped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단어들을 일기로 써보셔야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 동사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경복궁 팰리스.
1: Hello,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제니쌤이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릴까요? 아, 이거 어렵네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기 있는 팰리스, 궁이죠? 바로 경복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와, 이 경복궁과 관련된 history, 역사, 그리고 이를 소개하기 위한 영어 표현들, English까지 살펴볼 겁니다. Are you excited? 그럼 story time으로 바로 가볼게요. Let's go! Oh, wow! Oh, it i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워요.
2: 네, 이곳은 조선시대의 palace, 궁전인 바로 경복궁입니다. 큰 복, fortune을 누리며 번성하라, flourish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궁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요.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광화문도 있고요. 여기서 한복을 입어도 돼요. You can wear 한복 here.
1: 어? 한복? Wow! I like it! Story time 재밌게 보셨어요, 친구들? 이 경복궁은요, 조선 왕조의 주요한 궁이죠. 조선 왕조는 Joseon Dynasty, 주요한 궁은 Main Palace입니다. 우선 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There are 법궁 and 이궁. 법궁에는요, 왕들이 일을 했고요. 이궁은 불이 났거나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그런 궁이었어요. 그럼 이 경복궁은요,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질 때까지 법궁으로 쓰였어요. 왕들이 worked, 일을 한 곳이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불에 타버려서요. 그 후로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법궁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경복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조선 말기 고종 때 다시 복원이 되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또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굉장히 최근에야 복원이 된 아주 소중한 우리의 궁이랍니다. 와,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내야겠죠? 그럼 경복궁을 소개하기 위한 영어 표현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경복궁은 궁전이에요, 그죠? 궁전은 영어로 palace. 악센트가 앞에 있어요. palace, palace. 주요한 궁전이에요 할 때 주요한은 main, main, main palace, 주요한 궁전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복궁은 임진왜란 전까지는 왕들이 일을 한 법궁이라고 제가 소개드렸는데요. 왕은 king, king, king, 그렇죠. 왕들을 일을 한 곳이에요. 왕들이 일을 하다. work, work, work. work가 아니고요. work 끝에 살짝 끄 발음이 나는 거. work, work. 좋아요. 마지막으로 경복궁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광화문을 소개해 보고 싶어요. 광화문 gate. gate는 문이에요. gate, gate. 물론 도

0: door라는 단어도 있지만 gate는 좀 더 웅장하고 커다란 문 아시죠? gate 마지막으로 즐기다 한번 볼까요? enjoy enjoy good job 자 그럼 듣고 따라하면서 이 표현들을 확실하게 익혀볼게요 Let's go!
1: Let's listen and repeat Palace Palace Main Main King King Work, work. Gate, gate. Enjoy, enjoy.
0: 오늘의 꿀 표현은 바로 enjoy, 즐기다예요. 경복궁에는 즐길 거리가 많아요. There are, 거기에는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어요. To enjoy, 즐길 거리가 많아요.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그리고요, 식사를 하기 전에 손님을 대접했을 때 많이 맛있게 드세요 라는 표현을 enjoy를 쓸 수 있어요. Enjoy the food. Food. 음식을 즐기세요. 많이 드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Enjoy the food. Enjoy the food. 마지막으로, 즐겨요. 좋은 시간을 가지세요. Enjoy. Enjoy. 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Good job. 자, 그럼 바로 퀴즈로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Let's go.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경복궁과 같은 궁궐은 뭐죠? Yes!
1: Palace. Palace.
0: 오, 법궁에서 이분들이 일을 했죠. 바로 멋진 왕입니다.
1: King. King.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Gate. Gate.
0: 바로 광화문에 쓰이는 gate. 좋아요.
1: Enjoy. Enjoy.
0: Yes. 바로 즐기다. Enjoy! Good job! 잘하셨어요! 와, 우리 친구들, good job! 우후! 자,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을 다 조합을 해서 멋진 소개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1: About 경복궁 Palace. 경복궁 Palace. Is the main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Kings worked here.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Especially, Gwanghwamun Gate is fantastic. Gyeongbokgung Palace is the main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Kings worked here.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Especially, Gwanghwamun Gate is fantastic.
0: Wow! You made it to the end! 여러분, 끝까지 오셨어요. 후후! 오늘도 경복궁, 와, 우리의 이 멋진 궁궐, 역사, 영어 표현들까지 아주 확실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Did you have fun? 다음 시간에도 제니쌤이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See you soon! Bye, guys!

0: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영어 독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1: Today's song, The Wheels on the Bus.
0: 빵빵 버스가 갑니다. 오늘의 노래 제목은 The Wheels on the Bus. 버스 안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들고 바퀴는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고요. 와이퍼는 휙휙 움직입니다. 시끌벅적한 버스를 타고 동네 한 바퀴 여행을 떠나볼까요? 노래 시작합니다.

0: 노랫말의 의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조금 어려웠다고요? 좋습니다. 우리 단어의 의미 차근차근히 배워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네,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 물건. 둥근 바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heel이라고 합니다. 바퀴가 영어로 wheel. Wheel.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버스네요. 버스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쉬워요. 바로 bus. B-U-S. 우리말과 같습니다. 버스를 영어로 bus. Bus. Excellent. 잘하고 있어요. 다음 단어는 바퀴의 모양은 둥글죠. 이 둥근 모양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Round. Round. 한 번 더요. Round. Very good. 다음 단어는 자동차의 앞창문을 휙휙휙 이렇게 닦아주는 물건. 우리말로 와이퍼라고 하죠. 이 와이퍼를 영어로도 wiper라고 해요. 사실 영어에서 따온 이름이죠. Wiper. Wiper. Excellent. 잘했어요. 와이퍼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휙휙. 바쁘게 움직이죠? 이 움직이는 모양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Swish. Swish. 휙휙.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Swish. Good job.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익힌 다섯 개의 단어 잘 기억해 두고요. 노랫말에 더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랩비트에 맞춰 신나게 연습해 볼까요?
1: Let's go. Wheel.
0: 바퀴.
1: Bus.

0: round.
1: 둥근.
0: Wiper.
1: 자동차의 와이퍼.
0: Swish.
1: 휙 하는 소리.
0: Horn.
1: 경적.
0: Beep.
1: 자동차 경적에서 나는 빵 하는 소리.
0: People.

0: 마미
1: 엄마 네 여러분 이제는 저와 함께 리듬에 맞춰 단어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바퀴는 wheel wheel 버스는 버스, 버스. 바퀴가 둥글다면 round, round. 창문을 닦아주는 와이퍼는 wiper, wiper. 픽 하는 소리는 swish, swish. 슈퍼 그레이트!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문장 공부 해봐야겠죠? 버스의 바퀴가 둥글게 둥글게 굴러가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One more time.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Very good. 이번엔 버스의 와이퍼가 휙휙휙 움직여요. The wipers on the bus go swish, swish, swish. The wipers on the bus go swish, swish, swish. Excellent! 잘했어요? 다음 문장은요. 버스의 경적이 빵빵빵 울려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The horn on the bus goes beep, beep, beep. The horn on the bus goes beep, beep, beep. Very good.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막 불러보고 싶지 않나요? 노래 부르기 도전해보겠습니다. The wheels on the bus. Let's go.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노랫말에 나온 표현 중에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0: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길을 걷다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본 적 있나요? 그런 경우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겠죠? 오늘은 이렇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8. Solving problems. Monday. Can I give you a hand? I can offer help to someone in trouble.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first. Oh no! A lady is on the ground. 할머니가 넘어지셨나 봐요. 길에 쓰러져 계시는데 이제 어떤 남자애가 와서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헛디뎠을 때는 trip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trip, trip, trip. 네, 이거는 이제 trip은 여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에 걸려 넘어지다, 헛디디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trip 했어요. 뭐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렇게 어딘가에서 떨어지다. 이런 건 fall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fall. fall. fall. 네. 그래서 넘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쓰러졌을 때는 fall down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trip하고 fall이 다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을 때는, 미끄러졌을 때는 뭐라고 하죠? slip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lip, slip, slip. 네, 우리 저번에 slippery라는 단어 배워본 적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slippery는 미끄러운을 뜻한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slip은 미끄러지다예요. 이렇게 그림도 보고 단어도 배워보니까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Let's take a listen.
2: Ma'am, are you okay?
1: I tripped and fell.
2: Oh no. Can I give you a hand?
1: That's so nice of you.
2: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Can I give you a hand? 자, 이걸 직역하면 내가 손을 줄까? 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사실상 Can I help you? 랑 똑같은 뜻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아,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이 질문을 많이 씁니다. Can I give you a hand? 제가 도와드릴까요? 따라해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Very good. 자,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데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이 뒤에 with를 쓰면 돼요. 그래서 가방 드는 거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with your bag 이렇게 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해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bag?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bag?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bag? Very good.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손으로 가방 드는 거를 도와드릴게요 해서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bag?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bag을 숙제로 바꿔서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bag?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bag을 숙제로 바꿔서 한번더 연습을 해볼게요. 숙제 도와줄까? 이것도 뭐 사실상 내가 옆에서 숙제 푸는 거 도와줄까? 이렇게 내가 행동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ith를 써서 그 뒤에 숙제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이 빈칸에 넣어보세요. With your homework 하면 되겠죠? 숙제는 homework이니까. 자,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homework? 따라해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homework? Can I give you a hand with your homework?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our next expression. That's so 땡땡 of you. 자, 여기에서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는 의미를 이 빈칸에 무엇을 넣으면 될수 있을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That's so 땡땡 of you. 친절하시네요. 뭔가 좋은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nice, nice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that's so nice of you 하면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잘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약간 thank you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비슷한 또 표현이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의미는 비슷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근데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약간 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착하다. 뭘까요? kind입니다. 그래서 that's so kind of you 라고도 할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좀더 이렇게 어른한테 쓸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빈칸에 또 다른 거를 넣어볼까요? 정말 다정하네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다정하다. 이게 살짝 직역하면은 달콤하다. 정말 귀엽다. 다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sweet입니다. 네. That's so sweet of you. 이래서 어떤 상대방이 굉장히 귀엽고 다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That's so sweet of you. That's so sweet of you. That's so sweet of you. Very good. 자, 이제는 우리의 last expression입니다. I'll take you to 땡땡. 여기서 take는 뭔가 이렇게 가져가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I'll take you to니까 너를 가져가서 어디로 데려다 줄게. 그래서 데려다 주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I'll은 I will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I'll take you to 하면은 내가 너를 어디 데려다 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빈칸에 병원

헤매시는 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I'll take you to the station. Right. I'll take you to the station. I'll take you to the station. Very good. 이제 친구한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한테 너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라고 말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게 장소가 아니라 엄마를 넣으면 되겠죠? Your mom. 그래서 I'll take you to your mom. 네, 좋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ll take you to your mom. I'll take you to your mom.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I tripped and fell. I tripped and fell. Can I give you a hand? Can I?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Good job! 우리 그림 보면서 스피킹 연습하고 또 레벨업도 해볼까요? 자자,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가 넘어져서 길에 쓰러져 계세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남자아이가 처음에 뭐라고 하나요? Ma'am, are you okay? 라고 했어요. 여기서 ma'am은 모르는 여자 어른애를 공손하게 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뭐 사장님, 아주머니, 선생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ma'am,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따라해보세요. Ma'am, are you okay? Ma'am, are you okay? Very good.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답했나요? 나 걸려서 넘어졌어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발에 걸려 넘어지다는 I tripped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과거형이니까 뒤에 ed를 붙여서 tripped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넘어졌어는 뭘까요? 넘어졌어, 넘어졌어. 3, 2, 1. 네. fall의 과거형으로 해서 fell이라고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tripped and fell. I tripped and fell. 맞아요. 걸려서 넘어졌어를 tripped and fel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저런 oh no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can I give you 땡땡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a hand. 직역하면 내 손을 줄까?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can I help you?와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Oh no, can I give you a hand? Oh no, can I give you a hand? Very good. 그래서 할머니가 친절하구나.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That's so 땡땡 you. 이 빈칸을 채워 넣어주세요. 3, 2, 1. Nice of you. 그쵸? That's so nice of you. 따라해주세요. That's so nice of you. That's so nice of you. Very good. 그래서 남자아이가 이젠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I'll 땡땡 to the hospital. 자, 땡땡 데려다 드릴게요. 당신을 가지고 어디에 놓을게요.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3, 2, 1. Take you가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네, excellent job, everyone.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쓸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만약에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 Can I give you a hand?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어떤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곤란했던 적 있나요? 그럴 땐 어떡해요? 그냥 속상해하고 마나요? 아니죠. 오늘은 어떤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영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교환을 요청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8. Solving problems. Tuesday. This eraser doesn't work. I can exchange something that doesn't work.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볼까요? 타다! Oh, what do we see here in the picture? Oh, it looks like a store, right? 무슨 상점 같은데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뭐 색연필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공책도 보이고 아, 학용품을 파는 그런 상점인가 봐요. 학용품은 영어로 school supply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school supply. school supply. school supply. 네, 학용품은 영어로 school supply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school supply를 파는 상점은 영어로 stationery store, 맞아요. 문구점을 stationery store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stationery store, stationery store, stationery store. 여기에서 stationery는 문구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물건을 교환하고 싶은가? 우리 오늘 교환하는 법을 영어로 말하는 거 배워본다 그랬죠? 교환은 영어로 exchange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Exchange. Exchange. Exchange. 네, exchange는 새로 산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 하는 그런 과정을 교환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환불이라 그러죠. 환불은 영어로 refund.

0: refund, refund. 아,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두 단어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면 가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럼 오늘의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볼까요?
1: Excuse me, this eraser doesn't work.
2: Oh, I'm sorry about that.
1: Can I exchange it?
2: Sure, here's a new one.
1: Thank you.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타다! 땡땡 doesn't work! 입니다. 여기에서 work는 원래는 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잘 작동한다, 잘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t works 하면은 이거 잘 작동하고 있어, 이거 잘 돼라는 뜻인데 만약에 반대로 doesn't work라고 얘기를 하면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뭐잘안 쓰여진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 지우개가 안 지워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this eraser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지우개는 this eraser.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eraser doesn't work. This eraser doesn't work. This eraser doesn't work. 잘했어요. 원래는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 잘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this eraser doesn't work 하면은 이 지우개가 잘안 지워져요, 잘안 쓰여져요라는 뜻이겠죠? 우리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이 펜이 안 나와요라는 말을 하려면 이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this pen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따라해보세요. This pen doesn't work. This pen doesn't work. This pen doesn't work. Very good.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Can I 땡땡입니다. Can I 땡땡. 쉽죠. Can I는 뭐예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저 이거 할수 있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 Can I로 이거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물어볼게요. 교환, 우리 배웠는데 교환 뭐죠? Exchange였죠? 그래서 Can I exchange it?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Very good. 그럼 can I로 또새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까요? 새 것으로 받다는 get이고, 새 것이니까 new one. 그래서 can I get a new one?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Can I get a new one? Can I get a new one? Can I get a new one? Very good. 여기에서 new one 했는데, one은 그 앞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우개를 말하고 있었으면, 새 것의 지우개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 Refund. Get, 받다. Refund는 환불이니까, Can I get a refund?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네. 뭔가 물건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refund?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 last expression으로 넘어 볼게요. Here's 땡땡입니다. 여기서 here's는 here is의 줄임말인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 것이요 라고 점원이 말을 하고 싶으면 Here's a new one 이라고 하면 됩니다. 새 것이니까 new one 이에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Here's a new one. Here's a new one. Here's a new one. Very good. 여기 영수증이요. 영수증을 건네면서 얘기하려면 Here's a receipt라고 하면 되죠. 영수증은 receip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ere's a receipt. Here's a receipt. Here's a receipt. Very good. 그리고 여기 거스름돈이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거스름돈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거스름돈 change라고 해서 Here's your change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Here's your change. Here's your change. Here's your change. 네. 어떤 물건이 됐든 이렇게 건네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This eraser doesn't work. This eraser doesn't work. I'm sorry about that. I'm sorry about that. Can I exchange it? Can I exchange it? Here's a new one. Here's a new one.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 시간이에요. 띠링!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었죠? 여기 school supply를 파는 stationery store였죠? 여기 손님이 와서 이제 실례합니다. 이 지우개가 잘안 지워져요. 잘안 써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례합니다는 excuse me라고 하면 되고, 이 지우개가 잘안 써져요. 잘 작동이 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오늘 배워봤는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빈칸에 들어갈 거 생각해 보세요. 3, 2, 1. Doesn't work. 였죠? 네. 따라해 보세요. Excuse me. This eraser doesn't work. Excuse me. This eraser doesn't work. Excuse me. This eraser

0: work. Very good. 이렇게 손님이 얘기하니까 점원이, 아, 죄송합니다. 아,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Oh, I'm sorry about that. Repeat after me. Oh, I'm sorry about that. Oh, I'm sorry about that. Oh, I'm sorry about that. Good. 여기서 level up 표현 한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I'm sorry about that도 좋지만, 번거롭게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더 정중하게 얘기하는 방법은 I'm sorry for the trouble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I'm sorry for the trouble. I'm sorry for the trouble. I'm sorry for the trouble. Very good. 이제 손님이 교환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봐요. Can I? 하고 물어보는데 교환을 이 빈칸에 넣어야 되겠죠? 교환이 뭐였나요? 3, 2, 1, exchange였죠? 맞아요. 따라해보세요. Can I 교환해주세요?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점원이 그럼요. 여기 새 것이요.라고 답합니다. 그럼요. Sure. 여기 새 것이요. A new one. 땡땡 a new one인데. 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3, 2, 1. Here's a new one이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Sure, here's a new one. Sure, here's a new one. Sure, here's a new one. Good. 그래서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This eraser doesn't work처럼 어떤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쓸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매점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1: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2: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식당에 갔는데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온 적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영어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을 받는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0: about a problem with my order.
1: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함께 먼저 warm up 해봐요. 타다. What do we see here in the picture? 음식이 있는 걸 보니까 it looks like a restaurant, right?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apron을 두르고 있는 사람은 종업원이 되겠네요. 종업원은 영어로 server라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Server, server, server. 맞아요. 예전에는 여자 종업원은 waitress, 남자 종업원은 waiter 이렇게 나눠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 합쳐서 server라고 말하는 추세예요. Server 기억하세요. 그럼 그 반대로 음식을 주문한 사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손님이라고 하죠. 손님은 영어로 customer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Customer, customer, customer. 네, 손님은 customer입니다. 그럼 손님이 이 restaurant에 와서 무엇을 하죠? 음식을 주문하죠. 주문 혹은 주문하다라는 이 행위를 order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Order, order, order. 네, 이거는 주문 혹은 또 명령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는 주문이 맞겠죠. 그럼 이제 주문이 잘 들어갔는지, 음식이 잘 나왔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다는 check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Check, check, check. 맞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배워보고 나니까 오늘의 대화 더 궁금해지는데요. Today's dialogue 들어볼게요.
2: Excuse me, this isn't my order.
0: Let me check.
2: I ordered a sandwich.
0: I'll bring it right away.
2: That would be great.
1: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따다! This isn't my 땡땡. 이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이에요. This isn't, 그러면 이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근데 this isn't my 땡땡이니까 이건 나의 땡땡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을 그럼 해볼까요? 자, this isn't my, 나의 땡땡이 아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주문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빈칸에 주문을 한번 넣어볼까요? 주문이 뭐였죠? order였죠? 그러면은 이걸 직역하면 이것은 제 주문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가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This isn't my order. This isn't my order. This isn't my order.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주문했을 때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Very good. 그러면 이 빈칸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제 음료가 아니에요. 음료를 주문했는데 이 음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음료를 이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drink를 넣어서 this isn't my drink 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This isn't my drink. This isn't my drink. This isn't my drink. Very good. 자, 그럼 다른 단어를 넣어봅시다. 이건 제 자리가 아니에요. 제 자리가 아니에요. 뭐 어디 자리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Seat. Seat라고 하죠? 그래서 This isn't my seat. 제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This isn't my seat. This isn't my seat. This isn't my seat. Very good. 그럼 우리 다음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expression은 I ordered 땡땡입니다. 여기서 I ordered 하면은 내가 주문했어. 나는 땡땡을 주문했어가 되겠죠? order는 주문하다인데 과거 표현으로 주문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저는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라고 말을 해볼까요? I ordered a sandwich.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Very good. 이번에는 샌드위치 말고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라고 말해볼까요? I ordered a salad. 라고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I ordered a salad. I ordered a salad. I ordered a salad. Very good. 햄버거. 이번에 햄버거를 주문해 봅시다. 햄버거를 넣어서 I ordered a hamburger. 따라해 보세요. I ordered a hamburger. I ordered a hamburger. I ordered a hamburger. Very good. 이제 우리의 last expression입니다. I'll 땡땡 it right away입니다. 여기서 I'll는 I will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몸을 할 거야인데 I'll 땡땡 right away 하니까 right away는 또 영어가 무슨 뜻이죠? 바로 즉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I'll 땡땡 it right away 하면은 나는 무엇을 즉시 바로 할 거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해볼까요? 아까처럼 문제가 생겨서 아, 주문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새 음식을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종업원이 얘기했어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가져가다, 가져가다 하니까 bring을 넣어서 I'll bring it right awa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Very good. 그럼 bring 말고 고쳐드릴게요. 그래서 고치다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고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Fix라고 하죠. Fix. 그래서 I'll fix it right away. 따라해보세요. I'll fix it right away. I'll fix it right away. I'll fix it right away. Very good. 자, 마지막으로 연습해 봅시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확인. 아까 웜업 시간에 배워봤죠? 확인은 check. 그래서 I'll check it right away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ll check it right away. I'll check it right away. I'll check it right away.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This isn't my order. This isn't my order. Let me check. Let me check. Let me check. Let me check.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까요? 바로 그림을 봅시다. 짜잔! It was a restaurant, remember? There's a server and their customers, right? 자, 여기 종업원도 있고 손님도 있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손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실례합니다. 이건 제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을 했어요. 실례합니다는 excuse me죠. 그럼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3, 2, 1. This isn't my order 라고 하면 되겠죠? 직역하면 이건 제 주문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Excuse me, this isn't my order. Excuse me, this isn't my order. Excuse me, this isn't my order. Very good.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우리 배워봤죠? 그러면 이제 server, 우리 종업원이 확인해 볼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Let me check. 맞죠? Let me check. 따라해 보세요. Let me check. Let me check.
Very good.

근데 여기에서 확인해 볼 계열을 체크가 아닌 다른 단어를 쓸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Let me see 라는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see는 보다 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let me see 하면 아, 약간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살펴볼게요. 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let me see 하면 뭔가 시간을 갖고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네, 확인해 볼게요.를 종업원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손님이 저는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I, 땡땡, a sandwich. 자, 주문하다. 주문하다. 영어로 뭐였죠? 기억해 보세요. 3, 2, 1. order였죠? 근데 여기선 과거니까 ed를 붙여서 ordered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I ordered a sandwich. Very good.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I'll bring it. 나는 가져다 드릴게요. 바로, 즉시, 바로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Right away 였죠? 네, 따라해 보세요.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I'll bring it right away. 네. 여기에 customer는 that would be great라고 했어요. 정중하게 would be를 써서 that would be great. 따라해 보세요.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That would be great. 네,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답으로 맞췄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 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식당에 가서 음식이 잘못 나와도 차분하게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This isn't my order.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열심히 만든 어떤 작품이 망가지면 정말 속상하겠죠? 오늘은 뭔가 망가졌을 때 말할 수 있는 표현 배워볼 거예요. 그럼 준비됐나요?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8. Solving problems. Thursday. My volcano is broken. I can ask for help when something is broken.
0: Let's get

0: Alright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짜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가운을 입고 있고 여러 가지 소품들을 보니까 실험실처럼 보이는데요. 실험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aboratory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Laboratory. Laboratory. Laboratory. 살짝 발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단어도 긴 단어여서. 그래서 스펠링을 보면은 LAB, lab이고, 그 다음에 O가 나와서 laboratory 하고 싶은데, labo라고 하지 말고, lebra. 그냥 바로 RA로 건너뛰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aboratory라고 발음해요. 근데 이게 단어가 너무 기니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그냥 줄여서 lab, L-A-B, lab이라고도 하니까 그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볼까요? 여기 실험실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네임 태그도 보면은 volcano라고 되어 있네요. volcano는 무슨 뜻일까요? 화산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Volcano. Volcano. Volcano. 맞아요. 여기에서는 진짜 화산이 아니라 화산 모형이겠죠. 그럼 이 화산 모형이 살짝 상태가 좋지 않은데 망가졌나 봐요. 망가지고 고장 난 거는 영어로 broke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Broken. Broken. broken. 그럼 이 고장난 걸 고치거나 수리하는 거는 뭐라고 하죠? fix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fix. fix. fix. very good. 단어 보니까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today's dialogue 들어보죠.
1: My volcano is broken.
2: Oh dear.
1: What do I do?
2: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1: You're my hero.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 우리 아까 웜업 시간에 배워봤죠? 망가진, 고장난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break라는 단어도 알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러뜨리다. break랑 연관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broken은 망가진, 고장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My 땡땡 is broken 하면은 나의 땡땡이 고장났어, 망가졌어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그럼 아까 volcano, 화산 봤으니까 내 화산이 망가졌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화산을 넣어서 My volcano is broken. 자, 따라해보세요. My volcano is broken. My volcano is broken. My volcano is broken. Very good. 우리 그럼 망가진 거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휴대폰이 고장 났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러면 휴대폰, 전화기 단어를 넣어서 My phone is brok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My phone is broken. My phone is broken. My phone is broken. Very good. 그래서 작동이 되지 않아, 고장났어, 망가졌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의자가 망가졌대요. 의자가. 의자를 빈칸에 넣어서, 그러면 chair가 되겠죠? 네. My chair is broken.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My chair is broken. My chair is broken. My chair is broken. Very good. 이제 어떤 물건이 망가져도 당황하지 말고 이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당황했어. 난처해. 그러면 What do I do?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expression인데요. 어떡하지? 라는 뜻이에요. What do I do? 여기서 What do

What do I do?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expression인데요. 어떡하지? 라는 뜻이에요. What do I do? 여기서 What do I do? 하니까 말 그대로 나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What do I do? What do I do? What do I do? 네, 잘했어요. 이 What do I do? 뒤에 또 다른 단어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 다음엔 뭘 해야 해? 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What do I do? 한 다음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할까요? 다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What do I do next?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돼? 약간 당황스러워, 당혹스러워. 그러면 What do I do next? 라고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What do I do next? What do I do next? What do I do next? Very good. 그러면 이걸로 뭘 해야 하지? 라는 말도 할수 있어요. What do I do? 한 다음에 이걸로. 그래서 이걸로 뭘 하지? With it를 넣어서 이걸로 뭘 해야지? 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What do I do with it? What do I do with it? What do I do with it?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What do I do with it? 라고 하면 됩니다. Our last expression으로 가볼게요. Lend me, 땡땡 it for you. 라는 expression이에요. 여기서 let me는 내가 할게 라는 말이 되겠죠? Let me. 근데, 이 뒤에 for you가 들어갔어요.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뭐뭐 할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좀 따뜻한 표현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해줄게 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 고쳐줄게를 한번 말해봅시다. 아까 그 화산 모형이 망가졌으니까 이걸 내가 너를 위해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고쳐주다 라는 단어를 빈칸에 넣어서 Fix it for you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Very good. 이번에는 닦아줄게로 얘기를 해볼게요. 닦아줄게. 닦아줄게는 clean it 라고 하면 되겠죠? Clean, 닦다. 그래서 Let me clean it for you. Repeat after me. Let me clean it for you. Let me clean it for you. Very good. 이번엔 내가 확인해 줄게. 확인하다. 우리 다 저번 시간에도 배웠어요. Let me check였는데 이번에는 좀더 따뜻하게 Let me check it for you. Let me check it for you. 자, 따라해 보세요. Let me check it for you. Very good.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My volcano is broken. My volcano is broken. What do I do? What do I do?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You're my hero. You're my hero.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까요? 띠링! 바로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어디였죠? Laboratory, 실험실이었죠? Lab이라고도 한다고 우리 배워봤는데, 그럼 이 Lab에서 Volcano, 이 우리 화산 모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화산 모형이, 망가졌네. 뭔가 잘 작동이 되질 않나 봐요. 어떤 대화였는지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우리 왼쪽 친구가, 내 화산 망가졌어. 라고 말을 했어요. My volcano is 망가졌어. 어떤 단어였죠? 생각해 보세요. 3, 2, 1. Broken 이었죠? 망가지다, 고장난. 네, broken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My volcano is broken.

My volcano is broken. My volcano is broken. Very good. 그래서 oh dear,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oh dear 얘기했어요. 어떡해? 그래서 다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어, 나 어떡하지? 어, 난처해. 당황스러워. What do 땡땡. 자, 여기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3, 2, 1. What do I do? 였죠? 따라해 보세요. What do I do? What do I do? What do I do?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난감할 때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친구가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걱정 마, don't worry, 땡땡, fix it for you. 네, 너를 위해서 땡땡, 고쳐줄게, fix it.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Let me 였죠? 네, let me fix it for you. 따라해 보세요.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Good. 그랬더니 아, 답으로 넌 내 영웅이야 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고맙나 봐요. You're my hero. 따라해 보세요. You're my hero. You're my hero. You're my hero. 넌 날 정말 구해줬어. 그럴 정도로 난 너무 고마워 할 때 You're my hero 합니다. You're my hero 말고 또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Level up 표현. You're the best. 네, 따라해 보세요.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네, 너가 최고야 라는 뜻이죠. 이렇게 고마운 상황에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 배운 표현들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가 망가졌을 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My volcano is broken.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it all for today.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또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 학습 목표 바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8. Solving Problems. Friday. My hard day. I can talk about problems and how my friends helped me.
0: Memory match.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Today's topic is my hard day. 나의 힘들었던 하루가 오늘의 글쓰기 주제예요. 우리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관련 표현을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나의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 고생했던 하루를 상상해보면서 짧은 글쓰기, 일기를 써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림을 바로 한번 봅시다. 짜잔! Dear Diary. 네, 이렇게 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이고야, 너구리가 넘어져서 바닥에 있어요. 아이고, 아팠겠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앞에 로봇이 있는데 로봇 팔이 부러져 있네요. 아, 이렇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리는 하루였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바로 글쓰기 시작해 볼게요. 아침에 나는 발이 걸려 넘어졌다를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침에이니까 in the morning 하고 I, 땡땡, and

팔이 걸려 넘어졌다를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침에이니까 in the morning 하고 I 땡땡 and 땡땡 이렇게 빈칸에 단어들을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I 팔이 걸리다, 팔이 걸리다. 우리 배웠었죠? 그 단어 뭔지 기억이 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tripped였죠? tripped. 이거를 과격, 과거 표현으로 해서 뒤에 ed를 붙여서 trippe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이 걸려 넘어지다, 발이 걸리다는 trip인데, 그러면 넘어졌다, 넘어졌다는 어떻게 말을 하죠? 3, 2, 1. fell였죠? 네, fall. 이 넘어지다인데 fall의 과거형이니까 fell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n the morning, I tripped and fell. In the morning, I tripped and fell. In the morning, I tripped and fell. Very good.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변형을 주어서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발이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미끄러져 넘어진 거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넘어졌다는 똑같은데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다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3, 2, 1. slip. slip였죠? slip는 미끄러지다. 뒤에 ed 붙여서 slipped. 자, 따라해보세요. In the morning, I slipped and fell. In the morning, I slipped and fell. In the morning, I slipped and fell. Very good. 그런데 이제 Tom이라는 친구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Tom이 나를 도와줬다라는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그냥 도와줬다, help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help가 아니라 Tom gave me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이 표현 기억하려나? Tom gave me 땡땡. 자, 빈칸 채워보세요. 3, 2, 1. A hand였죠? 네. 이거를 직역하면 손을 주다인데 약간 손을 내밀다. 그래서 도와주다라는 표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Tom gave me a hand. Tom gave me a hand. Tom gave me a hand. Very good. Help me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겠지만 gave me a hand 이래서 굉장히 멋진 표현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는 과학 과제가 있었다. 네. At school, I had a science project. 따라해 보세요. At school, I had a science project. At school, I had a science project. At school, I had a science project. Very good. 과학 과제가 있었는데, 과학 과제가 로봇을 만드는 거였는데, 저런, 이 로봇이 작동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내 로봇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but my robot, 땡땡. 빈칸에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3, 2, 1. Didn't work 였습니다. 여기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되다, 작동하다 라는 의미라는 거 잊지 마세요. But my robot didn't work. Repeat after me. But my robot didn't work. But my robot didn't work. But my robot didn't work. Very good.

broken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And one arm was broken. And one arm was broken. And one arm was broken. Very good. 그리고 셀리가 바로 와줬대요. 셀리라는 친구가 도와주려고. 자, 셀리 와줬다. Came 바로. 자, 바로라는 표현을 그럼 빈칸에 넣어볼게요. 바로, 즉시. 어떤 표현이었죠? 한번 기억해보세요. 3, 2, 1. Right away. 네, 기억하시나요? Right away. 그래서 Sally came right away 라고 하면 됩니다. 자, repeat after me. Sally came right away. Sally came right away.

안에는 고쳐줬다. 그것을 고쳐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고쳐주다 단어 뭐였죠? Can you remember? 3, 2, 1. Fix. Fix였죠? 그래서 이것을 고쳐줬다. Fixed it. She fixed it for me. Repeat after me. She fixed it for me. She fixed it for me. She fixed it for me. Very good. 정말 셀리라는 친구 똑똑한 친구네요. 자, 내 친구들은 나의 영웅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My friends are 나의 친구들은 my 땡땡. 그럼 이 빈칸에는 영웅, 영웅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영웅이 뭐였죠? 기억해 보세요. 3, 2, 1. Heroes. 맞아요. Hero는 영웅이고, 영웅들. 여기에서는 셀리랑 톰 둘을 얘기를 하니까 뒤에 S가, ES가 붙여져서 heroes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My friends are my heroes. My friends are my heroes. My friends are my heroes. 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자, 너무 고마운 표현이죠. 정말 나한테 이것까지 해줬어. 나를 구해줬어. 그래서 My friends are my heroes. 내 친구들은 나의 영웅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내 친구들은 최고야. 내 친구들은 최고야. 어떻게 표현할까요? 3, 2, 1. My friends are the best.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My friends are the best. My friends are the best. My friends are the best. Excellent.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In the morning, I tripped and fell. 다시 한번.

0: That's it all for today.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들로 만나요. Bye bye!
1: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0: 사적인 의미, 웃기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comic, comic. Good. 이 여자아이가 만화책을 읽다가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무엇을 쳐다보고 있죠? 맞아요. 모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기를 자세히 보면 지금 막 어디를 물고 온것 같아요. 그죠? 물다는 bite. bite입니다. 자, 보니까 이 모기가 이 여자아이를 다음에 또물것 같은데 이 여자아이는 단호하게 안 돼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너가 나를 문다면 너 후회할 거야 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후회하다 라는 영어 단어도 배워볼게요. regret, regret. Great work, everyone.
1: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2: I like reading comics before I go to bed.
1: Interesting. I like biting humans before they go to bed.
2: That's creepy.
1: It's my hobby.
2: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0: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방금 들은 대화문 속의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 do you like to? Before bed. 자, 여러분 여기서 before bed는 자기 전에라는 뜻이고요. 중요한 우리 표현은요. 앞부분 What do you like to?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는 동사 원형으로 끝나는데요. 뜻은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뜻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힌트가 있죠? 너는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것이 부분이 to 뒤에 올 단어의 힌트입니다. 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do입니다. 우리 do를 넣어서 한번더 읽어봐요.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Great. 다음은 우리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너는 자기 전에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니?입니다. 자기 전에 야식 먹는 친구들이 있죠? 이 질문입니다. 자, 먹다라는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바로 eat죠? 읽어볼게요. 너는 자기 전에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to eat before bed? What do you like to eat before bed. 한번 더. What do you like to eat before bed?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like before I go to bed. 자, 여기서도 before I go to

raw인데요. 우리 ing를 넣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해니까 like도 써야겠죠. 나는 만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해. I like drawing comics. I like drawing comics.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f you meet tonight, you will it forever. 자,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의 주요 표현이죠. 자, 좀 긴데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예요. If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이 부분은 만약 너가 무엇무엇을 한다면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쓰는 표현이에요. 다음 표현은 you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쓸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빈칸을 채워봅시다. 만약 오늘 밤 너가 나를 문다면 너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야. 아, 자, 갑니다.

만약 오늘 밤 너가 나를 문다면 너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야. 아, 자, 갑니다. 우리 빈칸. 첫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만약 오늘 밤 너가 나를 문다면입니다. 물다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bite고요. 두 번째 빈칸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부분에서 후회하다라는 영어 단어 regret가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한번 더.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Good. 우리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만약 너가 내 수학책을 편다면 너는 비명을 지를 거야, 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수학책을 편다면, 연다면 어떤 단어죠? 맞아요. open이고요. 비명을 지를 거야가 두 번째 빈칸이죠. scream입니다. 읽어볼게요. If you open my math book, you'll scream. If you open my math book, you'll scream. Very good,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sing along with me? 선생님하고 열심히 노래 부르도록 해요. Are you ready? 준비됐다면 hit the music, please.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I like reading comics. I like reading comics.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If you bite me tonight, you'll regret it forever.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build-up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화문을 함께 더 복습해 보도록 해요. Here's our picture. 우리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속에 이 여자아이가 지금 모기랑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Can you remember the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기억하나요? 맞아요. What do you like to? Before bed입니다. 우리 모기가 질문을 하죠. 너는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질문합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do입니다. 읽어볼까요?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Good. 자, 이러니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like, comics before I go to bed. 나는 자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것을 좋아해인데요. 맞아요. 바로 만화책 읽는 것을 좋아해 라고 합니다. 읽는 것은 reading으로 바꿔야겠죠? 읽어볼게요. I like reading comics before I go to bed. 한 번 더. I like reading comics before I go to bed.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사진을 찍다라는 동사는 take, take입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우리 like 뒤에 동사 ing를 넣어서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만들어 볼까요? I like taking photos. 자, 여러분, take는 뒤에 e로 끝났는데 ing가 오면서 e가 사라집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like taking photos. Good. 자, 모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nteresting. 흥미롭군. I like biting humans before they go to bed. 나는 인간들이 자기 전에 그들을 무는 것을 좋아해 라고 하네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nteresting. I like biting humans before they go to bed. Interesting. I like biting humans before they go to bed.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at's creepy. 소름 끼치는데? 라고 하는데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That's creepy. 모기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하, it's my hobby. 나의 취미인걸.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아이가. If you me tonight, you will it forever.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나요? 맞아요. If you bite me tonight, you will regret it forever. 너가 오늘 나를 문다면 너는 영원히 후회할 것이야. 한번더 읽어볼게요. If you bite me tonight, you will regret it forever.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to do before bed? I like... 아, 선생님은요? I like listening to music before bed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이렇게 항상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0: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1: What don't you like doing?
0: 숙제하는 것, doing homework? 아니면 공부하는 것, studying?
1: I hope it's not English.
0: 영어 공부는 아니겠죠? 왜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궁금하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도록 할게요.
2: Week 18. What I like to do. Tuesday. What I don't like doing. I can say what I don't like doing.
0: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여러분들 오늘 배울 단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do you see, guys? 무엇이 보일까요? 지금 보니까 로봇가 있는데요. 이 로봇은 배달 로봇인 것 같습니다. He's delivering something, 무엇을 배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달은 영어로? 맞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읽을게요. Delivery, delivery. 배달 로봇인데 he's delivering pizza. 피자를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자죠?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파인애플 피자인 것 같은데요. I love pineapple pizza. 선생님은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배달을 받으러 온 여자아이를 볼게요. 굉장히 지금 뭔가 어이가 없다라는 표정이죠. 주문이 잘못됐나? 우리 배달 로봇도 굉장히 화나 보여. He looks angry. 여러분, 주문하다는 영어로 order. order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문제는 problem. problem입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dialogue를 함께 듣고 올게요.
2: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3: Why? What's your problem?
2: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3: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0: Now it's time to focus on.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 속의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pattern, 첫 번째 표현입니다. Please stop. Pineapple pizza. 자, 여러분, 여기서 stop 뒤에 오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패턴 배워볼게요. 자, stop 뒤에는 동사 ing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뜻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그만해주세요 입니다. 혹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하지마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 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파인애플 피자를 주문하는 것을 그만해주세요 입니다. 자, 우리 그만하다는 stop이고요. 여기서 빈칸은 주문하다 라는 동사에 ing를 넣어야겠죠? 주문하다는 우리 방금 배웠죠? 맞아요. order입니다. 자, order 뒤에 ing를 넣어서 ordering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매운 라면 끓이는 것을 그만해주세요. 혹은 매운 라면을 끓이지 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끓이는 것인데, 자, 이거는 요리의 한 종류죠. 그래서 우리 요리하다라는 cook을 넣을 거예요. ing를 넣어서 cooking이 되겠죠. Let's read. Please stop cooking spicy noodles. Please stop cooking spicy noodles. Great.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don't like strange food. 자, 여러분 여기서 don't like 뒤에 오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것도 동사 ing를 넣어서 뜻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자,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이상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한국어 뜻에서는 배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달하다는 deliver이고요. 우리 ing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delivering이 됩니다. Let's read.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One more time.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Good. 자,

조금 바꿔서 우리 읽어볼 거예요. 나는 썩은 달걀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냄새를 맡다라는 동사일까요? 맞아요. smell입니다. 그런데 우리 smell 뒤에는 ing를 넣어야겠죠? smelling을 넣어서 let's read. I don't like smelling rotten eggs. I don't like smelling rotten eggs. 자, 썩은 계란 누가 먹고 싶을까요? 다음 표현 볼게요. Then why did you a delivery robot? 자, 여기서 why did you라는 표현이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Why did you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동사 원형 그 자체가 들어가는 거죠. 뜻은 왜 뭐뭐 했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did라는 단어를 잘 봐주세요. 우리 do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과거에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는 질문을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뜻도 왜 뭐뭐뭐 했어라고 과거의 뜻이 돼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봐요. 그렇다면 왜 배달 로봇이 되었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이라는 단어는 then이 되고요. Why did you 하고 우리 빈칸에는 되다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바로 become입니다. 읽어볼까요?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한번 더.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Good.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포 영화를 혼자 봤어?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여기서 봤어라는 표현이죠. 우리 보다라는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That's right. 바로 watch입니다. 우리 watch를 그냥 동사 원형 그 자체로 넣어서 한번더 읽어볼 건데요. 그렇다면 왜 공포 영화를 혼자 봤어?입니다. Then, why did you watch a horror movie alone? Then, why did you watch a horror movie alone? 마지막 한번 더. Then, why did you watch a horror movie alone? Great work, everyone! All right, everyon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It's beat and speak time. Hit the music,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다이러그를 한번더 리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랬죠. 자, 우리 그림 속에 What do you see, guys? 맞아요. Delivery robot. 지금 배달하는 로봇가 피자를 배달했는데 He looks very angry. 굉장히 화났어요. 무슨 말을 할지 기억나나요? Can you think about it? 아하, 자 한번 볼까요? Please stop pineapple pizza. 아, pineapple pizza를 무엇을 하는 것을 멈춰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맞아요, 배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배달은 deliver이고요. 우리 stop 뒤에 동사 ing를 써야지 무엇무엇 하는 것을 멈춰 혹은 그만해줘 라는 뜻이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자, 여러분들은 파인애플 피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Because I love pineapple pizza.

선생님은 파인애플 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봇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배달하는 거에 굉장히 불만이 쌓인 것 같은데 우리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한번더 읽어볼까요?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Please stop ordering pineapple pizza. 이번에는 훔치다라는 동사를 넣어서 읽어볼 건데요. 단어는 steal입니다. 자, please stop, my chicken nuggets. 나의 치킨 너겟을 훔치는 것을 그만해라는 표현이죠. 우리 steal 뒤에 ing를 넣어서 stealing이 되겠습니다. Let's read. Please stop stealing my chicken nuggets. Please stop stealing my chicken nuggets.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Why? What's your problem? 아, 왜? 무슨 문제야? 혹은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같아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Why? What's your problem? Why? What's your problem? 자, 이유가 뭘까요? 로봇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like strange food. 기억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delivering입니다. 나는 이상한 음식을 지금 배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였어요. 읽어볼게요.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I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무엇을 들다 옮기다는 carry. carry입니다.

don't like delivering strange f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무엇을 들다, 옮기다는 carry. carry입니다. 자, I don't like carrying 10 water bottles. 나는 물병 10개를 드는 것을 안 좋아해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don't like carrying 10 water bottles.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대답하죠?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너는 왜 그렇다면 배달 로봇가 됐니?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Then why did you become a delivery robot? 선생님도 이게 궁금한데요.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들 뒤에는 동사 ing를 썼죠.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Stop, 동사 ing, 무엇을 하는 걸 멈춰. 그리고 don't like, 동사 ing,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Well done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만나요.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I want you to take the time to the past. 우리 과거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적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나요? Think about it. 생각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18. What I like to do. Wednesday. What I liked to do. I can say what I liked to do when I was young.
0: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오늘의 vocabulary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자, 그림 속에 여러분,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일까요? 아, I see a girl and a boy. 지금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they are looking at something. 무엇을 보고 있는데, what is it? A photo. 아, 사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아, 이 남자아이가 어렸을 적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Young. Young. Good. 자, 어렸을 적에 이 남자아이는 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인 척하다라는 단어도 배워볼 건데요. 바로 pretend. Pretend입니다. 자, 공룡인 척 무엇을 하고 있죠? 아, 지금 부모님을 겁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겁주다, 놀라게 하다는 scare. Scare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 이렇고요. 오늘의 다이얼로그도 함께 듣고 만나요.
2: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1: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2: Really? What did you do?
1: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2: Sounds dangerous.
0: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우리 대화문 속에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하고 열심히 배워봅시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What did you like to when you were young? 입니다. 아, 문장이 좀

김대현 선생님 설명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like to 뒤에 동사 원형을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뜻은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뒷부분도 함께 볼게요. When you were young.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young은 배웠죠. 어린인데요. 여기서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가 어렸을 적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장을 전체적으로 함께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너는 어렸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니?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무엇 하는 것이 힌트죠. 하다라는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바로 do입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One more time.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Good. 자, 이번에는 너는 어렸을 때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했니?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동사는 먹다이죠. 우리 먹다는 영어로 eat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Let's read. What did you like to eat when you were young? What did you like to eat when you were young? Very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loved to be a dinosaur. 자, 여러분, 여기서 loved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loved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가서 무엇무엇 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love는 사랑한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어떤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like라는 단어로 표현이 다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좋아한다라고도 쓰여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love 뒤에 d가 들어갔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뜻이 정말 좋아했다라고 해석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나는 공룡인 척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입니다. 자, 우리 loved 뒤에는 뭐뭐 하는 척을 정말 좋아했어인데 뭐뭐 하는 척을 하다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바로 pretend이죠. pretend 뒤에 ing를 넣어서 pretending이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Good.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나는 숙제를 늦게 끝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끝내는 것입니다. 동사로 보면 끝내다라는 동사인데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finish인데요. 우리 loved 뒤에는 동사 ing죠. 그래서 finishing을 써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I loved finishing homework late. I loved finishing homework late. Very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I around the house and my parents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들은 동사인데요. 우리 과거 동사로 써볼 거예요. 과거 동사를 쓰고 and가 있고 또 과거 동사가 있으면 해석은 뭐뭐뭐 하고 뭐뭐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빈칸 채워볼 거예요. 나는 집안을 뛰어다니고 부모님을 놀라게 했어입니다. 뛰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은 ran입니다. 그리고 놀라게 하다는 scare인데요. 과거형으로 바꾸면 scared가 되겠죠? Let's read.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겁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고 케이크를 전부 먹었어입니다. 자, 과거 동사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열고, 우리 열다라는 동사 open 뒤에 ed를 넣어서 opened가 되고요. 먹었다는 I opened the fridge and ate all the cake. Great work, everyone. All right, everyone. It's time to beat and speak. You're ready to sing along with me? Let's start the music.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I loved pretending to be a dinosaur. I ran around the house. I ran around the house.

Good job! Okay, guys,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오늘 배운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Come along with me.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남자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면서 대화였죠?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까요? What did you like to? When you were young. 우리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너 어렸을 적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 빈칸은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무엇을 하다 라는 단어 do를 넣으면 됩니다. Let's read.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Good. 자, 우리 남자의 답변 가야겠죠? I loved to be a dinosaur. 우리 공룡인 척하는 것을

0: stickers.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Really? What did you do? 정말? 너뭐 했어? 한번 더 읽어볼까요? Really? What did you do? 자, 남자의 답변입니다. I, around the house. 집안을 뛰었고요. Ran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놀라게 했어입니다. 바로 scared가 들어갑니다. 읽어볼까요?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I ran around the house and scared my parents. Great. 자, 우리 여자의 답변입니다. Sounds dangerous. 아, 위험하게 들리는데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Sounds dangerous. Sounds dangerous.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으로 조금 돌아갔어요. What did you like to do when you were young?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나요? Can you answer it? 대답할 수 있나요? I Very good.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굉장히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심히 잘했으니까 푹 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1: TV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2: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3: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3: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We went back to the past. 우리 과거로 가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무엇을 하는 걸 좋아했는지 배웠는데요. But today, 오늘은요, we're gonna take the time to the future. 미래로 한번 가볼 거예요. 미래에는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할 건지 think about it. 생각하면서 let's listen to what we are learning today.
1: Week 18. What I like to do. Thursday. I might like doing. I can say what I might like doing.
0: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단어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 I see a boy. 이 남자아이를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What is he doing?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 he's drawing something. 열심히 무엇을 그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 슈퍼히어로의 의상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의상은 costume.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costume. costume입니다. 아,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방 뒤에 보면은 의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기도 하나 봐요. 자, 여러분, 만들다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이건 쉽죠? 맞아요. make. make.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데 what is he thinking? 아, 지금 보니까 달력인데요. Year 2037이라고 써줍니다. 여러분, 미래는 future. future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의 대화는 어떤 내용일지 shall we listen to it? 다이얼로그 함께 듣고 만나요.
1: Dad, I think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2: Really?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1: Scary ghost costumes.
2: I would hate that.
1: Then I'll make cute ones too.
0: 여러분,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배울 패턴들을 선생님하고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패턴입니다. I might like costumes in the future입니다. 그것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혹은 좋아할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 뜻을 잘 한번 보면서 Let's find out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볼까요? 나는 미래에 의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in the future가 미래에 라는 뜻이고요. 의상인 costume이고 만드는 것이 빈칸 속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make를 making으로 써야겠죠? 읽어볼게요.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미래에 웹툰 그리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자, 여러분 여기서 웹툰은 영어로 웹툰입니다. 그리는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채워야겠죠? 그리다 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바로 draw이고요. 우리 might like 뒤에는 동사 ing를 써야 되니 drawing을 써야겠죠? Let's read. I might like drawing webtoons in the future. I might like drawing webtoons in the future. Good. 다음 표현입니다. What kind of will you 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what kind of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ind of는 어떤 종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볼까요? 어떤 종류의 의상

빵을 만들 거야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빈칸은 의상이라는 단어 costumes를 넣을 거고요. 만들 거야가 뒷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뭐뭐 할 거야는 미래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 단어 will을 썼고요. 만들다라는 make가 빈칸에 들어갑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Good. 자, 다음은요. 어떤 종류의 영상을 올릴 거야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 영상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kind of videos will you upload? What kind of videos will you upload? Very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would that. 여기서는 would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would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무엇무엇 할 것 같아 혹은 무엇무엇 할 거야 둘 다 미래의 의지와 미래에 내가 할 행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는 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그게 정말 싫을 것 같아 입니다. 바로 hate가 들어가죠. I would hate that. I would hate that. 이번에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라는 단어가 never를 사용했죠. 그러면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다, 포기하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힌트를 주자면 단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알까요? 맞아요. give up을 써야 됩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미래 의지죠. I would never give up. I would never give up. Well done, everyone. Okay, guys, it's time to beat and speak tim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Let's hit the music.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I would hate that. I would hate that. Good job, everybody. Now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 오늘 배운 다이러그를 한 번 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if you can remember them.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here's our picture. 자, 우리 의상을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었죠. 자, 우리 남자애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t I think I might like costumes in the future 라고 하네요. 아빠, 나는 미래에 이것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요. What goes in the blank?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맞아요. making입니다. 의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Dad, I think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한 번 더. Dad, I think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Good. 자, 이번에는 발명하다 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건데요.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Invent. Invent. Good. 자, 빈칸에 invent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might like 뒤에는 동사가 어떻게 변했죠? 맞아요. 동사 뒤에 ing를 넣어서 inventing이 됩니다. I might like inventing useful apps in the future인데요. 나는 in the future, 미래에 useful apps, 유용한 어플들을 inventing, 발명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might like inventing useful apps.

정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의상들을 만들 거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Really?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Really?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자, 남자아이가 답변을 합니다. Scary ghost costumes. 무서운 귀신 의상들이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Scary ghost costumes. 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would hate that. 나 그거를 싫어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 would hate that. I would hate that.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n I'll make cute ones too. 그렇다면 저는 귀여운 것들도 만들게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Then I'll make cute ones too. Then I'll make cute ones too. Alright. 이렇게 우리 남자아이가 무서운 의상뿐만 아니라 귀여운 의상도 만들겠다라고 아빠한테 얘기했네요. 우리 친구들 복습 열심히 잘 했죠? Very good.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뭐, 다 기억하죠? 기억이 다안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분명히 다 기억할 거예요. 자,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면, What's today's topic? 오늘 주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Today's topic is write a diary about what I like doing 인데요. 자, 앞부분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Write a diary. 일기를 쓰기라는 건데요. About은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해인데요. 무엇에 대해 일기를 쓰는 걸까요? What I like doing.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일기 쓰기가 today's topic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Write a diary about what I like doing. Good. 그렇다면 오늘 일기를 쓸때 도움이 될 picture,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take a look at the little girl. 지금 이 여자아이를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What is she doing?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 she is singing. 노래를 정말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요. 잘 부르나 봐요. 앞에 가족들이 지금 They're giving their thumbs up. 너무 잘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서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Maybe she wants to be a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봐주세요. What is she wearing? 아, she is wearing pajamas. 지금 잠옷을 입고 있어요. 아,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전에 매일 밤 가족들 앞에서 공연을 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일기 함께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데요. 우리 배웠죠? 무엇을 좋아한다, 라는 단어는 like고요. 무엇을 하는 것은 동사 ing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like singing이 되겠죠. 읽어볼게요. I like singing before I go to bed. 나는 자러 가기 전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want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자, 여러분, in the future 기억하나요? 맞아요. 미래에 나는 want to be a singer. 가수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I like singing before I go to bed because I want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한번 더. I like singing before I go to bed because I want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Today, mom 물어보셨다. 자, 물어보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입니다. 물어보다는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ask. 우리 ask의 과거형은 ed를 넣어서 asked 되겠죠. 읽어볼게요. 오늘 엄마가 물어보셨습니다. Today, mom asked. 한번 더. Today, mom asked.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볼까요? What? 그리고 빈칸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Kind of가 들어가는 문장이었어요. 자, what kind of? 그 다음에 노래는 song입니다. 우리 문장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What kind of songs will you sing? 너는 그러면 어떤 노래를, 어떤 종류의 노래를 부를 거니?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songs will you sing? What kind of songs Will you sing? 자,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Slow and easy songs. 느리고 easy, 쉬운 노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Because I, 왜냐하면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얘기하는지

하는지 뒷부분이 있습니다. High tones라고 하는데요. 바로 높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음의 노래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단 좋아하지 않는다는 don't like고요. 뒤에 무엇무엇 하는 것은 동사에 ing를 써야겠죠. 여기서 노래하다는 sing. 그래서 I

0: Good. 다음 문장입니다. Even if people laugh at me. 자, 여러분 여기서 even if가 뭐뭐일지라도입니다. People laugh at me.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더라도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Even if people laugh at me, I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미래의 의지를 뜻하는 단어 would가 들어가고요. 기억하죠? 절대로라는 단어는 never입니다. 자, 그러면 포기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야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give up이죠? 읽어볼게요. Even if people laugh at me, I would never give up. Even if people laugh at me, I would never give up. Good. 자, 다음 문장은요. 만약 내가 연습을 한다면, 자, 만약 뭐뭐뭐 한다면은 if로 시작하죠. 자, 연습을 한다면 if I practice입니다. A lot은 많이란 뜻이에요. 나는 무엇무엇이 될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무엇이 될 거야는 will을 써야겠죠. I will 무엇이 될 거야? become입니다. 읽어볼까요? If I practice a lot, 내가 만약 많이 연습을 한다면 I will become a famous singer someday. 나는 언젠가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If I practice a lot, I will become a famous singer someday. Good. 자, 이렇게 글이 완성됐어요. 선생님하고 문장 하나하나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like singing before I go to bed. 저는 자기 전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Because I want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저는 미래에 가수가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like singing before I go to bed because I want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다음 문장 볼까요? Today, mom asked. 오늘 엄마가 물어보셨습니다. 한 번 더. Today, mom asked, what kind of songs will you sing? 너 어떤 종류의 노래를 부를 거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kind of songs will you sing? What kind of songs will you sing? 다음 문장 볼게요. I said,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low and easy songs. 느리고 쉬운 노래들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I don't like singing high tones. 왜냐하면 저는 높은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I said부터 읽어볼게요. I said slow and easy songs because I don't like singing high tones.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Even if people laugh at me, 심지어 사람들이 저를 놀리더라도 입니다. I would never give up. 무슨 뜻이죠? 맞아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장 even부터 읽어볼까요? Even if people laugh at me, I would never give up. 다음 문장 볼게요. If I practice a lot, 만약 내가 많이 연습한다면 I will become a famous singer someday. 언젠가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f I practice a lot, I will become a famous singer someday. If I practice a lot, I will become a famous singer someday. Great work, everyone!
1: I like singing before I go to bed because I want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 필수 영단어를 만나는 시간, EBS 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의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과일 그리고 채소라는 주제로 다양한 단어들을 만나볼 거예요. 자,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먼저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1: Day 9. Do you like fruits or vegetables?

자, 여러분 10개 단어를 만나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를 보시면요. Day 9 나와 있고요. Do you like fruits or vegetables? 라고 했습니다. 자, 뜻을 보면요. 너는 과일이나 채소를 좋아하니?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단어 배울 수 있습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 fruits 나와 있고요. 그리고 채소라고 하는 단어 vegetables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는 fruit village, 과일 마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vegetable village, 바로 채소 마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과일 마을부터 가볼까요? 과일 마을을 가보니까요, 어떤 과일들이 있죠? strawberry, 딸기도 있고요. grape, 포도도 있고요. apple, 사과도 있고, 또 banana, 바나나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펭수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네, 그림을 보니까 like, 좋아하다, 펭수가 딸기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ike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이어서 옆에 가보니까 vegetable village가 나와 있어요. 채소 마을에는 어떤 채소들이 있을까요? 먼저 당근, carrot 나와 있죠. 그리고 감자, potato도 있습니다. 그리고 tomato,

0: TABL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t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지만 여기서 table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vegetabl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당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carrot 나와 있죠? CARROT 라고 써주시고 R 여기서도 두 개입니다. 그 다음은 감자 볼게요. potato인데요. POTATO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감자랑 토마토가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죠? 발음도 비슷해요. potato, tomato 이렇게 발음이 비슷합니다. 토마토도 써볼게요. TOMATO 자, 이렇게 써주셨나요? 자, 마지막 단어는 like, 좋아하다 라고 하는 단어 써볼게요. LIKE. 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너는 사과파이를 좀 원하니? 자,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Do you want some 뭐뭐뭐? 하고 음식을 써주게 되면 이 음식 좀 먹을래? 이것 좀 원하니? 이렇게 권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여기서 사과 파이를 원하니? 라고 했으니까 some apple pie 나온 거 보이시죠? 같이 써볼게요. Do you want some? 너는 뭐뭐를 원하니? 좀 먹을래?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사과라고 하는 표현 apple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ie도 이어서 써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써볼게요. 너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 자, like라고 하는 좋아하다라고 하는 표현 나왔습니다. 나 아이스크림 좋아해라고 하려면 I like ice cream 해주시면 돼요. 자, 써볼까요?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그런데 무엇을요? Ice crea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다음 문장 볼게요. 너는 몇 개의 토마토를 가지고 있니? 자, 토마토라는 단어 나왔네요. 자, 토마토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tomatoes do you have?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써보면 How many tomatoes? 몇 개의 토마토를? 이란 뜻이고요.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이렇게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과일 샐러드를 만들자. 자,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 fruit 나왔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만들자라고 할 때, let's make, 뭐뭐 하자라고 할 때, let's 뭐뭐뭐 써주실 수 있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써보면요, let's make, 만들자. 그런데 무엇을 만들자고 했어요? A fruit sala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당근 수프를 좋아해. 그냥 수프 아니고 당근 수프니까 carrot 들어갑니다. 그리고 like, 좋아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네요. 자, I like부터 써볼게요. I like, 난 좋아해. 그런데 무엇을 당근 수프를 carrot sou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잘 연습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스텝 4로 넘어가서 Let's practice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A번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먼저 쓰시고요. 이어서 빈칸에 단어를 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대로 단어들이 들리는지 잘 들어볼게요.
1: Potato, apple, strawberry, banana.
0: 네, 여러분 어떤 순서대로 들렸을까요? 첫 번째, 처음 들은 단어는 바로 potato라고 하는 감자란 뜻을 가진 단어였죠? 그 다음으로 들은 단어는 apple, 사과였습니다. 그러니까 1, 2번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P 두번 쓰니까 여러분 스펠링 맞게 쓰셨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바로 strawberry. 뜻은 과일 중에서 딸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banana,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 나왔죠? 자, 이렇게 1, 2, 3, 4번 순서대로 써주셨다면 바로 다음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열된 철자의 순서를 바로잡아서 과일이나 채소와 관련된 단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과일과 채소 단어 이름들이 나오겠죠? 자, 1번부터 보면요. OTTOAM 이 단어는 바로 토마토, 토마토라는 단어였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어떻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을까요? A, E, G, GPR.

자, 이 단어를 보시면 과일 하나가 떠오르셔야 하는데요. 바로 포도라는 뜻의 grape입니다. grape 이 순서대로 vegetable입니다. vege 그리고 table 읽을 땐 vegetable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번 볼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먼저 해 주시고요. 이어서 빈칸에 그 단어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과일 보시면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끝쪽에 보이는데요. F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fruit이고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사과, 사과입니다. fruit 옆에 있어요. A로 시작하고 E로 끝나는데요. apple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3번은 당근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C로 시작하고 T로 끝나고요. R은 두개 들어있어요. carrot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좋아하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꼭꼭 알아두셔야 하는 단어. like, L-I-K-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도 해주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다음 D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철자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이 포도는 달아. 자, 우리 포도라고 하는 과일 영어로 봤죠? 뭐였어요? grape였죠? 그래서 these grapes are sweet. 자, 여러분, sweet라고 하면 단맛이 나는 이런 뜻이죠? 달다. 그래서 these grapes are sweet 하면 이 포도는 달아가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 책은 당근에 관한 것이야 라고 했는데요. 당근이라고 하는 채소를 우리가 영어로 떠올려 보면요. carrot 들어가죠? 그래서 this book is about carrots 라고 했습니다. about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에 대한 거예요? 당근에 관한 것이다. 당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너는 몇 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어? 사과라는 표현 들어가면 됩니다. How many apples do you have? 여기서 have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니까 몇개 가지고 있니? How many apples do you have?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 보면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보니까 과일을 고르고 있어요. 자, 볼게요. 그 여자는 과일을 좀 사고 있어. 빈칸 보시면 The woman is buying some 과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과일 뭐가 들어가면 돼요? Fruit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 여자는 과일을 좀 사고 있어. The woman is buying some fruit. 만약에 우리가 그 여자는 채소를 좀 사고 있어 하려면 The woman is buying some vegetable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채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수프를 만들고 있나 봐요. 자, 그러면 보시면 나는 채소 수프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채소 수프네요. 채소 수프 어떤 게 들어갈지 볼게요. I can make 빈칸 soup. 빈칸에 채소 넣어주시면 되겠죠? 채소는 영어로 어떻게 썼나요? vegetable 이렇게 돼서 vegetable 넣으면 I can make vegetable soup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채소 수프를 만들 수 있어 라는 뜻이 되죠. 자, 이어서 let's learn more. 오늘의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 한번 볼까요? 자, 바로 farm 그리고 garden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농부들이 채소나 과일을 기르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농장이라고 하죠. 농장이라는 영어 단어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farm이에요. 이와 비교해서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은 뭐라고 불러요? 정원이라고 하고요. 영어 단어로는 garde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농장은 영어로 뭐예요? farm이고 정원은 영어로 garden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첫 번째, 농부들은 농장에서 일해. 아, 농장이라는 단어니까 farmers work on a farm 해주시면 농부들이 농장에서 일한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나의 엄마는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셔가 나왔네요. 자, 정원이라는

term 해주시면 농부들이 농장에서 일한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나의 엄마는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셔가 나왔네요. 자, 정원이란 단어 넣어서요. My mom grows vegetables in her garden.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채소라는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과일과 채소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살펴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아홉 번째 또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제목 보겠습니다. My school life is exciting. 내 학교 생활은 흥미진진해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그래서 제목에 맞춰서 오늘 학습 목표는 학교와 관련된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는 표현들 역시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1: Day 9. My school life is exciting. Gym. Library. Cafeteria.

0: Exciting. Exciting. Exciting.
1: 잘 보고 오셨을까요? 우리 그림을 먼저 보고 이야기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목에 맞춰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장소가. 자, 그래서 보면은 gate 앞에 정문, 문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굉장히 신나 보이는 우리 펭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에서도 exciting, 흥미진진해 라고 나와 있죠. 무언가 나를 신나게 만들어줄 때 우리 영어로 exciti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간도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library, 도서관도 있고요. cafeteria, 구내식당도 있고, nurse's office, 보고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이야기 같이 완성해 볼게요. 이곳은 펭수의 학교. 운동장에서 펭수와 친구는 무슨 일인지 신이 나 있어요. 저 운동장, playground.

0: Enter. Enter. Large. Large. Large. Exciting. Exciting. Exciting.
1: 잘 듣고 따라서 보셨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Step 3, let's handwrite. 다시 한번 단어를 정리하면서 저와 함께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gym. 우리 gym은요. 체육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에서 운동 경기도 하고 운동하는 장소, 우리 영어로 gym, 체육관이라고 하고요. 이 gym은요. gymnasium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쓰기도 하지만 보통 짧게 gym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적어볼까요? G-Y-M. 자, 그 다음에 단어 library,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ibrary,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책을 빌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도서관. 적어보겠습니다. L-I-B-R-A-R-Y.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어 구내식당이라는 뜻의 영어 cafeteria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cafeteria. 구내식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지면 여러분들 급식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내에서 밥을 먹는 공간 있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C-A-F-E-T-E-R-I-A. 자, 그 다음에 classroom, 우리 class, 수업을 하는 공간, room. 그래서 classroom은 교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듣는 공간 거기 있죠? 교실입니다. 영어 적어볼게요. C-L-A-S-S-R-O-O-M, classroom. 자, 그 다음에 단어, nurse's office, 보건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가는 곳 있죠? 우리 보건실. 적어보겠습니다. nurse's, 자,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2층에 있다라고 할때 on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한번 문장 완성해 보면요. My classroom. 내 교실은요. 어디 있나요? Is on 어디 위에? On the third.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floor.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Please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 주세요. Enter란 표현 쓰였죠. 이때 이 enter가요. 명사로는요. Entrance. 입구란 뜻도 있고요. 또 출구란 뜻도 같이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출구란 뜻의 단어는 exit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이 exit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지하철 보면 각 출구가 있죠? 출구 나갈 때 보시면 이 단어 볼수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PLESE. 에서 please enter enter 저 어디 들어가나요? enter the room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완성하시면 돼요. C번입니다. 이번엔 또 퍼즐이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1번부터 순서대로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가로 1번, 신나는 흥미진진한, exciting. 그래서 it is exciting 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신이나 흥미진진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citi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T로 시작합니다. 트랙 경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랙입니다. 그래서 T로 시작해서 이렇게 트랙 완성하시면 되고요. 3번 정문, 문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문, 영어로

most important, 건강이라는 말 들어가니까 health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the kids, 그 아이들은요, will 빈칸할 겁니다. At the gym, 체육관에서, 아, 운동할 것이다.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영어로 workout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ork out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배우는 표현은 뭐와 관련이 있었다? 건강과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표현 역시나 중요하니까, 아, 건강이 아니라 학교 생활과 관련이 있었죠.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소식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이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한때 팀메이트였던 에릭센 선수가 축구 경기 중에 쓰러져서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함께 할 거고요. 미국의 파워볼 당첨자가 발생했는데요. 나왔는데 그 당첨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돈이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첫 번째 이야기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He collapsed on the field. 예, 필드에서 쓰러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field.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pitch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He suffered cardiac arrest and was resuscitated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The Denmark players performed a circle to shield Eriksen from view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2: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field.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pitch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He suffered cardiac arrest and was resuscitated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The Denmark players formed a circle to shield Eriksen from view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0: 자,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흔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도 나와 있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Pitch.
2: Pitch.
1: Cardiac arrest.
2: Cardiac arrest.
1: To resuscitate.
2: To resuscitate.
1: To administer.
2: To administer.
1: Urgent.
2: Urgent.
0: 첫 번째 단어는 pitch. 경기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on the pitch라고 하면 경기장에서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Cardiac arrest. Cardiac이란 말이 나오면 심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심장이 멈춰선 겁니다. 심정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resuscitate. 소생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PR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o resuscitate. To administer. 약을 투여하다 혹은 어떤 행동을 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 투여할 때도 administer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다, 주관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urgent이라고 해서 something is urgent이라고 하면 시급한, 긴급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이라고 되어 있군요. 덴마크 선수고요. 크리스티안 에릭슨이라고 우리말로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라고 하는데 한때 이제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팀메이트로 함께 뛰었죠. 뭐 아주 유명했고요. 중앙 미드필더로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Collapsed on the pitch. 그런데 경기 중에 쓰러졌습니다.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그 유로는 뭐냐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끼리의 축구 국가 대항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오프닝이라고 하는 말은 첫 경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금년 유로 2020 첫 경기에서 덴마크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경기 중에 쓰러지게 된 겁니다. He suffered cardiac arrest. 자, suffer는 어떤 일을 겪다라는 의미고 suffer from은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인데 여기서는 욕을 쓸 수 없죠. Cardiac arrest는 그 순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정지를 겪다라고 해서 suffer를 쓰셔야 됩니다. 심정지를 겪고 and was resuscitated. CPR.

0: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being taken to hospital. 보통 take somebody to hospital 가장 보편적으로 씁니다만 take 대신에 rush를 써서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The Denmark players formed a circle to shield Ericsson from vie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들이 원을 형성하면서 에릭슨 선수가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일단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슨 선수가 있으면 쭉 둘러섰죠.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바로 응급구조팀이 응급시술을 행하는 와중에 그거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빙 둘러서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요. 회복 중에 있는데 심장에 이제 제세동기를 달아서 선수 생활은 이제 못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시죠.
1: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field.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pitch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He suffered cardiac arrest and was resuscitated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The Denmark players performed a circle to shield Eriksen from view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2: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field. Danish football player Christian Eriksen collapsed on the pitch in his country's opening Euro 2020 game. He suffered cardiac arrest and was resuscitated before being rushed to hospital. The Denmark players formed a circle to shield Eriksen from view as the medical team administered urgent care.
0: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 Powerball이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로또 개념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 과연 731밀리언 딱 떠올라야 되죠. 7억 3,100만 달러, 한화로는 8,000억이 조금 넘는데요. 이 파워볼 누가 이번에 당첨되었습니까? 이때 win이라는 단어는 승리하다가 아니고 얻다, 즉 당첨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는데요.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들어보시죠.
1: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 A jackpot-winning Powerball ticket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 The $731.1 million jackpot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and has one winning ticket. So far,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2: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 A jackpot-winning Powerball ticket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 The $731.1 million jackpot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and has one winning ticket. So far,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계속 듣는 동안에 731 밀리언 그것만 듣고 계신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역시 단어 표현 좀 살펴보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Jackpot.
2: Jackpot.
1: Convenience store.
2: Convenience store.
1: Mining.
2: Mining.
1: To claim the prize.
2: To claim the prize.
0: 첫 번째 단어는 jackpot.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잭팟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거액의 상금을 jackpot이라고 합니다. convenience store. 다 아시지만 편의점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convenient store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편리한 가게인 거고요. 이거는 편의점이 되는 거니까 꼭 여기 앞에 명사용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mining. 광업이나 채광을 얘기하는 거죠. 즉 광산에서 뭔가를 파내는 행위 혹은 그러한 산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claim the prize라고 하는 것은 상금을 요구하다라는 얘기죠. Claim은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 거예요. 청구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상금을 청구하다, 요구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A jackpot winning Powerball ticket. 뭐 jackpot 안 써도 돼요. A winning Powerball ticket만 써도 당첨된 그 티켓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번에 어마어마한 대박

0: Because Powerball 티켓이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라고 되어 있군요. 예, 한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 편의점이 있는 곳이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해서 동부에 있는 동부 가장 끝쪽에 있는 주 중에 하나고요. 이 메릴랜드라고 하는 주에 a former mining town 한때 광산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폐광산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도 뭐 몇백 명안 되던데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The 731 million dollar jackpot. 자그마치 7억 3,100만 달러의 이 상금은 말입니다. 당첨금은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이제 파워볼 지금까지 28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 28년 역사 가운데 상금 규모가 네 번째 규모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has one winning ticket. 그리고 당첨자 딱 하나입니다. 와우, 한 명이에요. 티켓이 한 명인데 뭐 공동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한 명이 이번에 당첨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주하고 연방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수가 나가고요. 그리고 29년인가요? 29년, 30년 동안 분할로 받을 것이냐, 혹은 일시불로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시 못할 금액이죠. So far, 지금까지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Come forward은 전면에 나서는 거죠. 당첨자가 지금까지 상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이 돈 나눠 갖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좀 숨어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파워볼이든 뭐든 로또가 한번 당첨되면 이제 덩어리가 크잖아요.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다랍니다.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예, 이사를 간다라고 하더군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다시 듣고 정리합니다.
1: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 A jackpot-winning Powerball ticket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 The $731.1 million jackpot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and has one winning ticket. So far,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2: Who won the $731 million Powerball? A jackpot-winning Powerball ticket was sold at a convenience store in a former mining town in Maryland. The $731.1 million jackpot is the fourth largest in Powerball's 28-year history and has one winning ticket. So far, the winner has not come forward to claim the prize.
0: 자, 조금 전에 그 대박의 기운을 좀 몰아서 여기 Today's Parents까지 왔습니다. 자, 대박을 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to hit the jackpot.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to hit the jackpot 이런 말도 쓰고요. to make a killing. 누군가를 죽이다가 아니죠. 이때는 큰 돈을 벌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볼때 보면 이런 표현보다는 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돈을 쓸어 담다. 갈퀴로 긁어 들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도 갈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제약 회사들은 백신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돈을 아주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할때 거의 이 표현을 씁니다. 제약사는 pharmaceutical companies. 좀 어려우면 drug makers. 그러나 이 표현도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고요.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blank in billions of dollars from vaccines in this post-COVID era. 이렇게 돼 있군요. In this post-COVID era,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are blank in billions of dollars. 이제 수십억 달러의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까지 안 떠오르셨다면 아마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씁니다. 뭔가 돈을 쓸어 담다, 갈퀴로 긁어들이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 rake in이란 말 쓰는데요. rake가 갈퀴입니다, 진짜. 그래서 rake in. 이 표현은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들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raking in billions of dollars from vaccines in this post-COVID era.
2: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raking in billions of dollars from vaccines in this post-COVID era.
0: Being an anchor yourself. 자,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From Rags to Riches로 정했어요. Rags는 넝마 아시죠? 넝마? 이렇게 그 이렇게 옷 다 찢어지고 헤어진 넝마. 그리고 Riches는 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넝마에서 부라고 하는 이 From Rags to Riches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인생 역전을 위한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신가요? 그러나 로또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14만 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로또는. 네, 그리고 로또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라러리 상품 이름이 이제 로또인 거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파워볼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겠죠. 자, 일단 인생 역전을 위한 유일한 기회. 인생 역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역전? 아, 이거 하면 또 아저씨라고, 아재라고 할 것 같아서. 역전, 그죠? 예, 역 앞은 아니고요.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고 할 때 to go from rags to riches 라는 말 많이 씁니다. 아, 조금 전에, 아, 여기군요. 조금 전에 나왔던 from rags to riches 라고 하는데요. 동사를 쓰면 go를 쓰면 돼요. to go from rags to riches 라는 얘기가 넝마에서 부자로,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맨주먹으로 성공하다. 혹은 예, 무에서 유를 창출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하다라고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his rags to riches success story. 여기 있습니다. his rag 이때 from 안 쓰고요. his rags to riches success story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한 자수성가 성공담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Many believe winning a lottery is the only way to transform their lives. 아니면 the only way to go from rags to riches. 괜찮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이 표현이 조금 더 편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Winning a lottery. 이게 당첨되는 거고요. 여기서 로또가라고 해서 a lottery만 나오면 안 돼요. 있어봐야 뭐예요. 내가 당첨이 안 되면 꽝인데. 그래서 여기 winning이란 말이 영어로는 들어가야 됩니다. Transform one's life. 삶을 완전히 혁신하는 거죠. 뒤집어버리는 거니까 인생 역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But you need to keep in mind that. Keep in mind that. 뭐뭐를 명심하다라고 해서 쓰는 표현이죠. You have a 1 in 8 million chance of winning the lotto jackpot.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a chance죠. 가능성인데 어떤 기회예요? 몇 분의 몇 할 때 a in b를 씁니다. 그래서 a 1 in 8 million chance라고 하면 이때는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뭐 괜찮으시면 한 장 정도 사보시는 것도 나름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전체 내용 다시 듣고 정리합니다.
1: From rags to riches. Many believe winning a lottery is the only way to transform their lives. But you need to keep in mind that you have a 1 in 8 million chance of winning the lotto jackpot.
2: From rags to riches. Many believe winning a lottery is the only way to transform their lives. But you need to keep in mind that you have a 1 in 8 million chance of winning the lotto jackpot.
0: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Cardiac arrest.
2: Cardiac arrest.
1: To resuscitate.
2: To resuscitate.
1: To claim the prize.
2: To claim the prize.
1: To hit the jackpot.
2: To hit the jackpot.
1: To rake in.
2: To rake in.
1: To go from rags to riches.
2: To go from rags to riche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료가 스크립트와 MP3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좀 우려해야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잠시 나타났다 가는 것이다. 말이 많은데요.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태권도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기고. 일단 군대 갔다 오면 일단 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20분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Today's Topics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경제가 되겠습니다.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미국의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일단 듣고 확인하시죠.
1: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The US economy'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2: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The US economy'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0: 오늘 경제 얘기다 보니까 뭐 많은 단어를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Rebound.
2: Rebound.
1: Surge.
2: Surge.
1: To reflect.
2: To reflect.
0: 첫 번째 단어는

0: 등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Surge, 급증 혹은 급등, 뭔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reflect, 반영하다라는 얘기죠. A를 보면 B를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미국 경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US economy i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세가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increase 혹은 decrease, 증감을 나타내는 명사와 그 대상이 되는 명사 사이에는 전치사 in을 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가 상승이라고 할 때도 a rise in oil prices죠. 마찬가지로 유가 하락도 a drop, a decrease 혹은 decline in oil prices, 전치사 in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런 미국 경제의 반등세가 2008년 이래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지금 2008년 이래로 가장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경제가 잘 나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라고 돼 있죠. Consumer prices가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I라는 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The Consumer Price Index. 인덱스만 붙이시면 돼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얼마가 올랐느냐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냐, 얼마가 떨어졌느냐가 디플레이션이 얼마냐를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소비자 물가가 5월 달에 전년도 대비 5%가 올랐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5%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얼마가 올랐다, 떨어졌다, 변동폭을 얘기할 때 by라는 전치사를 쓰고,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급증한 현상은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껑충 뛴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A rapid rise, a surge in demand. 수요가 급증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shortages입니다. Labor니까 노동력이죠. 노동력 부족과 materials는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원재료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요는 껑충 뛰어 올랐는데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원재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건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제품이. 수요는 높은데 제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bottleneck이라고 하거든요. bottleneck. 이때도 쓰는 현상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목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껑충 오른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저효과라고 해서 작년도에 물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한몫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1: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The U.S. economy'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2: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The US economy's rebound from the COVID-19 pandemic is driving the biggest increase in inflation since 2008, with consumer prices rising by 5% in May from a year ago. The surge in consumer prices in May reflected a rapid rise in demand and shortages of labor and materials.
0: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요 보도를 보고 나서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와, 정말 환상입니다.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on America's Got Talent. 자, TV 방송 앞에는 언어 쓰니까요. 자, 세계 태권도 연맹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방송에서 골든 부저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on America's Got Talent.

0: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The 22-member team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1: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on America's Got Talent.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The 22-member team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2: 좀 내용이 길었는데 잘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단어가 종종 있습니다. 다섯 개나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New Skewers 확인합니다.
0: To fast track.
1: To fast track.
0: To captivate.
1: To captivate.
0: Martial arts.
1: Martial arts.
0: Gravity defying.
1: Gravity defying.
0: Acrobatics.
1: Acrobatics.
2: 첫 번째 단어는 to fast track이에요. Fast track. 동사로 쓰였는데요. 뭔가를 빠른 길로 이끌다라는 얘기죠. 뭔가를 한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를 두 단계로 줄인다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captivate. 누군가의 넋을 빼앗다. 마음을 사로잡다라고 할 때 captivate 이런 말 쓰고요. Martial arts. 무술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그 요즘에 한 10여 년 전부터 유명했던 게 MMA라고 하는 거죠. 이게 Mixed Martial Arts라고 해서 종합격투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Gravity Defying. Defying은 거부하는 동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Gravity Defying은 Gravity가 중력이잖아요. 모든 것, What goes up eventually comes down. 올라간 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Acrobatics. 고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라고 되어 있군요. 세계 태권도 연맹의 시범단이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여기까지 볼까요? A final이라고 하는 것이 결승이면 semi-final은 준결승, 그리고 quarterfinals은 준준결승이라고 해서 8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말로 하면은 준준결승으로 직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Talent competition, 이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말로 하면 장기자랑 경연대회 같은 건데요. 요즘에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talent competition show란 말을 씁니다. 미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인기 만발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America's Got Talent의 출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바로 골든 부저를 획득한 이후에 준준결승으로 직행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The 22-member team, 2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던 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3년 방청객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뛰어난 무술 솜씨와 그리고 거의 중력을 거스르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고개의 솜씨로 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시면 그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꼭 보실 걸 추천하고요. 그보다 먼저 전체 내용 다시 듣고 정리합니다.
0: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on America's Got Talent.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The 22-member team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1: World Taekwondo earns golden buzzer on America's Got Talent. A demonstration team from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has been fast-tracked to the quarterfinals on the popular U.S. talent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fter it earned the golden buzzer. The 22-member team captivated

0: captivated the judges and audience with their martial arts and gravity-defying acrobatics.
1: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조금 전에 to fast track 동사로 쓰였는데요.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on the fast track. 승승장구하는 출세 가도를 달리는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 fast track이 뭐냐면요. 육상 트랙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대충. 완전히 동그란 원은 아닙니다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이 안쪽에 달리는 사람이 있고 바깥쪽에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쪽에 달리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 안쪽을 the fast trac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omebody is on the fast track이라고 하면 정말 출세를 향해서 승승장구하는 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He was on the fast track to become an executive at the company 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중요까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준비했습니다만 서울에서 아파트 마련이라는 내 꿈을 꿈을 빠르게 이룰 수 있을까 싶어 정기적으로 로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에피소드부터 로또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네, 오늘 요 얘기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파트 마련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니까 문제 없겠고요. 로또를 구입하다 뭐 사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 꿈을 빠르게 이룰 수 있을까 싶어 라고 할 때 요 표현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I buy a lottery ticket regularly. 끝입니다. 네, 정기적으로 로또 티켓 구입하는데요. 뭐뭐 할까 싶어? 그게 희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Hoping to get on the fast track to my dream.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내 목표, 도달해야 되는 정착지는 바로 my dream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on the fast track, get on the fast track,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게 뭘까요? 콜론이 나오면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What is your dream? 그래서 콜론이 나오면 즉, buying an apartment in Seoul. 이렇게 되는군요. 글쎄요. 제가 써놓고도 조금 씁쓸한데 전체 내용 듣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I buy a lottery ticket regularly, hoping to get on the fast track to my dream, buying an apartment in Seoul.
3: I buy a lottery ticket regularly, hoping to get on the fast track to my dream, buying an apartment in Seoul.
1: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도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또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태권도 gaining popularity라고 적었습니다. gain popularity, 인기를 더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권도가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몰이하다 요 표현 쓰시면 딱 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아메리카 갓 탤런트 출연 이후 태권도는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앞에 부분은 이미 나왔던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뭐 WT 시범단 다 했고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 압니다. 출연하다 정도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요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죠. 관심을 받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draw attention from 이란 말을 씁니다만 물론 쓸 수 있겠죠. Draw attention from 뭐 global media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After the appearance of the Worl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on America's Got Talent. 여기서 중요한 건 appearance예요. He appeared on TV 하면 TV에 출연했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연맹의 시범단이 미국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한 이후에 태권도 has been in the media blank. S로 시작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has been in the media blank. 오케이. 예, 거기까지죠. has been in the media spotlight. 라는 말입니다. 예, 보통 이제 타동사도 쓰고 자동사도 쓰죠. be in the spotlight 이라고 하면 조명을 받다, 각광을 받다. 관심을 한 몸에 봤다라고 할 때 쓰는 편이고요. Put something in the spotlight 이라고 하면 뭔가를 집중 조명하다라고 할 때 쓰는 편이니까요. 어느 쪽이든 be in the spotlight 혹은 to be something in the spotlight 두 가지 표현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도 들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2: Taekwondo gaining popularity. After the appearance of the Worl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on America's Got Talent, Taekwondo has been in the media spotlight.
3: taekwondo gaining popularity.

0: City. After the appearance of the Worl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on America's Got Talent, Taekwondo has been in the media spotlight.
1: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2: To captivate.
0: To captivate.
2: Martial arts.
0: Martial arts.
2: Gravity defying.
0: Gravity defying.
2: On the fast track.
0: On the fast track.
2: To be in the spotlight.
0: To be in the spotlight.
1: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모든 방송 에피소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에 사용했던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조직, 단체, 기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과연 필요한가? 혹은 일을 하긴 하는 건가 싶은 의구심도 좀 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꼽으라면 바로 유엔이 될 겁니다. 산하 기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 방송을 보고 나시면, 아,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엔이 했던 두 가지 일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첫 시작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첫 번째 토픽입니다. UN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라고 되어 있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듣고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UN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 In a rare mov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2: UN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 In a rare mov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단어 모르는 게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 이야기고요. 자, 어떤 단어와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Resolution.
2: Resolution.
1: To condemn.
2: To condemn.
1: Coup.
2: Coup.
1: Embargo.
2: Embargo.
1: Transition.
2: Transition.
0: 첫 번째는 resolution이란 단어죠. 우리가 resolution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결심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결심은 결심인데 결의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중지를 모은 것을 가지고 써놓은 문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condemn, 뭔가를 규탄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너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코프가 아니고요. 쿠, 쿠라고 읽습니다. 피 발음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군사 쿠데타라고 할때 영어로는 쿠라고 적고 있습니다. embargo라고 하는 말인데요. 금수 조치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금수 조치하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통상을 금지하는 겁니다. 즉 사고 파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ransition이라고 합니다. tran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즉 상태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좀 보면 in a rare

0: move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먼저 적어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문장을 처음 쓸때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번 조치가 어떠한 조치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드문 조치인데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성격 혹은 성질을 결정해 주는 스타일이죠. So in a rare move, 아주 이례적으로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UN General Assembly라는 것은 UN 총회를 얘기하는 거죠. UN 총회가 결의안을 adopted,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채택하다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 adopt,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두 가지를 담고 있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condemning, calling for. 이렇게 스타일을 맞춰줘야 되겠죠? 앞에 나왔던 이 결의안의 성격이 어떤 결의안이냐?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행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자, 뭐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두 가지 성격이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자, Myanmar's military coup니까,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때 arms의 복수 쓰셔야 됩니다. arms라고 하면 그거는 팔이 아니고 무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embargo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수 조치, 통상 금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미얀마를 대상으로 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할 것을 calling for, 촉구하고 있는 결의안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한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미얀마가 민주주의 국가로 변하는 것, 즉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restoration, 다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작년 11월 달에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죠. 그 이후 이제 위기감을 느낀 군부가 2월 달에 쿠데타를 하고 지금까지 반대 시위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데까지 지금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 거죠. 자, 요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합니다.
1: UN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 In a rare mov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2: UN Assembly condemns Myanmar coup. In a rare mov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condemning Myanmar's military coup and calling for an arms embargo against the country. The resolution also demands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s democratic transition.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역시 주인공은 UN이 되겠는데요. The UN에서 더가 생략된 거고요. 콜론은 says, 말하다라는 의미죠. UN에 따르면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역시 이때는 비동사가 생략된 수동태 형태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수백만 명이 2020년에 집에서 쫓겨났다. 다시 말하면 2020년에 난민 발생이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1: UN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war,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even though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2: UN,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war,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even though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0: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Refugee.
2: Refugee.
1: Persecution.
2: Persecution.
0: 첫 번째 단어는 refugee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refugee라고 하면 난민이 되겠습니다. persecution.

0: 박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persecution. 예, 요 정도만 아시면 뭐 독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UNHCR이라고 하는 것은 뭐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라고 해서 UN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체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한번더 써주는 겁니다. 짧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The UN Refugee Agency, UN 난민 기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UN 난민 기구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where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이게 주어가 되겠죠. 전쟁과 폭력, persecution, 박해, 그리고 human rights violations, 인권을 침해한 거니까 인권 침해 혹은 인권 유린, 이러한 요소들이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약 300만 명이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도주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밝혀졌다는 거죠.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nearly 3 million people who fled their homes, 자신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앞에 나왔던 refugees,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폭력, 박해, 인권 유린으로 인해서 작년 한해 동안만 약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죠. 꼭 난민이라고 해서 꼭 refugees를 안 쓰고도 쓸수 있는 것, 이런 다양한 어떤 유연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en though, 심지어는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자그마치 3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이런 여행 규제 속에 많은 나라가 자신들의 국경을 폐쇄하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라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UN 그 난민 기구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이제 연례 보고서를 내거든요. 금년 보고서에서 작년 한해 동안만 300만 명에 육박하는 난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 숫자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8,240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UN,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war,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even though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2: UN, millions driven from homes in 2020. UNHCR, the UN Refugee Agency, says war, violence,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nearly 3 million people to flee their homes last year, even though the COVID-19 crisis restricted travel worldwide as countries shut down their borders.
0: Today's patterns, 오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표현 혹은 패턴, 네, 그 내용은 같은 의미 다른 단어, 다른 구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을 봐야 되겠죠. 10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난민이 발생했다라는 말을 의미는 똑같아요. 세 가지 유형으로 볼 텐데 의미는 다 난민이 발생한 건데 그때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 structure는 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 유형은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10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으로 이걸 이제 주어로 잡으면 되겠죠. A decade of civil war in Syria.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라고 할때 has created millions of refugee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create, 만들어졌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주구문입니다. 사람이나 뭐 국가라든가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인 혹은 상황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뭐뭐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명사구로 와서 이제 주어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지금처럼 이유나 상황으로 번역하는 게 맞겠고요. 거꾸로 10년에 걸친 시리아의 내전으로라고 할때 due to라고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처럼 a decade of civil war in Syria라고 쓰셔도

0: 전혀 문제없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보편적인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Create millions of refugees. 자, 요거는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똑같아요. 앞에는 똑같습니다. A decade of civil war in Syria. 시리아에서 10년간에 걸친 내전이 has blank millions to flee their homes. 조금 전에 caus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그 표현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들이 원치 않았지만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끔 만들다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Forced millions to flee their homes.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할 때도 충분히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스트럭처는 같지만 표현이 달라졌죠? 이 문장 같이 한번 들어보십니다.
1: A decade of civil war in Syria has forced millions to flee their homes.
2: A decade of civil war in Syria has forced millions to flee their homes.
0: 그런데 지금은 스트럭처가 같고 구조는 같지만 단어가 바뀌었다면 구조 자체를 좀 바꿔서 쓸 수는 없을까요? 예, 요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Over the past decade, 지난 10년에 걸쳐 millions in Syria, 수백만 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have been blank by the civil war. 바로 이 내전으로 인해서 살던 곳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 동사를 알아야지 해결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쓰는 동사가 displaced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홍수든 지진이 됐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살던 곳을 떠나게 만들다라고 할때 displace somebody. 다시 말하면 somebody is displaced라는 얘기는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millions in Syria have been displaced by the war. 혹은 the civil war 이런 식으로 쓸때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난민이라고 할때 refugees 말고도 displaced people 이런 말도 종종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Over the past decade, millions in Syria have been displaced by the civil war.
2: Over the past decade, millions in Syria have been displaced by the civil war.
0: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또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미얀마, another killing field. 슬픈 얘기죠. 또 하나의 킬링 필드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권력 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얀마의 헌법도 군부가 만든 헌법이고요. 국회의원도 일정 수는 군부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군 총사령관이 자신의 소위 직속 상관에 해당하는 국방장관이라든가 몇몇 장관들을 임명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한번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다.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다. 자,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 쿠데타는 a military coup 조금 전에 보셨고요. 권력을 장악하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seize power 딱 잡는 거죠. 그래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다라고 할때 to seize power in a military coup 혹은 through a military cou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yanmar's military blank a coup.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그 목적은 to further tighten its blank on power. 많이 씁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을 its blank on power. 이것을 더욱더 곤고히 하다. 자, 이럴 때 쓰는 표현. stage a coup.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tage a coup. 쿠데타를 실시하다. 그리고 further tighten its grip on power. 물론 hold란 단어 써도 됩니다. hold. 이것도 움켜쥐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grip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죠. 그래서 tighten one's grip on power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Myanmar, another killing field. Myanmar's military staged a coup to further tighten its grip on power.
2: Myanmar, another killing field. Myanmar's military staged a coup to further tighten its grip on power.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Persecution.
2: Persecution.
1: Resolution.
2: Resolution.
1: Embargo.
2: Embargo.
1: To stage a military coup.
2: To stage a military coup.
1: To tighten one's grip on power.
2: To tighten one's grip on power.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모든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에 쓰인 모든 자료는 스크립트와 MP3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올여름 참 더운 날이 자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올한해 폭염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이 참 많지요. 호주에도 문화유산이 많은데 이번에 유엔에서 그중에 하나가 위험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논란인지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는데요. 그 시작은 Today's Topics로 문을 엽니다. 투데이 토픽스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올 여름의 폭염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단어부터 좀 brutal, 좀 잔혹하다는 의미보다는 심각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라고 되어 있군요. 아마 핵심은 heat waves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Brutal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but that was not the case the past few days.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rose to a record-breaking 34 degrees Celsius, the hottest since 1998.
2: Brutal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but that was not the case in the past few days.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rose to a record-breaking 34 degrees Celsius, the hottest since 1998.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폭염, 여름이 나오면 꼭 나오는 단어들이 정리돼 있죠? 그세 가지를 한 자리에 모아봤는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Heat wave.
2: Heat wave.
1: Meteorologist.
2: Meteorologist.
1: Scorching.
2: Scorching.
0: 첫 번째는 heat wave라고 해서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Heat wave. 우리말로 하면 폭염이라고 하거나 찜통 더위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말 무더운 특정한 기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Meteorologist. Meteorologist라고 해서 기상학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corching,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뜨거운, 더운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Scorching Heat이라고 하면 폭염 혹은 찜통 더위라고 할때 똑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사실 뭐 폭염이라든가 여름철 날씨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죠. 소위 이 주제를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0: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meteorologist, 기상학자들이 말입니다. forecast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금년에 올 여름이 정말 폭염의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도 특정 지역이 아니라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Think of A as B. 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를 B로 간주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 you may think of Russia as 라는 개념으로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말이죠. 러시아 하면 어떤 곳을 떠올릴까요? 지구상에서 the coldest places. 가장 추운 곳 중에 한 곳이다. 즉, 가장 추운 곳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But that was not the case the past few days. 라고 되어 있군요. 요거 많이 쓰는 구문이죠. 뭐, that was not the case. That is not the case. 라고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렇진 않아.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최근 며칠 동안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이라고 되어 있군요. St. Petersburg. 영어로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우리말로는 상당히 어렵더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모스크바보다도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대한민국의 부천 정도 위치거든요. 서쪽에 가장 위쪽 쪽에 속하는데 상당히 추운 곳입니다, 원래. 근데 여기에 daily temperatures. 하루 기온이 말입니다. 일상 기온이 rose to a record breaking 34 degrees Celsius. 요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34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앞에 record breaking 한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관사 어가 붙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record breaking 한 말이 없으면 rose to 34 degrees Celsius. 거기서 끝나는 거죠.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34도가 최소한 이 지역에서는 record breaking. 우리가 break a record 하면 기록을 경신하다라는 얘기니까요. 기록적인이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부정관사 어를 써준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적인 34도까지 올랐습니다. The hottest since 1998. 1998년 이래로 가장 뜨거운 그리고 높은 기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34도 여름에 그게 아니고요. 모스크바보다도 위쪽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상당히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34도 이 정도면 기록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Brutal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but that was not the case the past few days.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rose to a record-breaking 34 degrees Celsius, the hottest since 1998.
2: Brutal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but that was not the case in the past few days.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rose to a record-breaking 34 degrees Celsius, the hottest since 1998.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UNESCO says. 헤드라인에 콜론이 나오면 according to 혹은 says라는 말로 어디에서 한 말이냐,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UNESCO라고 하는 UN의 기관에 따르면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조금 바다로 가면 어마어마한 산호초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그 군락지의 이름이 우리말로 Great Barrier Reef, 영어로는 이제 Great Barrier Reef라고 하는데요. 뭐 대보초라는 말도 쓰긴 합니다만 요즘엔 그냥 영어 표기 발음 그대로 쓰고 있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위험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듣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들어보시죠.
1: UNESCO,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 Australia says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chaired by China,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0: UNESCO,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 Australia says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chaired by China,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헤드라인에 Great Barrier Reef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쉬우셨을 겁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표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Great Barrier Reef
0: Great Barrier Reef
2: Heritage
0: Heritage
2: Tense
0: Tense
2: Diplomatic
0: Diplomatic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녀석은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Great Barrier Reef라는 녀석인데요.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라고 해서 우리말로 그냥 Great Barrier Reef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유 명사를 청취로만 듣기엔 참 어렵거든요. 아, 이것이 정확히는 뭔지 몰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일단 가늠하고 넘어가는 것도 청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Heritage라는 단어입니다. 유산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뭐 세계 문화 유산, 이럴 때 유산이 heritage, 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ense, tension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텐션이 높다. 영어로도 이제 tension이라고 하는데 그 형용사형이죠. 긴장된, 팽팽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diplomatic, 외교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diplomacy라고 하면 외교를 얘기하고요. 지금처럼 diplomatic이라고 하면 외교를 의미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호주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Australia says 호주에 따르면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여기까지 자를까요? Fight 혹은 fight against 둘 다 괜찮습니다. 요거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냥 fight something이라고 바로 쓰셔도 괜찮은데요. against라고 한번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Fight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Fight for justice,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fight against 하면 뭔가를 반대해서 혹은 퇴치하고 경멸하기 위해라는 개념으로 쓰니까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호주는 말입니다. 세계 UN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계획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계획일까요?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s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Great Barrier Reef의 현재의 지위를 downgrade, 하향 조정하겠다, 낮추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호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Which is chaired by China.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UN 산하에 그리고 유네스코 산하죠.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혹은 그냥 문화 빼고 세계유산위원회가 21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의장국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에 호주와 외교 관계가 요거 하나로 정의가 되는 거죠. 긴장이 맴도는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호주하고 최근 한 2, 3년 동안 상당히 외교적으로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의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호주의 입장입니다. 아직도 갈등의 여지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관계의 성질을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친한 관계, 적대적인 관계 이럴 때 A hostile relationship이 됐든 아니면 friendly relationship이 됐든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는 relationship을 씁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다 좋아지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관계 상황을 얘기할 땐 relations 복수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요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2: UNESCO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 Australia says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chaired by China,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0: UNESCO,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 Australia says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chaired by China,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1: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외교 관계가 있었습니다. Diplomatic relationship.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단정할 땐 형용사로 하나를 넣어서 그렇게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혹은 뭐 누군가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경색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relations 복수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한국과 중국이 1992년에 수교를 맺었다라고 할 때 수교를 맺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n 1992, South Korea blank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여기 돼 있습니다. 자, diplomatic relations 혹은 diplomatic ties 복수 쓰는 게 보편적인데요. 자,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수교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외교 관계를 설립하다, 수립하다. 동사 꼭 알아야 되겠죠.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establish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n 1992,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이렇게 쓰면 수교를 맺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2: In 1992,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0: In 1992,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1: 자, 두 번째입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에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으라는, 다시 말하면 단교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압력을 행사하다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put pressure on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요거 하나만 알면 되겠네요. China has put pressure on several countries. 여기까지는 딱 떨어질 것 같고요. To blank diplomatic ties나 relations with Taiwan. 여기 단교하다, 끊다라고 할 때, 맺을 땐 establish, form 이런 말을 쓴다면 단교하다, 끊다라고 할 때 거의 95% se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o sever diplomatic ties with Taiwan. 자, 이 문장도 듣고 따라해 봅니다.
2: China has put pressure on several countries to sever diplomatic ties with Taiwan.
0: China has put pressure on several countries to sever diplomatic ties with Taiwan.
1: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pic 1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weltering heat waves. 정말 찜통더위, 폭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이 초여름 폭염에 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찜통더위를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두 문장이겠군요. 세계 여러 지역이 초여름 폭염에 익어가고 있다. 자, 요 표현 쓰면 좋겠네요. 좀 전에 봤습니다만 폭염은 a heat wav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여름 폭염이라고 하면 many parts of the world, 세계 여러 지역이 a baking from an early summer heat wave. 그렇습니다. early summer가 초여름이잖아요. 초여름의 폭염으로 baking, 익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swelter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sweltering을 baking 대신에 쓰셔도 돼요. many parts of the world are sweltering. sweltering이라고 할 때 swelter는 무더위를 나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찜통더위를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찜통더위 혹은 찌는 듯한 더위라고 할 때 heat wave 말고도 scorching heat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sweltering heat이라고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쉽지 않다니까 it's not easy라고 쓸 필요 없이 And now people are struggling to escape the sweltering heat. Struggling이 나오는 순간에 일단 안간힘은 쓰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폭염, 찜통더위를 피하려고 참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 정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3: In
2: sweltering heat waves. Many parts of the world are baking from an early summer heat wave, and now people are struggling

0: Trying to escape the sweltering heat.
1: Sweltering heat waves. Many parts of the world are baking from an early summer heat wave, and now people are struggling to escape the sweltering heat.
2: Today's expressions. 확인해 보시죠.
0: Meteorologist.
1: Meteorologist.
0: Heat wave.
1: Heat wave.
0: Scorching heat. Sweltering heat.
1: Scorching heat. Sweltering heat.
0: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1: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0: To sever diplomatic ties.
1: To sever diplomatic ties.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시 보기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사용한 자료에 대한 스크립트와 MP3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가 해고를 할수 있을까요? 아마 이쯤 되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회사가 병원이라고 할 때, 그 병원에 간호사나 의사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 나라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입니다. 그리고 그첫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독일과 러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80th anniversary of Nazi invasion of Russia. 그렇습니다. 나치 독일이죠.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 그날로부터 80주년이 이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80th anniversary of Nazi invasion of Russia.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telephone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o offer her condolences on the 80th anniversary of Nazi Germany's World War II invasion of Russia. She expressed empathy with the unmeasurable woes and suffering brought by the war, the Kremlin said.
2: 80th anniversary of Nazi invasion of Russia.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telephone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o offer her condolences on the 80th anniversary of Nazi Germany's World War II invasion of Russia. She expressed empathy with the unmeasurable woes and suffering brought by the war, the Kremlin said.
0: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어는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Chancellor.
2: Chancellor.
1: Condolences.
2: Condolences.
1: Invasion.
2: Invasion.
1: Empathy.
2: Empathy.
1: Woe.
2: Woe.
0: 첫 번째 단어는 사실상 이제 시사 관련 잡지나 신문을 보지 않으면 별로 알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Chancell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의 총리를 Chancellor라고 불러요. 거의 모든 나라는 총리를 Prime Minister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도 총리를 Prime Minister, 일본, 영국, 호주 할것 없이 다 Prime Minister입니다. 독일만 Chancellor라고 부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Condolences, 보편적으로 복수였습니다.

조의를 표명하다라고 할 때, 조의. 그 말이 condolences가 되겠고요. invasion. 아시죠? 침공 혹은 침략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empathy. 아마 요 말이 오늘 가장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공감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너가 느끼는 감정, 나도 함께 느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empathy. 그리고 wo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통, 큰 슬픔이라는 말도 쓰고요. problem, 문제.

0: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이라고 되어 있군요.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그 영어로 쓸 때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직위가 뒤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직위가 먼저 나오고 사람 이름이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무조건 사람 이름 먼저 그다음에 직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Telephon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이라고 되어 있군요.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to offer her condolences.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offer나 express란 말 쓰는데요. express 혹은 offer one's condolences. 조의를 표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화상으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On the 80th anniversary of Nazi Germany's World War II invasion of Russia.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할때두 가지 방식으로 읽죠. World War II라고 읽거나 The Second World War. Second을 쓸때 앞에 더를 써주고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이었죠. 그때 나치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 당시의 침공일이었고요. She expressed empathy with the unmeasurable woes and suffering brought by the war, the Kremlin said. 이렇게 돼 있군요. The Kremlin이라고 할 때, 우리는 청와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The White House, 백악관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The Kreml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렘린 궁에 따르면 뭐 이렇게 쓰거나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당시 그 메르켈 총리가 당시 전쟁으로 인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woes, 큰 슬픔과 고통에 공감을 표했다라고 크렘린 궁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독일 총리들은 역대 총리가 되면 항상 이제 그 전몰자 기념비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과를 다시 반복하고 이런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전화를 통화를 통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Eightieth anniversary of Nazi invasion of Russia.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telephone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o offer her condolences on the 80th anniversary of Nazi Germany's World War II invasion of Russia. She expressed empathy with the unmeasurable woes and suffering brought by the war, the Kremlin said.
2: 80th anniversary of Nazi invasion of Russia.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telephone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o offer her condolences on the 80th anniversary of Nazi Germany's World War II invasion of Russia. She expressed empathy with the unmeasurable woes and suffering brought by the war, the Kremlin said.
0: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Hospital workers fired after rejecting COVID-19 vaccine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렇게 갑자기 과거형처럼 나오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PP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병원 직원들이 were fired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을 rejecting,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Hospital workers fired after rejecting COVID-19 vaccine. More than 150 employees at a Houston hospital who rejected the COVID-19 vaccine have been fired or resigned after a judge dismissed a lawsuit over the vaccine requirement. Now, the case over how far medical institutions can go to protect patients against the coronavirus draws a lot of attention.
2: Hospital workers fired after rejecting COVID-19 vaccine. More than 150 employees at a Houston hospital who rejected the COVID-19 vaccine have been fired or resigned after a judge dismissed a lawsuit over the vaccine requirement. Now, the case over how far medical institutions can go to protect patients against the coronavirus draws a lot of attenti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에도 몇 가지 단어 표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o resign.
2: To resign.
1: To dismiss.
2: To dismiss.
1: Lawsuit.

0: Lawsuit.
1: Institution.
0: Institution.
2: 첫 번째는 to resign이라고 하는 사퇴하다, 사직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dismiss. 여기서는 좀 재밌게 쓰였습니다. 보통 누구를 해고하다 할 때도 이제 dismiss란 말을 씁니다만 여기서는 소송을 판사가 기각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ismiss. Lawsuit이란 말도 쓰는군요. Lawsuit, 소송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nstitution이라고 하면 기관이라고 할 때 씁니다. 예컨대 우리가 medical institutions라고 하면 의료기관이 되겠고요. financial institutions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되죠.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financial institutions냐 medical institutions냐 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More than 150 employees at a Houston hospital.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자를게요. 미국에 텍사스라는 주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휴스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한 병원의 직원 150여 명입니다. 아, 이들의 공통점은 who rejected the COVID-19 vaccine. 요게 되겠군요. 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는데요. 이 150여 명이 have been fired or resigned가 되겠군요. 정확히는 이제 have been fired or have resigned 이렇게 되겠죠.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After a judge dismissed a lawsuit over the vaccine requirement 이렇게 되는군요. 판사가 즉 법원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둘러싸고 over 이건 이슈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소송을 기각한 이후에 결국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기각 안 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회사 측에서도 병원 측에서도 사실은 정리해고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Now the case over how far medical institutions can go.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To protect patients against the coronavirus. 여기까지 또 끊으셔야 되겠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case라고 할 때 the lawsuit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 소송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더를 써야 되죠. 정관사 더는 글을 쓰는 사람도 알고 읽는 나도 알고 정해졌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어가 튀어나오면 이건 해석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뜬금없는 사실이 돼버리니까. 자, 역시 사안을 둘러싸고 나옵니다. How far somebody can go.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자유재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즉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제기된 이번 소송사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어디까지 가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재량권이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인가를 둘러싼 이번 소송사건은 draws a lot of attention,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how far somebody can go나 would go 이런 식으로 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말보다 우리말로 재량권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을지라고 바꿔도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재량권이 어디까지 있을 때라고 할 때 재량권이란 말을 모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Hospital workers fired after rejecting COVID-19 vaccine. More than 150 employees at a Houston hospital who rejected the COVID-19 vaccine have been fired or resigned after a judge dismissed a lawsuit over the vaccine requirement. Now, the case over how far medical institutions can go to protect patients against the coronavirus draws a lot of attention.
0: Hospital workers fired after rejecting COVID-19 vaccine. More than 150 employees at a Houston hospital who rejected the COVID-19 vaccine have been fired or resigned after a judge dismissed a lawsuit over the vaccine requirement. Now the case over how far medical institutions can go to protect patients against the coronavirus draws a lot of attention.
2: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패턴 혹은 표현을 한번 알아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how far somebody can go란 말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허용될까?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사실 알면 좋죠. 누구에게 제

0: 재량권을 안기다 혹은 자유재량을 안기다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to give leeway란 말입니다. 이때 leeway가 재량권이에요. 예를 들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대면 수업에 관한 학교의 재량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학교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군요. 첫째,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다라는 표현 알아야 되겠고요. 대면 수업이라는 표현과 재량권이 커지게 되었다. 과연 이 문장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 혹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잠깐 퍼즈 누르고 한 1분 정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바로 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할 때 다 아시죠? Social distancing 혹은 그런 조치를 Social distancing measures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은 얼굴 맞대고 면대면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이 아니고 in-person classes, lectures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as the government has blank social distancing measures. 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다. 이로 시작되는 단어 이제 너무 익숙하죠? 바로 is가 나오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schools will be given more leeway. 학교의 경우에는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To hold in-person classes. 이렇게 보시면 정말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Give leeway to somebody. 이 표현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As the government has eased social distancing measures, schools will be given more leeway to hold in-person classes.
2: As the government has eased social distancing measures, schools will be given more leeway to hold in-person classes.
0: 빙 온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 작성해보고요. 또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Lack of Job Security in Pandem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에 지금이잖아요. Job Security라고 하는 고용 안정성이 지금 사라졌다. 미비되어 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Job Security는 꼭 아셔야 될 표현입니다. 이게 고용 안정성이라고 해요. 안전이 아니고 안정이에요. 우리가 Work Safety라고 하거나 Job Safety 하면 그거는 직무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일하다가 다치지 않을까를 따지는 거라면 이 고용 안정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ob Security가 있다는 얘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철밥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전히 국가 경제가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이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예. 아프지만 역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고용 안정성은 조금 전에 봤죠. Job security라고 하시면 고용 안정성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As the economy is still blank from the COVID-19 pandemic. 자, 여전히 어디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is still blank from 정말 많이 쓰는데 잠깐 유보하고요. Many people feel their jobs are blank.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어떻다고 느낄까요? 네, 첫 번째, reeling from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곤투하다가 한방 맞고 다운되면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격이 남아있죠? 이게 reel from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feel their jobs are insecure. Job security, job insecurity. 그러니까 Their jobs are secure가 아니고 insecure를 쓰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확인하시죠.
1: Lack of job security in pandemic. As the economy is still reel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many people feel their jobs are insecure.
2: Lack of job security in pandemic. As the economy is still reel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many people feel their jobs are insecure.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을 리뷰를 위해 한번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봅니다.
1: Empathy.
2: Empathy.
1: Woe.
2: Woe.
1: To dismiss.
2: To dismiss.
1: To give leeway.
2: To give leeway.
1: Job security.
2: Job securit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뭐 그런 칭찬을 자주 듣는 편도 아닙니다만 누군가가 아우 예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진정성 없게 들려서 별로 막 이렇게 기분 좋게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번 진짜 칭찬 듣고 기분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와 웃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미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얘기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 미소라는 건요 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지만 나 자신의 기분도 업시켜주는 힘이 있대요. 우리 뇌가 참 재밌는 게 내가 이렇게 눈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 어머 얘가 지금 기분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행복의 호르몬을 막 분비한답니다. 공부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 건데 오늘은 새 개념부터 시작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투가 없는 부정사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쌤, 투가 없는 부정사구는 뭡니까? 저 태어나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투부정사구는 알아도 투가 없는 부정사구는 뭡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일단은요. 원래 동사라고 하는 애는 어때요? 얘는 누구한테 충성한다고요? 주어한테 충성한다고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이니 아니니 거기에 따라서도 모습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순히 복수니 수에 따라서도 모습이 달라지고요. 시제가 현재니 과거니 어떻니 시제에 따라서도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주어한테 진짜 진짜 많이 맞춰준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어가 she고요. 동사가 love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해요? 주어가 3인칭이네. 주어가 혼자네. 시제가 현재 시제네.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죠. 자, 그런데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안일부자의 정할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어에 의해서 모습이 정해지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주어의 인칭, 수 또는 시제에 의해서 모습이 정해지지 아니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럼 뭐야? loves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앞에 주어가 쉬거나 말거나 자기는 그냥 어떤 모습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love라는 모습으로 부정 앞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모습이 정해지지 않고 요대로 있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에이 쌤 그럼 to 부정사는 뭡니까? 부정사인데 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to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원형 부정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형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얘가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투가 없는 부정사 사실 투가 없는 부정사도 똑같은 말이죠. 원형 아무것도 없다. 투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투가 없는 부정사라고 부른 거고 기타 또 교재에서는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동사 원형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근데 이 셋 중에서 사실 좀 부정확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동사 원형이라는 말. 사실은 동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에 의해서 모습이 변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는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원형 부정사 혹은 투가 없는 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누가 이거 동사 원형이지 그러면 아 원형 부정사가 부르기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짧게 부르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진 괜찮죠?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나요? 오늘 배우는 것 때문에.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주인공이에요. 지각동사입니다. 어머쌤 얘는 맨날 늦게 오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알지자에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아는 거냐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지각동사라고 해요. 감각기관 중에 대표주자 누구예요? 시각. 자,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see, watch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들어서 아는 거 청각.
hear, listen to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각 동사에 속합니다. 근데 이 지각 동사 뒤에요. 목적어 보어가 오고요. 해석을 했을 때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얘네 둘의 관계가 뭐죠? 쌤, 목적어가 보어한다. 능동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능동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 능동의 관계일 때 요 자리에다가 뭘 써라 라는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to가 없는 부정사를 써라 라는 거예요. 됐어요? 아, 뭔 말인지. 아, 이따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볼게요. 사역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막 부리는 그런 동사예요.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어로 하여금 다른 행동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시키는 유의 동사들 뭐 있냐면 make, have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let이란 동사도 우리가 사역동사로 분류하죠. 근데 얘는 정확하게는 시킨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남이 뭐 하게끔 냅두는 거, 남이 뭐 하게끔 허락해주는 거, 그게 let입니다. 아무튼 얘도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올 수 있는데 얘네 둘이 해석될 때 목적어가 보어한다. 이렇게 둘이 능동의 관계로 해석이 되면 그때 목적 보어 자리에 뭘 쓴다고요? to가 없는 부정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사역동사 종류만 일단 외우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강조 구문의 보어래요. 이게 뭔 말인가 봅시다. All you have to do is all, 모든 것. 얘가 이렇게 대명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꾸며준다는 얘기네.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is, 이야. 뭐래요? Drive straight. 곧장 운전을 하는 거야. 얼마 동안? For 2 miles. 2마일을 그냥 계속 운전해서 가는 거야. 요겁니다. 오, 쌤.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사 뒤에 또 동사가 나오고 하늘 아래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니, 여긴 괜찮아요. 왜? 얘는 동사가 아니고 뭐예요? to가 없는 부정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뭐 비동사가 이렇게 왔을 경우에요. 주어가 동사하는 모든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요 자리에 to가 없는 부정사가 들어가요. 자, all 대신에 뭣도 쓸 수 있어요? what도 쓸 수 있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to가 없는 부정사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아, 진짜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죠. 아, 그냥 하여간 비동사 뒤에 동사가 또 나와서 이상했는데 얘가 동사가 아니라네. 얘는 to가 없는 부정사라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두고 예문으로 봅시다. 그게 여기는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얘기 제가 567번 다시 할 테니까 겁먹지 말고 잘 보세요. 어법상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하랍니다. Chris heard. Chris가 들었습니다. 아, 이거 있었는데 아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애들 뭐라 그랬지? 무슨 동사? 그치, 지각동사라고 불렀어요. 자, 지각동사는 어떻게 쓴다고 했더라?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들었다. 요렇게 해석이 되면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써라 그랬어요? to가 없는 부정사 써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럼 to가 빠져야지. 해석 다시 해볼까요? 목적어가 보어하는 걸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Someone, 누군가가 scream,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 해석 좋고. 자, 어디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On the street, 거리에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줄까요? 자, 크리스는 누군가가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어요.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어요. 자, 2번 가봅시다. The experience made, 얘 make의 과거인데? 얘도 아까 보지 않았어요? 무슨 동사라 그랬더라? 아, 남한테 뭐 하게 시키는 동사?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뒤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시킨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어우,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쓴다 그랬더라? to가 없는 부정사. 그래서 to 없이 잘 썼네. 아, 완전 잘했다. 자,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목적어가 보호하게 시킨다. 자, 그 경험은요. 제가
깨닫게끔 만들었어요. 뭘? The importance of family love.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문제 다 풀었고 번역도 잘했어요. 근데 우리말로 영 별로다. 그 경험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깨닫게. 우리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사람이 아닌 게 왔을 때 뭐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지? 때문에 한번 넣어볼까요? 그 경험 때문에 제가 realized the importance of family love. 가족의 사랑을, 가족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요건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Carmen smiled. Carmen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뭐 할 때 얘가 이렇게 미소를 지었을까요? When she saw, 보았을 때예요. 어, 얘도 뭐지? 보다니까, 그치, 지각동사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 보어 자리에, 그렇지, 투가 없는 부정사 쓴다 그랬고, 해석이 근데 뭐라고 돼야지 여기 투가 없는 부정사 쓸 수 있다 그랬더라? 목적어가 보호한다.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 그랬죠. 한번 봅시다. Her niece. niece가 뭘까요? 어, 조카딸. 그녀의 조카딸이 walk,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해석도 좋고 요 자리에 to가 없는 부정사 쓴 것도 좋고 잘했습니다. 근데 for the first time이래요. 이게 뭐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 Carmen smiled. Carmen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했을 때? She saw her niece walk for the first time. 자기의 조카딸이 처음으로 걷는 것을 보았을 때예요. 괜찮죠? 주변에서 그 아기 키우는 친구들 보면 막 무슨 뭐 이렇게 있잖아요. SNS에 막 올릴 때 온 처음으로 뭐 뒤집었어, 얘가. 뭐 머리를 들었어, 뭐 걸었어, 막 이런 거 엄청 칭찬하고 막 비디오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뭘 해도 요즘은 거의 칭찬을 못 받잖아요. 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뭐 한 걸음만 뛰어도 그냥 막 박수 치고 칭찬해 주더니 요즘은 너무 칭찬을 못 받는구나. 저라도 많이 해드릴게요. 자, 4번. Parents sometimes have babysitters. 아, 쌤! Have 나왔네요. 그렇지. 이거 무슨 동사예요? 아, 예, 사역동사. 그래서 뒤에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목적어가 보호하게 시킨다 그랬잖아요. Babysitter는 누구예요? 아기 봐주는 사람들이죠. 아기를 돌봐주는 분들이 take photos, 사진을 찍게끔 시켜요. 잠깐, 사역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가 보호하게 시킨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경우에 요 자리에 뭘 써라? 투가 없는 부정사 쓰라면서요. 어이, 투 있네. 얘 빼버려야죠. 자, 누구의 사진을 찍게 시키는 거예요? Of their kids. 자기 아이들의. 이어볼게요. 부모님들이 때로는요, have babysitters,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들에게 take photos of their kids, 자기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시게끔 그렇게 시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법상 알맞은 걸 한번 골라보랍니다. The movie makes Amber. 쌤, make 이거 뭐 하게, 목적어가 보어하게 시키다 사역동사 아닙니까? 그렇지.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앰버가 울게 만들어요. 쌤, 목적어가 보호한다라고 해석될 경우에 보호 자리에 to 없는 부정사 쓰라 그랬죠. 그렇지. 자, 그 뒤에 나오는 every time은 뭐예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She watches it. 그것을 볼 때마다. 여기서의 그것이 뭐예요? 영화지, 영화. 자, 다시 해볼게요. The movie makes. 자, 그 영화가 만듭니다. 앰버가 cry, 울게끔 만들어요. Every time she watches it, 그 영화를 볼 때마다요. 자, 2번 해봅시다. 얘는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아, watch. 이거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럼 뭐 뻔하죠? 목적어가 보호하는 걸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때 요 자리에 뭐 쓴다고요? to가 없는 부정사.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이든이요. watched. 봤어요. 뭘 봤어요? The gymnast. gymnast가 누구예요? 이게 체조 선수예요. 그 체조 선수가 do one flip. flip이 이렇게 공중제비거든요. 공중제비를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after another라는 말이 있네. another가 또 하나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 명사의 구의 대용편에서 배웠잖아요. 또 하나 뒤에 하나.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 One after another가 뭐예요? 요거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연이어서죠? 연이어 공중제비를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3번. 더 코치. 그 코치가 asked. 뭐, 물어봤습니다. 라고 하고 싶겠지만, 뒤에 목적어 보어 나오는 걸 봐서는 여기서, 아, 이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요청을 했어요. The girls, 소녀들에게 sign up for the swim team. sign up for 라고 하면 등록하는 거거든요? 아, 수영팀에 등록을 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요까진 괜찮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ask가요, 지각동사예요? See, watch, hear, listen to. 아, 쌤, 지각동사 아닌데요? 그치? 그럼 얘가 사역동사예요? 막 남한테 시키는 겁니까? 아, 물론 부탁하는 거긴 하지만, make, have, let,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뭐야, 얘는? 아, 얘는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에요. 얘는요, 야, 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왔으면 좋겠어. 그런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지금 제목이 to가 없는 부정사니까 to가 없는 부정사에 골라야지. 이렇게 영혼 없이 풀고 계시면 안 돼요. 얘는 답이 to sign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sign up for가 무슨 뜻이라고요? 등록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다음 4번 갑시다. What made? 자, 무엇이 만들었니? 목적어가 보어하게끔 만들었니? 이거고 make 무슨 동사? 대표적인 사역 동사입니다. 무엇이 올리비아가 결정하게 만들었니? 뭘 결정했어요? That she needed a cat.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만들었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쌤, 사역동사는 목적어 보어 자리에 to가 없는 부정사. 얘를 쓰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자, C번이요. 이번에는 더 쉽네. 그냥 우리말로만 옮기면 우리를 용서해주겠답니다. 자, 1번 가봅시다. If we run out of wood, run out of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뛰다, 밖으로 이러지 말고, 다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나무가 다 떨어지면, we can have, 가질 수 있어, 가게를 이상하잖아요. 아, 쌤, 얘는요, 시키다 사역동사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 보어 자리에 to가 없는 부정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해석은 목적어가 보어하게 시키다니까 우리는 가게가 deliver more 더 많은 걸 배달하게 시킬 수 있어. 요런 문장이네요. 여기서 질문. 나무가 똑 떨어졌을 때 가게가 뭘더 많이 배달하게 시키는 거예요? 땔감을 가져와라, 나무를 가져와라 이렇게 배달시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 2번 가봅시다. My manager let me have the rest of the day off. 그랬습니다. 자, 제 관리자가요. Let. 얘 사역동사인데요. 그렇지. 얘 무슨 뜻이라 그랬더라? 허락해주다 그랬죠.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허락해준다. 이런 의미였고요. let도 마찬가지로 사역 동사고,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그렇지. to가 없는 부정사. 여기 이렇게 썼네. 근데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내가 갖게끔 허락해줬습니다. 나머지를 하루를 끄다. 막 이랬어요. have a day off라는 표현이 하루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the rest of the day니까 그날의 남은 하루를 쉬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예를 들면 오전에 출장 갔다 와서 좀 시간이 남았으면 그건 쉬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던지 뭐 이렇게 딴 이야기예요. 다시 my manager let 제 관리자가 허락을 해줬어요. me have the rest of the day off. 제가 남은 하루를 쉴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습니다. 괜찮죠? 3번. Joanne says, Joanne이 이야기하기를, she saw, 지각동사다.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때 보호 자리에 뭐 썼어요? to가 없는 부정사도 잘 썼어요. 내가 do things, 일을 하는 걸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떤 일이에요? 자, 관계대명사로 시작했으니까 뒤까지 묻고 꾸며볼게요. That I never did. 내가 결코 한 적이 없는 일을. 이게 진짜 완전 사람 미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는 걸 봤다고 얘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뒤에만 다시 해드릴게요. She saw me do things. 그녀는 내가 일을 하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에요? That I never did. 내가 실제로는 결코 한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4번이요. All Jeff could do was, 요거 어떻게 해석했더라? All 뒤에 주어 동사가 쏙 꾸며주는 거라 그랬죠. Jeff가 할수 있었던 모든 것은요, was 였습니다. 그리고 요 보어 자리에, 요 자리에 뭘 쓴다 그랬어요? to가 없는 부정사를 쓴다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에이. All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 to가 없는 부정사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프가 할수 있었던 모든 일은요, was take the little kids,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어디로부터? out of the house, 그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안돼 해석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자리에다가 그냥 to가 없는 부정사 원형만 넣으시면 돼요. All you need to do is 네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빈칸이야. 이렇게. 자, 네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잠만 자는 거야.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All you need to do is sleep. 네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All you need to do is study hard. 네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점심을 먹는 거야. All you have to do is have lunch. 그냥 여기 뒤에만 바꿔서 계속 쓰면 돼요. 생각보다 어려운 구문 아니거든요.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떨 때에 to가 없는 부정사를 쓰는가 여기에 대해 공부해 봤거든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앞에 막 고양이 키우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 고양이는 키워본 적 없고, 금붕어는 몇 마리 키웠었거든요. 저는 이게 금붕어가 참 좋더라고요.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애가 뭔가 많이 이렇게 나한테 바라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금붕어를 막 키웠는데, 이게 엄청 커져가지고 얘가 나중에는 어항 밖으로 탈출해서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딱 왔더니 얘가 이렇게 밖에 사망해 있는 거 보고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살아있는 거잘못 키우겠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이 얘기 왜 하죠?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투부정사구 갈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의문사로 시작되는 요긴 I를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얍!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What we should eat.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 At restaurants. 레스토랑에서 뭘 먹어야 될까? 하는 것. 이,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is입니다. 뭐예요? A popular topic.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먹을까 그거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너무 기네. 좀 짧게 줄여볼게요. 어떻게? 의문사로 시작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의문사는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를 뭘로? 투부정사구로 그냥 줄이면 돼요. 어떻게? 그냥 다 지우고 투만 붙이면 된다? 엄청 편하죠? 그래서 what to eat at restaurants. 레스토랑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의문사로 시작되는 투부정사구가 명사구의 역할을 한대요. 뭐라고? 아, 의문사로 시작되는 투부정사구가 명사구의 역할을 한다고. 명사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주목보 역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뭘로 쓰였나? I don't know. 저는 모르겠어요.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기서 뭘로 쓰였어요? 몰라? 뭘 몰라요? 아, 쌤, 여기가 목적어로 쓰인 거네요. 그렇지.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The big question is. 자, 그 중요한 질문은요. 뭐예요? When to take a break? 언제 휴식을 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입니다. 뭐라는 건지. 그래서 여기 의문사로 시작하는 투부정사구가 뭘로 쓰였어요? 아, 보어로 쓰였어요. 자,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투부정사구는 주목보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의문사에 어떤 거 있어요? 그렇지. 뭐 what도 있고, which도 있고, who도 있고, where, how, when, why. 근데 why로 시작되는 투부정사구는 없다는 사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하나씩 연습을 해봅시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주어면 s, 목적어면 o, 보어면 c로 표시해 보랍니다. 자, 갑시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서요? 뭐를 위해서요? For your lifetime career. Lifetime career라고 하면 평생 동안 하는 일, 직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의 직업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오, 쌤, 뒤에 동사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럼 앞에 파랗게 밑줄 친 부분은 다 뭐예요? 얘 지금 주어 역할 한 거예요. 의문사로 시작되는 투부정사구가 주어 역할 한 거예요. 아까 명사 역할 한다면서요. 잘 썼네. 자, 이것이요. is a difficult decision. 어려운 결정입니다. 됐어요? 자, 2번 해봅시다. The advisors. advisor라고 하면 뭐냐면 조언을 해주는 사람, 조언자예요. tell. 이 tell이란 동사는 재밌잖아요. 얘 뭐라고 해석했더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어브리에게 what to say,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준대요. 근데 어디에서? In each situation, 각각의 상황에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럴 땐 요렇게 말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다 조언을 해 준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쌤, 에게, 이거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을, 얘는 직접 목적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투부정사구가 여기에서는 직접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와, 완전 잘했다. 됐어요? 자, 3번. The next thing. 자, 다음번 것은요. 이래놓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면 돼요. Figure out은 무슨 뜻일까요? 알아내다. 제발 단어 공부 좀 하세요. 알아내다. 자, 우리가 알아내야 할 다음 것은요. 입니다. 뭐라는 건지. 뒤에 뭐가 필요해요? 보충해주는 말, 보어.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사로 시작한 투부정사구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보어의 역할을 했어요. Where to eat tonight? 오늘 밤에 어디에서 먹을까 하는 거예요. 뭐 앞에 이제 숙소도 정하고 다 정했나 보죠? 그래서 the next thing we should figure out. 다음에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정해야 될 것은 is where to eat tonight. 오늘 밤에 어디에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해봅시다. It is difficult. 어렵대요. 뭐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어머, 자리만 차지했네? 무슨 주어? 형식상의 주어, 가짜 주어. 그러면 진짜 주어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For graduates. 자, 이게 졸업생이란 뜻이거든요. 졸업생들이 to decide, 결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뭘? 여기가 decid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What company to work for?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그거를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투부정수하구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아예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쌤,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투부정사군데 얘는 사이에 뭐가 이렇게 명사가 껴들어갔으니까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뭐인 경우에, what이나 which 같은 경우에. 해석은 그냥 똑같아요. 무슨 명사를 투부정사할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지.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for graduate, 이 for 플러스 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렇지. 누가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For graduates, 졸업생들이 to decide, 결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뭘 결정하는데요? What company to work for?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까? 요거를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B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줄 거냐면 얘들아 봐라. 원래 이렇게 길었는데 너네가 싫어하는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짧게 줄이는 거야. 요걸 이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트레버가요. Had a hard time. 딱딱한 시간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have a hard time ing를 쓰면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입니다. 참 어려움을 겪었대요. 뭐 하는데? deciding,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대요. when he should sell his house, 언제 집을 팔아야 될지 그거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대요. 아우 너무 길다. 말하기 귀찮네. 짧게 줄여볼까? 어떻게 줄일까요? 일단 의문사는 남기고요. 그 다음에 다 지우고 동사구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투부정사로. 완전 쉽네. 그래서 Trevor had a hard time deciding when to sell his hous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생은 타이밍인데 언제 집을 팔 건가?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자, 2번 갑니다. Each will choose. 각각이 결정할 거예요. 뭘? What they should make. 뭘 만들지를 결정할 거예요. 뭘 만들지를 choose니까 선택할 거예요. 뭘로요? with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가볼게요. ingredient. 요 단어 모르면 잠시 30초간 반성하기. ingredient 무슨 뜻이에요? 재료예요, 재료. 그 재료들로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each will choose. 각각이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너무 길다. 줄여보세요. 어떻게 줄일까? 의문사는 남기고요. 그렇지. 뒤에 동사구를 그냥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요거예요. each will choose what to make with the ingredients. 훨씬 짧아졌죠. 자, 3번. This map tells. 아우, 또 나왔다. tell은 정말 매번 나오잖아요. 얘 뭐라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도가요. 여러분에게 where you can visit, 어디를 방문할 수 있는지를 말해줄 거예요. 어디에서요? 전치사 명사 묶을게요. In the old town, 그 옛 마을에서. 자, 그럼 뭐 어쨌거나 줄여볼게요. 오, 쌤, 의문사는 남기고요. 그렇지. 그 뒤에 있는 건 홀랑 줄여가지고 투부정사구로 바꿀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this map tells you where to visit in the old town. 4번은 조금 어려운가? 4번 한번 해볼까요? Which you should buy. 여러분이 뭘 사야 될지, 당신이 무엇을 사야 될지 하는 것은 is a tough decision. 굉장히 힘든 결정이에요. 아니, 뭐가 힘들어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 왜 힘든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as는 뭐라고 해석할까? 그치, 이유예요, 이유. Both are good deals. 두 개가 다 good deals. good deal은 원래 좋은 거래잖아요. 그럼 어떤 거래가 좋은 거래예요? 아이, 돈 조금 주고 좋은 거 사면 좋은 거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물건 다 값도 괜찮고 해서 뭘 사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힘든 결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줄여볼까? 이게 너무 긴데? 쌤, 의문사 남기고요. 그 뒤에 있는 거 그냥 홀랑 투부정사로 줄이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which to bu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사야 할지 하는 것이 is a tough decision.

굉장히 힘든 결정이에요. As 왜냐하면 둘 다가 are good deals. 너무나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완전 지적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쌤, what이랑 which랑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what to buy, 뭘 사야 될지 이거는 이제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야, 너뭐 살래? 이렇게. 근데 Which to buy라고 하면 선택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너 요것 중에 골라봐. 요거 살래, 요거 살래, 요거 살래. 이럴 때 which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우리 이제 투부정사 이용해서 확 줄이는 거 연습했습니다. 자, 이제 C. 이번에는 영작도 해보랍니다. I can never decide. 어우, 저 결정을 못 하겠어요. TV에서 무엇을 볼지를. 자, 요거 어떻게 할까? 무엇이니까 의문사 자리에 뭐 쓸래요? What. 그 다음에 보다가 watch인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로 줄이고 있는 거니까 what to watch on TV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완전 쉽다. 그럼 여기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구가 뭘로 쓰였어요? 결정하는데 뭘 결정하니? 뭘 볼지를. 그래서 목적어로 쓰이는 거 구경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어디에서 운동할지 하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그럼 이것도 한번 영작해 보세요. 어디에서이니까 의문사는 일단 못 쓸래요? 어디? Where?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뭐예요? Exercise. 그거 투부정사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Where to exercise is important. 어디에서 운동할지가 중요합니다. To consider when moving. 이때 move는 뭘까? 이사하다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에 고려하기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okay. Where to exercise is important. 어디에서 운동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이 중요해요. To consider when moving. 이사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3번. The two concerts both sound great. 두 개의 콘서트가 다 굉장히 좋게 들려요. And 그래서 빈스는요, can't decide. 뭐 결정을 못 하겠대요. 어디에 갈까? 둘 중에 어디에 갈까? 결정을 못 하겠대요. 자, 우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선택지일 땐뭐 쓴다 그랬지? Which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쌤, 가는 거니까 투부정사로 to go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요 위치가 콘서트를 가리키는 거니까 콘서트란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To go the concert 이렇게 써요? 아니지. To go to the concert 이렇게 쓰죠. 아, 쌤, 어디 어디에 가다라고 할 때는 뒤에 to까지 있어야 되는군요. 그치. 그래서 which to go to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렵다. 그쵸? 자, 4번 한번 해봅시다. 스마트폰의 앱은요, can inform,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알려주다란 단어도 마찬가지. tell처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알려주다 이겁니다. 여행객들에게 언제 출발할지를 알려줄 수 있대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언제 출발한다? 언제니까 의문사 못 쓸까? 아, when. 그 다음에 출발하다를 투부정사 형태로 쓰면 되는데 출발하다가 뭐 있어요? D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depart. 그래서 when to depart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뒤에 남은 애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묶어버립시다. 다시, 자, 스마트폰의 앱이요, can inform, 알려줄 수 있습니다. Travelers, 여행객들에게 when to depart for the airport. 언제 공항으로 출발해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연습했어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투부정사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주목 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연습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연습 문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한번 마음껏 개념을 펼쳐보는 공간입니다. 문제만 풀지 말고 배웠던 거 하나씩 생각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맞으면 T, 틀리면 F 하고 표시를 해보랍니다. 자, 1번 가봅시다. It was really stupid. 정말로 어리석었어요. 뭐가? 몰라요, 아직. 그럼 얘는 뭐예요? 에, 해석이 안 됐네. 무슨 주어? 형식상의 주어, 가짜 주어 그랬어요. 자, 뭐가 이렇게 어리석냐면 to speed. speed가 속도, 명사로 쓰인 맞아요. 동사로 쓰인 뭘까요? 과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도를 내서 과속을 하다니 참 어리석죠. past가 쌤 과거, 아니 물론 과거란 뜻도 있는데요. 뭐뭐를 지나서라고 하는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아이고, 뭐 하나가 이렇게 뜻이 많아요. 그렇죠? 자,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가서 묶어야 되겠죠. Past that police officer. 그 경찰관을 지나쳐서 과속을 하다니 참 어리석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과속했어요? 누가? 마르티니. 오, 쌤, 누가 투부정사 했는지니까 요 앞에 있는 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렇지. 어, 근데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for 명사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얘는 왜 이래요? 얘는 왜 이래요? 앞에 무슨 형용사 때문에? stupid라는 형용사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다 그럴 때. 이 말을 제가 분필한테 너는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누구한테만 써요?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면 for가 아니고 뭘로 나타내준다 의미상의 주어를 of로 나타내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예전에 뉴스에 그런 거 나왔었는데 도둑이 이렇게 좀도둑이 딱 그 집에 뭘 훔치러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경찰관네 집이어가지고 바로 그냥 잡혀서 이렇게 끌려갔다는 이야기 듣고 아니 하고 많은 집 중에 어떻게 뭐 이런 이랬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떡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딱 지나쳐서 과속을 했으니까 바로 잡혔겠죠. 다시 한번 갑니다. It was really stupid. 참 어리석었어요. Of Martin. Martin이 to speed past that police officer. 그 경찰관을 지나서 과속을 한 것이요. 자, 2번 가봅시다. My dad doesn't know. 우리 아버지는 몰라요. 뭘 몰라요? Why to buy the smartphone? 왜 스마트폰을 사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아,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 이러신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하게 들릴까? 어, 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어떤 의문사랑은 투부정사가 같이 안 논다 그랬어요? Why? 아, 그러면 why절은 이렇게 훅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일 수가 없으면 어떻게, 뭘 어떻게 풀어서 쓰면 되죠? Why 뒤에 풀어서 쓰려면 주어 있어야 되겠다. My dad니까 주어 he. 그 다음에 to buy를 어떻게? 그냥 buy, 동사로 쓰는데 보통 여기 should라는 조동사를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Why he should buy the smartphone. 왜 자신이 스마트폰을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십니다. 아유,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 하신다고요? 자, 3번 갑시다. This new option. 자, 이런 새로운 선택 사항이요. Let, 어, 우리 이거 했다. 무슨 동사라 그랬습니까? 사역 동사라고 했고요. 자, 얘는 뒤에 목적어 보어 자리에 뭐 쓴다 그랬어요? 아, to가 없는 부정사 쓴다 그랬어요? to가 없는 부정사 잘 썼네요. Let users, 사용자들이 add a customized description. Customized란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치. Customized라고 하면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걸 이야기해요.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그런 description, 묘사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줘요. 어디다가? To their profile. 그들의 프로파일이니까 이게 뭐 개인 소개 정도가 되겠다. 그죠? 인물 소개에다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자, 이 새로운 선택 기능이요. Let, 허용을 해줘요. 뭐 하도록? 목적어가 보호하도록이요. 사용자들이
인물 설명에요. 어떤 개별화된 그런 묘사를 추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No one would be enough senseless. Senseless가 뭐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분별이 없지는 않아요. 뭐 할 정도로? To wear shorts. Shorts니까 반바지거든요. 반바지를 입을 정도로. 언제? In this weather. 이 날씨에 반바지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분별이 없지는 않아요. 이거고요.

뒤에서 꾸며준다고 한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얘를 원래 위치로 쇽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괜찮아요. 무분별한 사람은 없어요. 뭐할 정도로 enough to wear shorts in this weather. 이 날씨에 반바지를 입을 정도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삐번까지는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모 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보랍니다. Our service is not good enough. 와, 우리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오, 얘 봐요. 엄청 잘했잖아요. enough가 그것을 뒤에서 꾸며줬잖아요. 근데 뭐할 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요? 고객을 붙들어 둘 만큼, 고객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이거 많이 연습했죠?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 에이, 다 바로 나오네. 자, 2번입니다. Jane was thankful. Jane이 감사했어요. 뭐에 감사를 했냐면, affected by the disaster. disaster가 재난이잖아요. 그 재난, 그 재앙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잠깐만.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affect. 그럼 영향을 받는 건 뭐예요? 수동이네. be affected. 쌤. 투부정사도 수동형이 있습니까? 아, 당연하지. 얜 동사에서 태어난 애니까. 그러면 to be affected 하면 돼요. 근데 영향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죠. 재난의 영향을 안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아니다, 부정은 없다 붙일까? 그냥 앞에다 띡 얹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Jane was thankful not to be affected by the disaster. 제인은요, 그 재난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3번이요. All you need to do. 와, 이거 우리 연습 열심히 했었는데 기억나요? All 뒤에 주어 동사가 얘를 쏙 꾸며주는 거라 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 오, 근데 아니야. 요번엔 약간 고난도예요. 또 뭐가 붙었어요? To sign up for the class. Sign up for 이것도 했는데. 그치, 등록하다 그랬죠? 그 수업에 등록하, 투부정사. 이렇게 남아돌 때 많은 경우에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아, 위에서. 자, 그 수업에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뭐냐면, is, 어떻게 하면 된대요? go online. 그냥 온라인으로 접속만 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찾아봅시다. 쌤, all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예요. 그냥 to 없는 부정사 쓰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4번. Zack couldn't figure out. Zack이요. 알아내지를 못했대요. 뭐를? Which site? 어떤 사이트에 log on to니까 접속을 해야 될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고요. 자, 일단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to 부정사 구. 제목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찾으면 되는데 의문사로 시작하는 to 부정사 구. 근데 얘는 중간에 뭐가 지금 명사가 하나 꼈죠? 그 똑같아요.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떤 사이트에 그 접속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투부정사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요. 남은 문제들도 제가 하듯이 여러분도 한번 개념을 다시 생각하면서 풀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오늘은 마음 한구석의 따뜻함 간직하기 되겠습니다. 저희 뭔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차갑고 치열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작더라도 어떤 여유,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 선뜻 손 내밀어 줄수 있는 그 작은 여유를 간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갑더라도요, 나의 그 따뜻함의 마음의 씨앗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나의 마음 한 구석에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씨앗을 같이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틀리기 쉬운 유형편의 마지막 챕터죠. 12으로 오셔서 1번에서 6번도 문항수가 많이 많이 기다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질문들 많이 있어요. 다 풀어 오셨죠?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교재 138쪽이고요. 벌써부터 슬라이드가 막꽉차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문의 길이치고는 그래도 좀 쭉쭉 읽히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어휘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니까 논리의 탄탄함도 느껴보시고 보겠습니다. Problems,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recensor 최근성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질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최근성 오류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일만 기억하는 현상이에요. 그치? 자, 최근성 오류와 같은 문제들은 발생을 하는데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human memory 인간의 기억이 fallible 어떠하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완벽하지 않다고 아하 인간의 기억이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근성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문제의 내용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it is challenging, 어려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문제의 내용이 더 구체화가 되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형식상의 주어, 진짜 내용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누가? Raters, 평가자들이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All of what happened, 일어난 모든 일들. 뭐 하는 동안에? Appraisal period니까 평가 기간이거든. 즉, 평가자들이 평가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인간의 기억은 실수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 즉, 비교적 최근의 일만 잘 기억하기 때문에 평가자들이 평가 기간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억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 문제의 내용이 구체화가 됩니다. 좋습니다. 평가자들이 평가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구나. 문제의 내용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겠죠. 그치? 좋습니다. 어떤 문제? 평가자들이 이 평가 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 이거를 다 기억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one method, 한 가지 방법입니다. of dealing with this, 이 문제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 해결책이 등장하는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흐름이에요. 문제 등장하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이 또 등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봅시다. Keep performance logs. Performance는 이제 평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성과죠. 그 성과에 대해서 log 일지를 갖다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방법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과 일지 작성하기가 되는 것이라고. 좋습니다. 해결책은요? 성과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수 있는지 이 방법의 장점 같은 것들을 좀 말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볼게요. 뭐 하면서 평가자들의 기록을 합니다. 높고 낮은 성과죠. 즉, 잘한 거, 잘하지 못한 거, 그러한 사례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there will be more documentation. documentation 문서화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중요한 성과 사건들이 더잘 문서화가 될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에요. 그치? 그리고 실제 평가라고 하는 것도 will be a better reflection. 더잘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더잘 반영하게 되냐면은 평가 기간 동안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을 갖다가 더잘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요. 어떠합니까? 지금 기록을 합니다. 성과 사례를 갖다가 평가자들이 기록을 하니까 중요한 사건들을 더잘 문서로 남길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실제 평가라고 하는 것도 이 중요한 사건들을 갖다가 당연히 더잘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치?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이 해결책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1번 어휘도 자연스럽게 잘 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뒷내용을 보시면, of course, 물론이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할 것 같은가 보죠? 이 해결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랄까? 빈틈이랄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the success of this method, 이러한 방법의 성공은 will depend on,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어요? The reader's persistence, 끈기입니다. 평가자의 끈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하는? 그 성과 정보를 갖다가 기록하는 데 있어서 평가자의 끈기가 또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것은요, maybe hard to do. 실행하기가 어려울 거랍니다. 뭐 때문에 얘가 근거되겠다? 뭐 때문입니까? The time pressures that managers face. Managers, 관리자. 평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관리자가 직면하는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글쎄 끈기 있게 그거를 계속 기록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어때요? 시간 압박 때문에 실행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뭐 하는 거? 끈기 있게 성과 일지를 작성하는 거. 그치?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 평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끈기 있게 하는 게 어려울 것이구나. 이번 어휘도 괜찮습니다. 장점이 있기는 있지만, 평가자의 끈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한계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 interestingly라고 해서 흥미롭게도 이 표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뭔가 딱 들었을 때, 아, 진짜? 아, 그렇다고?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하거든요. 자, 흥미롭게도 일지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표현. That's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이죠. 반드시 뭐뭐 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 얘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흥미롭게도 일지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가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이지요? Liking은 호감도예요. 호감도가 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반드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반드시 증가시키는 건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거잖아. 호감도가 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흥미롭니? 아니? 우리는 평가자가 이 성과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문서화를 시켜서 평가를 더잘할수 있을 거야. 뭔가 반영을 더잘 해가지고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거야라고 했잖아. 그러면 앞서 나온 장점에 따르면 호감도가 이 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흥미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1차 어색함이 발생한다고요. 그치? 여기에서 물음표를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감소한다고? 뭔가 이상한데? 이 사실이 우리한테 흥미로우려면 지금 문서화를 더 잘해서 사건들을 갖다가 잘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글쎄 호감도가 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어.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만은 아니야.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고요. 그치?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In fact, 실제로. 자, 뭐할 때? 평가자들이 성과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자, 그럴 때, there tends to be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stronger relationship, 강력한 관계.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liking and ratings, 이 호감도와 평가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호감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얘가 증가시킬 수도 있다. 흐름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간다면은 not necessarily가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increase가 아니라 reduce가 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치? 굉장히 까다롭죠? 얘도 잡으셔야 되고요. 부분 부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뒤에서 근거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와 확인까지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끈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호감도가 성과 평가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요, 그치? 이게 맞는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호감도와 평가 사이에 강력한

구체적인 근거가 등장할 거예요. It could be that. 뭐일 수도 있냐면은 글쎄 그들이 일지를 작성할 때 평가자들은요 뭐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노트는 주목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건들의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즉 내가 좋아하는 직원이야? 그럼 긍정적인 사건을 주목해야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직원이야? 그러면 negative events, 부정적인 사건을 주목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호감도가 성과 평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치?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예측한 표현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increase가 아니라 이 자리에 reduce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일지 작성은 호감도가 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요. 괜찮으시죠? 꼬고 꼬아 있었어. 그치? 우리가 이거를 잘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좋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결론 내려줬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동시에 한편이라고 하며 내용을 추가하면서 전환도 해준다라고 했어요. 연구자들은 또한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일지 작성이라고 하는 건 개선시켜요. 평가자의 반응을요. 즉, 성과 평가 체계 자체에 대해서 이 평가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졌더라. 일지 작성이라고 하는 것 덕분에. 즉, 일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어때? 뒤에 나온 것처럼 기억력도 향상을 시킬 수 있고요. 평가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들의 반응 자체는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지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 평가 체계에 대한 평가자의 반응은 개선을 시켰더라. 이것은 아마 뭐 때문인가 봤더니 일지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개선하고 평가를 더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괜찮죠? 5번의 기억 더 잘 할 수 있어. 왜? 계속해서 기록을 하니까 5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호감도가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한편 평가자들 자체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고요. 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보통 아니었네요. 포인트 정리 한번 가봅시다. 지금 어떤 표현을 굉장히 잘 잡았어야 됐다고요? 먼저 interestingly라고 해서 흥미롭게도 우리가 딱 봤을 때 흥미로운 사실이어야만 한다. 주목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부분 부정까지 이 두 표현 잘 잡았어야지만 답을 잘 골랐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흥미롭게도 일지를 작성한다고 해서 호감도가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자들이 일지를 작성할 때 좋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건들을, 싫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주목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reduce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A 직원이 있고 B 직원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직원이고 싫어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이 두 직원이 최근에 보고서를 한번 늦게 제출한 적이 있어. 그때 이 평가자가 기록을 어떻게 하는가? A 직원에 대해서는 야, 요즘 A 직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B 직원에 대해서는 이 B 직원은 보고서를 지각 제출할 정도로 책임감도 없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킴 이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나의 호감도가 팍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치? 그 정도의 예시로 이해를 도와가시고요. 넘어갑니다. 문장 4비비예요. 자, 얘 또한 주어진 문장이 상당히 긴데 여기에서는 명확한 단서가 하나 보입니다. 뭐가 보이지요? 예시라고 해서 뒤집고 있네. 뒤집기의 표현 주목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trying to maintain, 유지하는 겁니다. Separate identities,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deliberately infrequent transition, 지금 단어가 장난이 아니네. 의도적으로 infrequent, 드문이란 뜻이잖아요. 의도적으로 드물게 전환을 해서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가를 봤더니 compartmentalization 구획화 전략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라고 하네요. 자, 구획화는 말 그대로 구획을 나누는 거죠. 우리 compartment라고 해서 이 자체가 칸막이가 있는 객실, 칸을 가리킵니다. 칸을 나누는 거예요. 구획을 나누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구획화 전략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드문 전환을 함으로써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져. 뭐합니까? Makes it challenging. 어렵게 만듭니다. 뭐하는 거를 얘는 형식상의 목적어고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니까 뭐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까? Establish synergies. 시너지를 형성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로 뒤집히는 건 알겠으나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치? 구획화 전략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드물게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너지 형성을 어렵게 합니다. 아이고 많다. 그치? 정리 간단히만 하고 갈게요. 예수로 뒤집으면서 자 구획화 전략을 사용해서 드문 전환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를 합니다. 네, 이거는 뭐를 어렵게 만든다고요? 시너지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고요. 내용에도 주목하면서 단절을 느끼러 가는 겁니다. 그쵸?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e most effective strategies.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랍니다. 뭐를 위한? 구획화를 위한. 자, 근데 무엇을 구획화를 하는가 봤더니 괄호를 여기에서 닫아줄게요. Micro electrics. Micro는 작은, 미시적인 전체가 아닌 부분에 관한이라 뜻이잖아요. 이 미시적인 정체성들이, 부분부분적인 정체성들을 갖다가 구획화를 해야 돼. 근데 이것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이냐면 have strong boundaries. 어떤 경계? 강한 경계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할 거니? 미시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구획 나눌 거예요. 이때 강한 경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한 경계는요. help 도와줍니다. 네, 아까 앞에서도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했고요. 지금도 help라고 하는 동사 쓴 걸로 봐서는 지금 긍정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쓰일 겁니다. 그쵸? 이것은 도와준답니다. 기업가들이 뭐 하는 걸 도와줍니까? 지금 목적어, 목적격 보아가는 거지요. 그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근데 뭐로서의 정체성인가 봤더니 entrepreneurs, 기업가들. 그치? 그러니까 이 기업가로서의 정체성과 그 다음 이 일과 관련이 없는 정체성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시키는 거를 도와줄 거예요. distinct, 구별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유지시키는 거를 도와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미시적인 정체성들의 구획을 나눕니다. 이렇게. 구획을 나눌 거예요. 한 정체성은 요 구획에 두고 나머지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는 건데 이때 이 구획 간의 경계가 강하다면 이건 지금 뭐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이 정체성들을 갖다가 구별되는 것으로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죠. 그치? 정체성을 구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인 전략이구나. 우리 지금 플러스 표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이어서 또 가볼게요. 자, 드디어 1번 동그라미 등장하면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앞 내용 이어봤습니다. Interruptions, 방해작용입니다. 한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의 방해작용도 are minimal, 최소화가 됩니다. 방해작용도 최소화가 된대. 그럼 이 또한 플러스죠. 좋은 것이지요. 그치? 방해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플러스의 표현 하나 잡아주셨어요. 자, 이번 뒷문장 갈게요. This rare transitions, 이러한 드문 전환이네요. 이것을 정체성 간에 드물게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부르나 봐. 주어진 문장에 나왔던 표현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간에 이러한 드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enable, 가능하게 한답니다. 뭐 하는 거?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고 있어요. 개인으로 하여금 뭐합니까? balance, 균형을 맞추 입니다. 그나 그녀의 구별성 욕구, 소속 욕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나는 뭔가 구별되고 싶어. 근데 어디에? 소속도 되고 싶어. 그 욕구의 균형을 맞추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구나. 또다시 플러스. 그치? 좋습니다. 뭐도 가능하게 해준다고요? 구별과 소속 욕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계속 플러스가 쫙쫙쫙 나열된 거 느껴지셨지요? 선생님이 왜 굳이 플러스의 나열이다라고 체크를 해봤을까? 우리 주어진 문장 예스로 뒤집히면서 이것이 시너지 형성은 어렵게 한다라는 마이너스였거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것이 바로 이 주어진 문장 기준이었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넘어가서 또 볼게요. 자, for instance, 예시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moving,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가족 정체성에서 a founder identity, 창업가의 정체성으로 이동을 해요. 언제? At the beginning of a day, 하루의 시작 즈음에. 하루를 시작할 때 가족 정체성에서 창업가 정체성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fulfills, 충족시킵니다. A founder's need for distinctiveness, 구별성을 위한 창업가의 욕구를 충족을 시킵니다. 지금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니까 이것 또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치? 즉, 창업가로서의 구별성 욕구는 나는 창업가로서 구별되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 욕구도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번에 전환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창업가 정체성에서 that of an athlete,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언제? 하루가 끝날 즈음에. 그러니까 퇴근하고 이제 뭐 축구하러 가는 겁니다.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한 전환을 마찬가지 충족시킵니다.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을 시킵니다. 이때는 창업가로서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 이때는 운동선수로서 그 팀에 소속된 사람, 욕구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구나. 무엇이 정체성 간의 드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플러스거든요. 우리 지금 마이너스로 그 뒤집히는 구간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3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어서 4번 한번 가볼게요. That is, 다시 말해 부연하는 거죠. 앞 내용 받아요. 앞 내용과 비슷한 흐름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two identities, 그 두 정체성은요 need to integrate, 뭐 할 필요가 있다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통합될 필요가 있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synergy, 시너지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 통합될 필요가 있어요. 잠깐, 지금 뭐 해야 된대? 정체성을 통합해야 된대. 무엇을 위해서? 시너지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을 별개로 계속 구분을 해버리면 시너지 형성이 어려워. 그러니까 시너지를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두 정체성 통합해야 돼. 어디로 넘어간 거니? 주어진 문장의 흐름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따라서 주어진 문장 4번 자리에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제 예스로 뒤집어요. 뒤집으면서 구획화 전략을 사용해서 드문 전환을 통해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너지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시너지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연으로 받아주면서 이 정체성들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너지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현하는 거죠. 잠재적인 시너지를 실현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봤더니 뭐 하는 정도에 달려있습니까? 지금 이 정체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하고 coordinate를 조정되는 정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체성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시너지를 형성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 두 정체성을 갖다가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전개로 넘어오셨습니다. 괜찮죠? 이제 마지막 문장 잡아주러 갈게요. 자, therefore, 따라서 정리하러 갑니다. 자, 기억갑니다. 뭐합니까? 활용을 합니다. 구획화를 갖다가 활용을 하지요. 여러 미시적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획화를 활용하는 기업가들은 증가시킬 수 있을 거예요. 심리적인 안녕을요. well-being, 행복하고 건강한 거 아닙니까? 심리적인 안녕을 어떤 경우에 강한 경계의 경우에, 즉 정체성 간에 강한 경계, 구획화를 강하게 해서 별개의 정체성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소시킨답니다. 심리적 안녕을요. 뭐 하는 경우에? 약한 경계가 있는 경우에, 약한 경계가 있어서 정체성들끼리 통합이 되다 보면은 시너지는 형성될 수 있으나 심리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무리 문장을 더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스윈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비 잘 잡아줬어요. 그치? 앞에서는 계속 긍정적 표현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긍정적 표현이 쭉 나열이 되다가 주어진 문장에서 예수로 뒤집히면서 시너지 형성에는 어려울 수 있다더라. 마이너스의 흐름으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찾은 문장 번호 기준 that is로 부연 설명 덧붙이는 그 흐름도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드문 전환이 개인의 심리적 균형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면서 드문 전환이 시너지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한계를 지적을 하고요. 시너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체성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는 업무 전화도 받지 않고 회사 메일도 확인하지 않아요. 운동할 때에도 회사나 직원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강한 경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운동을 하면서 기를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로서 기른 공감 능력을 갖다가 회사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게 돼. 시너지를 형성하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랑 있는데도 업무 전화를 받는다. 운동하면서도 일 생각을 한다. 그럼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지? 그 얘기를 더해 주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자체는 조금 긴 편이지만요. 지문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볼게요. Compare to 비교할 때 뭐랑 비교할 거냐면 The brains of younger adults, 젊은 성인들의 뇌와 비교를 할 겁니다. 자, 비교할 때 those of older adults, 여기에서의 those는 the brains, 뇌를 가리키는 거겠죠. 나이든 성인들의 뇌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A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retain,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identify, 발견하는 거죠. 상황 속에서 비한 측면들을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어서 뭐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지혜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축적된 정신적 틀로부터요. 동그라미 치기 하고 정리하러 갈게요. 나이든 성인들의 뇌는 A한 생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냐면 상황 속에서 비한 측면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지혜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깔끔하죠? 내용 구조 어렵지 않습니다. 갈게요. 나이든 성인들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A한 생각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게 한다. 자, 무엇을 상황 속에서 비한 측면들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혜를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자, 좋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측면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구에 주목하면서 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문을 읽어 내려가야 되겠네요. 가봅시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나이든 성인들은요 흔히 알아차립니다. Their increased memory difficulties, 글쎄 기억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제 기억하는 거 어렵구나, 힘들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그래갖다가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there also benefits, 이점도 있습니다. 뭐 하는 방식? 나이든 성인들의 뇌가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이점도 있습니다. 로 넘어오셨어요. 그치? 그럼 이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겠네요. 자, 뭐이지만 젊은 성인들의 뇌는요, maybe drafting, draft라고 해서 기초를 만들다, 설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억 구조의 기초를 만드는데 with lots of details, 많은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기억 구조의 기초를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unimportant, 중요하지도 않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의 뇌이니까요. 이 나이든 사람들의 기억 구조는 더 뭐 하는 경향,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Just the essential elements, 단지 어떠한 요소만? Essential. Essential? 지금 A에 대한 단서죠? 어떤 요소들 필수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요소들만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지금 젊은 사람들의 뇌는 세부사항을 가지고 막 기억을 만들어요. 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의 뇌에는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억구조를 형성을 하는구나. 좋습니다. A자리에 뭐 들어간다고요? 본질적인. 세부사항이 아닌 본질적인 생각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구나로 넘어오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Remembering, 기억을 하는 거죠. Just the critical information, 또 나왔네? A에 대한 단서 또 나왔죠? 여기에선 단서가 지금 동의어

통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치? 의미가 같은데 생긴 건 다른 단어들이지. 어쨌든 이 중요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기억을 하는 것은요, can make it easier for older adults. 나이든 성인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를 쉽게 해주냐면 avoid, 피하는 겁니다. The common pitfall, 흔한 함정이죠. 어떤 함정? Missing the forest for the trees.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는 즉, 나무만 보고 큰 숲은 보지 못하는, 즉,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흔한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이든 성인들은요, 중요한 정보를 기억을 하다 보니까 숲을 볼수 있나 봅니다. 큰 그림을 볼수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뭐를 가능하게 해주냐면, grasp는 이해하고 잡는 거지요. 파악을 하는 겁니다. 상황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단서 추가할게요. 본질적이고 중요한 생각을 유지해서 큰 그림을 볼수 있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자, 이제 A에 대한 단서는 잘 잡아줬기 때문에 B에 대한 단서가 좀 등장하면 좋겠는데, 이어서 가봅시다. The way, 방식이죠. 나이든 성인들의 뇌가 기억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은요, 또한 쉽게 해줍니다. 그들이 뭐 하는 거? See, 보는 거지요. Commonalities, 공통점을 보는 거. 서로 다른 상황 간의 공통점을 보는 것을 쉬워지게 해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냐면은 How knowledge acquired in one context, 한 상황 속에서 얻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the situation at hand, 당면한, 지금 당장 내 손에 놓여져 있는 당면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쉬워지게 해준다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상황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공통점을 보는 겁니다. 공통점을 보고, 과거에서 이런 지식을 얻어냈으니 내가 이 상황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또 이해를 쉽게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그치? 좋습니다. 자, 상황 속에서 어떠한 측면? 공통적인 측면들을 갖다가 발견을 하는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B에 대한 단서까지도 잘 잡아주셨어요. 실제로. Some of the wisdom, 지혜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의 일부는요, maybe attributable to라고 해서 이것은 뭐뭐에 기인하는 이란 뜻인데, 뒤에 원이 나올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변화에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방식인데. 그 노화하는 뇌가 기억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나이든 성인들의 뇌는요, 본질, 중요한 거, 핵심을 파악하고 큰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조 변화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서 지혜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축적되는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요약문에 대한 답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Age를 뭐 들어가지요? 지금 본질적인, 중요한 들어갑니다. 1번,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반대말이지요. 2번, core, 핵심적인, 괜찮습니다. vital,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괜찮고요. specific, 구체적인, 탈락, unknown, 알려지지 않은, 탈락입니다. B 자리에는 공통적인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shared, 공유되는, 공통적인,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치? 이건 익숙하지 않은, 다른, 비슷한, 어려운, 이란 뜻 되겠습니다. 2번으로 확인해 주시고. 여기선 답을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일단 동의어 잡습니다. 어떤 동의어 나왔지요? 본질적인, essential. 다음, 매우 중요한, critical. 자, 요것이 우리 요약문에서는 코어라고 표현이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풀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지요. 우리 지문에서는 공통점이다라고 해서 commonalities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commonalities라고 표현이 되었던 것이 우리 요약문 속에서는 공통된 측면들, shared aspects라고 풀어서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commonalities라고 하는 지문 속 단서가 이렇게 풀어서 표현되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단서 잡는 연습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성인들에 대화 비교할 때 나이든 성인들의 것은 핵심적인 생각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이 상황 속에서 공통된 측면들을 발견하고 축적된 정신적 틀로부터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젊은 직원들은 그때 프로젝트에서 발표된 PPT의 형식, 폰트,
어떤 세부적인 수치 정보, 다음 회의 날짜가 언제였는지를 잘 기억을 하는데, 이때 나이 든 성인들, 직원들은 그 프로젝트의 본질, 핵심을

딱 파악하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게 핵심이네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딱 마주했을 때 과거의 프로젝트와의 공통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 프로젝트랑 다른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 나이 든 직원들은 아니야. 본질은 결국 예산 문제와 똑같아. 라고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치? 그 정도로 이해를 조금 더 도와가시고요. 자, 넘어서 어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가볼게요. 이런 effort to appear easygoing, 느긋한 겁니다. 성격이 좋고 무난한 것이거든요. 느긋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시도로 We may often avoid, 우리는 흔히 피한답니다. Speaking out,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out이니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죠. 삶에서. 즉,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한답니다. 느긋한, 성격이 좋고 무난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서요. 자, 뒤에 나오는 whether that be라고 하면서 or까지 체크합니다. a든 b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치? 이런 뜻을 가질 때는 비동사의 원형이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아니면 our working lives, 우리가 일하는 삶에서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한다고요. 좋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We will avoid a negotiation. 뭐를 피한다? Negotiation. 협상을 피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공개적으로 말해서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그거 피한다며.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가 협상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구나. 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협상을 피하는구나. 자, 우리가 협상을 왜 피합니까? It just doesn't feel natural.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뭔가 어색해요. 이거 갈등 상황 같아.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협상을 피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협상 피하기. 자, 우리가 협상을 피한다라는 경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표현 주목할까요? 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assume that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Negotiating, 협상을 하는 것은 will endanger,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의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계를 위태롭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협상을 피하겠지요. 그치? 2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피한다고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까 쌤이 어떤 표현에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즉,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뒤에 문장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나옵니까? 번 나옵니다. 그러나 라고 뒤집히면서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is assumption, 이러한 생각, 가정은 wrong, 잘못된 것입니다. 뒤집혔어요. 그치? 다시.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생각은 벗으로 뒤집으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거겠니? 결국에는 협상을 피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협상 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뒤집히는 흐름이겠지요. 그치? 가볼게요. 자, 그리고요. Avoiding negotiation, 협상을 피하는 것은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겠니? 협상 피하는 거 안 좋아가 나와야 되는데 everyone wins, 모두가 이긴다. 승리한다를 의미한답니다. 오케이? 얘가 답이구나. 모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는 거지요. loses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즉,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협상을 피하면은 결국 모두가 지는 것이야. 모두가 손해를 볼 거야. 라는 흐름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예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트너가 있어요. 한 상대방이 있습니다. 결코 자신 요구하는 거에 대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 근데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maybe taken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겨지다가 decide to leave, 떠나기로 결심을 할 거랍니다. 내 목소리, 요구사항을 한 번도 표현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치? 자, 그리고 the single parent, 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요구하지 않아요. 않을 것이라고요. 유연 근무를 갖다가 요구하지

않을 것인데, 자, 결국에는 뭐 하게 됩니까? 그만두게 됩니다. 이 좋은 일자리를 그만둡니다.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a dead end one이니까 가망이 없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근데 아이의 학교 일정에는 더 잘 맞는 그 직장을 위해서 지금 좋은 일자리를 그만둬.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즉 협상을 피하는 사람들. 근데 그 끝이 좋지 않죠. 그치? 오케이. 그러나 By careful negotiation, 신중한 협상을 통해서 such endings can be avoided, 그러한 나쁜 결말은 피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구나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때 the key is,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중한 협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identifying,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strive for,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공통 목적어 갑니다. Areas of mutual advantage, 상호 이득의 영역입니다. 나도 이득을 보고 상대방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발견해서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 할 겁니까? Allow라고 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죠. 4번 밑줄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득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상호 이익의 영역을 갖다가 발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요. 맞죠? 모두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는, 즉 모두가 이기는 그러한 결말을 위해서는 우리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4번 어휘 괜찮은 거 확인되셨습니다. If this happens,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관계는요, can emerge,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Intact, 온전한 채로, 즉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자, 협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즉 갈등 수반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There may be tough moments,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로 가는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협상을 통해서 by negotiating the problem side by side,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한 건 이 표현이죠. 나란히, 함께란 뜻이에요. 즉, 함께 문제를 협상함으로써 여러분은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그 관계를 해치기보다는 미래의 관계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이 협상, 신중한 협상을 통해서 관계가 온전한 채로, 손상되지 않은 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함께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한다면 미래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될 거다. 5번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스윈트 정리가 하면은 요 뒤집기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어떠한 문장이 먼저 나왔었냐면, 우리 중 대부분은, many of us assume that,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버스로 뒤집으면서 이러한 가정,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 뒤집힘, 그치? This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 wrong, 잘못된 것입니다. 이 뒤집히는 표현에 주목을 해서 어휘의 쓰임을 잡아내 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협상이 사랑하는 사람, 고용주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가정은 잘못된 것이며 협상을 피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진다, 손해를 본다를 의미한답니다. loses로 바꿔주는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아이를 키우는 그 한 부모가 지금 직장에다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그럼 모두가 손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재택근무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협상을 해서 오케이, 회사도 주 2회 재택근무를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모님은 좋아질 거고, 아이 키우는데도 좋고 직장도 그만두지 않아도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 직원이 매일매일 출근함으로써 드는 사무실 유지 비용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직을 하지 않으니까 인재를 유지하면서 직원의 만족도와 생산성도 높아져서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모두가 윈윈 하는 것이 협상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5번에서 6번 1지문 2문항으로 넘어오셨는데 이거 지문도 길고요. 일단 중요한 건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 제목 찾는 게 까다로워져요. 그치? 이 제목을, 이 내용, 많은 내용, 즉 읽어나가면서 나오는 그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추가 꽉꽉 눌러 담아서 잡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할 때마다 꽉 잡아두는

연습, 그 연습에 집중하면서 1지문 2문안으로 마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소비자들은요, orient themselves라고 해서 내 방향을 잡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retail stores는 소매점이니까 우리가 흔히 장 보러 가는 가게, 마트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소매점에서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무엇에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spatial references, 어떤 공간적 참조 요소입니다. 물체들 간의 예를 들어서 올리브 오일은 발사믹 식초 아래 오른쪽에 있어. 이게 뭐라고요? 어떤 공간적 참조 요소라고요. 그리고 무엇에 도움도 받냐면은 pictorial elements 그림 요소에 도움도 받습니다. 자, 이 올리브 오일은 빨간 기둥 반대편에 선반에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림, 이미지적인 요소에 도움도 받는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소매점에서 소비자가 방향을 잡는, 즉, 위치를 파악하는, 즉, 마트에 가서 소비자들이 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무엇에 도움을 받는다? 공간적 요소의 도움도 받고요. 어떤 그림적 요소의 도움도 받더라?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거라고요. 소재 잡고 가셔야죠. 그치? 좋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길 찾는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공간적인 요소나 그림 요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리브 오일이 발사믹 식초 아래 오른쪽에 있었지, 빨간 기둥 건너편 선반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studies. 연구는요, 또한 보여줍니다라고 해서 도움받는 요소가 추가될 것 같거든요. 또한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봤더니, 이제 소비자들이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뭐에 맞춰서, distinctive features in the store. 그 가게 매장 안에 있는 distinctive features. 특징적인 요소들. 특징적인 요소들에 맞춰서 위치를 파악을 하더라. 등장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그 메인 통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냉장 진열대라든지 전시대와 같은 큰 물체들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색칠된 표면이라든지 광고판 같은 것들,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매장 내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길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치?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까지 길 찾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물체들은요, 보통 위치해 있답니다. 어디에? Peripheral areas of the store. 그 매장의 주변 구역. 주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매장의 가장자리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입구, 계산대 근처에는 초콜릿 젤리 코너가 있고, 저기 빨간색이 칠해진 벽 앞에는 과일 코너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물체들은 보통 어디에 있다고요? 주변 지역, 매장의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등장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정보 잡는 거 기억하시지요? 아직 뭐 많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자, therefore, 따라서. 소비자들은요, better remember, 더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위치를 더잘 기억할 수 있는데, 어디에 위치한 물체들입니까? outside the store. 매장의 외부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매장의 주변 지역, 가장자리.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앞에서는 요 표현이지요, 그치? peripheral areas, 주변 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웃사이드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치? 소비자들은 지금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제품들의 위치를 더잘 기억하는 것이 맞겠지요? 비의 어휘 괜찮은 거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이어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갖다가 또 받아 이야기를 하냐면은 in the interior of the store라고 해서 매장의 interior, 내부예요, 내부.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예요, 내부. 이번에는 매장의 내부에 있는 제품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매장 외부에 있는 제품의 위치는 잘 기억을 했는데, 내부는 반면에 어떠할까? 내부는 less well remembered이니까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넘어오겠죠. 그치? 자, 이 매장 내부에 있는 제품의 위치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제공을 합니다. Viewer Landmark, 랜드마크라고 해서 이거는 뭔가 눈에 띄는 특징적인 것들입니다. 아까 나왔었던 뭐 진열대,

광고판, 빨간 기둥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랜드마크를 갖다가 덜 제공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것들은요, very different, 매우 다르답니다. And structure and layout, 그 구조와 배치에 있어서 매우 달라. 얘들아, 구조도 배치도 매우 다르면은 눈에 띄니까 위치를 파악하는 데 좋겠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위치를 기억하는 게 어려울 거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겠어? 그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구조나 배치가 매우 달라서가 아니라 매우 비슷해서, 매우 비슷해서, 그리고 랜드마크를 적게 제공해서 위치를 기억하는 게 힘든 거겠죠? 응? 어휘는 빠르게 잡아줬습니다. 기호 C번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소비자가 매장에서 위치를 파악함에 있어서 공간 그림 요소 아니면 특징적 요소, 즉 랜드마크 같은 것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용이 어느 정도 뒤집히면서 매장 내부에 있는 제품들, 그것들은 위치를 기억하기가 좀 어렵더라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거지요. 그치? 왜 그런 겁니까? 우리 매장에 가면요, 마트에 가면요, 이 중앙에 진열대가 쫙 놓여져 있으면서 뭔가 배치도 비슷하고요. 선반 구조 같은 것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샴푸가 어디 있었지? 세제가 어디 있었지? 휴지가 어디 있었지? 아, 어디였더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 다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뒤에 무슨 내용 이어봤습니까? To help. 도와준답니다. 이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길 찾는 것도 도와줄 거고요. 이스는 완화시키는 거죠. 직원들. 길 못 찾는 고객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직원들의 부담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소매업자들은 are setting up,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치?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터치스크린 설치라든지 전자정보 단말기 같은 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공간 그림 요소, 특징적 요소, 즉 랜드마크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비자들은 소매점 내에서의 위치, 어떤 물체의 위치를 기억하는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에 있는 제품의 위치를 기억하는 건 어렵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지금 뭐가 등장한 겁니까? 터치스크린, 전자정보 단말기와 같은 방법이 등장한 것이라고요. 지금 내용이 쭉쭉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뒷문장을 보셨더니요, some retailers, 몇몇 소매업자들은 have also,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방법 추가됩니다. 뭐도 개발해요? 앱, 어플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이 앱은 뭐를 해주냐면 안내를 해준답니다. 소비자들의 매장에서의 길 안내에 도움을 준다고요. 아, 앱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구나. 좋습니다. 소매업자에 따라서 그 앱은요,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dditional value,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 쿠폰, 제품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길 안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할인, 쿠폰, 제품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가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에 더해지는 거니까 Additional value, 추가적인 가치라는 표현은 괜찮으시죠? 거기에도 지금 뭐가 등장한 겁니까? 새로운 정보. 자, 길 안내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위치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뻗어나가요. 뻗어나가면서 이게 뭐에도 도움이 된다고?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치? 그 마트에 앱을 딱 켰을 때 내가 지금 사과 사러 가고 싶어. 사과를 검색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쭉 나오면서 위치 안내를 해주는 것에 더해서 사과의 할인 쿠폰이라든지 제품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도 앱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newer developments, 더 새로운 개발품은 포함합니다. 여기에 또 플러스가 되나 봅니다. 더 신제품이 있나 봅니다. 고객들한테 길 안내도 해주고 추가적인 가치도 제공하는 그러한 신제품이 또 있나 봅니다. 더 새로운 개발품에는 뭐가 또 있냐면은 이른바 비컨스라고 불리는 거, 비콘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추가 설명이요. 이건

하는 송신기 같고요. 이런 진열대 같은 데 부착이 되어서 소비자의 스마트폰이랑 통신까지 할수 있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With the help of 도움을 받아서, 이 작은 송신기의 도움을 받아서 소매업자들은 심지어 이것도 할수 있어. 심지어 이것도 할수 있어. 또 내용 추가되는 거죠. 새로운 정보. 자, 심지어 뭐도 할수 있냐면은 determine 알아내는 겁니다. 고객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도 할수 있고요. 그들한테 길 안내하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A special offer, 특별 할인 상품이 있는 곳으로 길 안내까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개별 할인까지 부여할 수 있고요. And thus, 따라서 influence 뭐도 할수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자, 지금 길 안내를 하면서 특별 할인 상품이 있는 곳, 개별 쿠폰, 할인까지 지금 제공을 하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그러한 구매를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좋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엄청 뻗어 나갔는데 이 내용들 다 잡아서 제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왔어요. 선택의 바다에서 길을 잃다. 소비자의 선택 딜레마 아니고요. 2번. 왜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가, 고군분투를 하는가, 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Shop Orientation. 어떤 쇼핑객의 방향 설정과 디지털 마케팅이랍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이것도 아니죠. 그치? 4번. Revolutionizing. 혁신하는 겁니다. 스마트 디지털 해결책으로 지금 쇼핑의 만족도를 혁신하는 것도 아니어서 다 5번인가 봅니다. How, 어떻게 매장들은 미묘하게 소비자를 유도하는가? 랜드마크에서부터 기술까지 지금 소비자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치? 이런 랜드마크에서 기술까지 내용 다 담고 있는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2번을 고른 친구들은 뒤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를 합치는 거를 놓친 겁니다. 그치? 지금 매장 내부에 있는 제품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다. 까진 등장했으나 그 뒤로 뻗어난 거는 놓친 거라고요. 그치? 2번 고른 친구들은 새로운 정보 잡는 연습 더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낱말에 쓰임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의 different를 similar로 바꿔줬고요. 쓰인트 정리하면 이거였지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이거를 제목에 싹다 담아내는 압축시키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소비자가 매장 내에서 제품을 찾을 때 시각적 랜드마크와 기술적 장치를 활용해 방향을 잡는 방식 및 이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매장의 전략과 기술적 시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상점들이 고객들을 미묘하게 유도하는 방식, 랜드마크에서 기술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비코는 이런 겁니다. 고객이 블루투스를 켜고 앱을 켜고 매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과 위치를 검색해가지고 과일 코너를 갔어요. 그러면 그 앱이 이 비콘이 블루투스로 송신을 해가지고는 이제 과일 사과에 대한 30% 할인 쿠폰도 뿅 하고 등장하고 바나나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도 등장합니다. 이번엔 닭가슴살을 찾으려고 정육 코너를 갔어요. 닭가슴살 20% 할인 쿠폰도 바로 제공을 하면서 이 고객 정육 코너에 있구나.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다. 단백질 쉐이크 1 플러스 1 할인 정보까지 갑자기 팍 제공. 이런 식으로 고객의 행동까지 유도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 간직하기 긍정 질문 기억해 주시면서요. 쓰인트와 어휘까지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유형편 마지막 순서 되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살아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읽기에 관련된 하나의 유형을 파악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요. 알맞은 순서로 배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3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나오겠고요. 그리고 읽기는 13번에서 15번, 그리고 39번에서 41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문장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유형, 그리고 순서에 맞게 하나의 문장을 그 알맞은 위치를 찾는 문제가 두 개가 유형, 하나의 유형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일단 13번에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가부터 라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 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9번에서 41번에 해당되는 것은 기역부터 리을까지 해당되는 문장들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를 찾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형이 합쳐져 있는 이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기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부터 라에 해당되는 문장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정답지에서 이 부분들, 가부터 나, 다, 라의 순서인 것인지, 아니면 라부터 시작이 된 문장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의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습자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들을 이제부터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 매장은 처럼 지시어가 나와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문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와 같은 단어들이 있으면, 이 역시 첫 번째 문장으로 제시될 수 없습니다. 자, 처음 문장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이라든지, 지금 라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 대체로, 최근,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자, 가, 그죠? 그리고 2번도 가. 자, 3번, 라. 4번, 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와 라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필 화장품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문장

있는데요. 이것이 먼저 올 것인지 아니면 가다쓴 용기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라는 문장이 먼저 올 것인가인데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배경을 보통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라에 해당하는 이 3번과 4번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라어 다음에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에 있는 내용은 다쓴 용기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읽어봤던 내용, 그리고 나에 있어서는 이 매장은 다쓴 용기를 가지고 가면 내용물만 새로 담아 살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매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매장은 어떤 매장? 리필 화장품 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번 가장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나번 이 매장은이라고 해서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쓴 용기를 사용하는 이 저렴하다는 장점.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이유로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도 리필 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에 이 문장으로 올수 있는 것은 보통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을 이러한 힌트가 되는 지시어들, 그리고 그런 연결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은 수필로 나온 지문입니다. 수필은 이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에서 꼭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가와 다, 가와 다, 그러니까 가가 첫 번째이거나 다가 첫 번째 문장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 같은 경우에는요.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일하려고 커피숍에 들렀어요. 커피숍에 간 것이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요. 커피숍을 나와서 길을 걷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커피숍에 가야 또 커피숍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가 가장 먼저 온다라고 하는 1번과 2번 중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커피숍에 들렀다라고 해서 커피숍을 나와서 길을 걷다가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다가 온다면 나가 그다음에 오겠죠? 다시 돌아가려는데 전화기를 놓고 온 것을 알고 나서 다시 돌아가려는데 직원이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줬어요. 여러분, 흐름이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사실은 다 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서는, 자, 가, 그리고 다, 나, 라의 순서인 이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가, 라에 이어지는 이네 개의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이 제시가 되고, 그 문장이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먼저 읽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특히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특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 처음에 등장하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물론 뭐 기어,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앞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특히 일기를 쓰거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는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작가 김태은의 책 '나를 쓰다'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바로 김태은의 책 '나를 쓰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주고 있지요. 여기에서는 글을 잘 쓰는 방법보다 글을 쓰며 자신을 마주하는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혹시 니은에 올수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일기를 쓰거나, 자, 앞에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여기에서 일기를 쓰거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자신을 마주하며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에 나온 것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특히라고 하는 것이 이 니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흐름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힌트가 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다, 라,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 요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 나오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요즘, 최근,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또 너무 쉽게 요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답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다음 라번 같은 경우 무인 가게는 직원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어서 인건비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 어떤 것에 대해서 무인 가게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무인 가게가 예를 들면 증가하면서 편리하고 또 동시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해 줘야겠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답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가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하지만이라고 하는 연결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답번에서 그 무인 가게가 편리함을 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라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건비가 들지 않는 장점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고, 자, 그리고 나번, 여러분, 망가뜨리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더 설치해야 된다, 카메라를 더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장의 순서는 다, 라, 나, 가. 다, 라, 나, 가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도 보시면 가나 나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 피곤해서 모른 척 하고 싶었다. 여러분, 모른 척 하고 싶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른 척 누구를 모른 척 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나번이 첫 번째에 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 다리가 아파 보이는 사람이 탔어요. 그 사람을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나번이 먼저 오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피곤해서 모른 척 하고 싶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숙였대요.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행동이 먼저 나와야겠지요. 그래서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자리를 양보해 드렸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신 그런 사건의 순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번 그리고 가번 그리고 몇 번? 나가 라 타에 해당되는 여러분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도 역시 나번 아니면 다번이 정답이 되는 것인데요. 자, 나 다의 문장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손이나 다리가 떨리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몸의 상태가 잠깐 달라졌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여러분, 이런 증상, 뭐예요? 갑자기 손이나 다리가 떨리는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증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번에서 먼저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이 먼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문장은 가번이냐, 라번이냐입니다. 여러분, 가번은 이러한 떨림은 몸의 한 부분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을 때 생긴다이고요. 라는 따라서라고 해서 특별한 치료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라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제시되어 있는 문장이 제시되어 있는 이 지문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사용 후 킥보드를 보행자 통로에 방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최근 도심 곳곳에서 공유 킥보드를 쉽게 볼수 있다. 자, 이 내용은 킥보드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제시된 내용도 역시나 킥보드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킥보드를 쉽게 볼수 있고, 자, 이용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킥보드를 대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납할 수 있다. 이 킥보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억에는 하지만, 그러나라고 해서 이 앞에 부분에 문장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이라고 해서 앞에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줄 때, 이에 우리가 또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용자 등록만 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킥보드의 사용 방법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거 또한 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하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로 인해라고 해서요.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주차 구역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시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 뒤에 이로 인해라는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문장이 들어갈 가장 알맞은 곳은 디귿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사용 후에 킥보드를 보행자 통로에 방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습관은 수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지요? 그리고 수면, 잠을 자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한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은 우리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 기 때문이다가 나왔습니다. 기 때문이다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습관, 어떤 습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습관은 수면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이 우리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답은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적절한 흐름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문제

문제는요, 이 유형 10은 순서에 맞게 문장을 배열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문장이 들어갈 곳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이두 개의 문제들은 앞에 있는 것은 가번부터 라번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이렇게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들이었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제시된 문장이 전체적인 문장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문장을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문장에서는 어떤 연결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표현, 어느 날 혹은 인물이,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 배경으로 설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뭐 요즘이나 최근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제시될 확률이 높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13번에서 15번 문제에서 나오는 가 라를 연결하는 문장은 보통 두개 정도로 선택지에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두 개를 먼저 읽어보고 어느 것이 정답일지, 어느 것이 첫 번째 문장으로 어울릴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 표현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그러나, 그래서, 이처럼, 또한, 과 같은 이런 연결 표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시된 문장의 앞뒤 관계를 파악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제시되어 있는 문장이 앞서서 39번, 41번 같은 경우에 그 문장을 읽고 앞에 뒤에 있는 내용을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연결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지시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 이러한, 이런, 이, 그, 저 이런 단어가 보인다. 첫 번째 문장으로는 올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 문장의 내용이나 대상을 받아서 이어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 흐름에서는 먼저, 다음, 그 후, 마지막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의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조와 전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한편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러나 하지만은 우리가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반면에, 한편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또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병렬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다가,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들도 추가로 더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것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병렬로 더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보통 하나의 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결론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단어들은 이렇게 이처럼,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그리고 따라서
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있겠습니다. 혹은 뭐즉 이러한 단어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전략 부분에서, 교재의 전략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일단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럼 뒤에 제시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나올 때에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결론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 이런 내용,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거나, 그 문장이 들어갈 곳에 적절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배열한다라고 했을 때, 가부터 라를 선택하는 것들은 대부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낮은 문제들이지만, 앞서 그,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선택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소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4급, 5급 정도에서 해당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연결어의 어떤 표현들, 그리고 전략 부분에 더 많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알맞은 위치를 찾는 문제들을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연결어를 통해서 혹은 힌트로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통해서 정답이 어디일지를 잘 찾아가는 연습이 평상시에도 잘 여러분들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험 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기 시험과 관련된 유형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읽기가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뒤로 갈수록 긴 지문들이 나오고, 그 긴 지문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또 두 개의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유형도요, 여러분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유형인데요. 일단 이 문제도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맥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과 문장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읽기 지문을 완성을 하는데, 그것이 이 글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것에 적절한 것을 파악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자, 여러분, 16번에서 18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또 이 1지문, 2문항으로 다른 유형들과 합쳐져서 나오는 문항들이 제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설명문과 논설문을 주로 읽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글의 흐름,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게 됩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뭐 어떤 주어나 서술어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구를 찾는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어휘 같은 것들을 좀 적절히 찾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미리 좀 유형을 살펴보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의 유형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읽기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읽기 텍스트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제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주제문이 꼭첫 문장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주제문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도 사실은 첫 번째 정도의 이 처음 부분에 빈칸이 생기기도 하고 중간 부분에 빈칸이 생기기도 하고 결론 부분 쪽에 뒷부분 쪽에 빈칸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제문이 무엇인지를 일단 주제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찾는다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그 유형 학습에서 볼수 있는 첫 문장은요. 최근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 영화는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나 극적인 반전이 없는데도 관객들이 100분 동안 영화에 푹 빠져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거 있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하루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이 영화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고 했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했을 때 게으르게 살지 않는,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신나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여러분, 마지막, 혼자서 살기 쉽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이 빈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정답을 찾아보자면,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하게 뭔가 신나고, 이런 행운이 아니고, 하루에서,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여러분 어떤가요?
당연하게 생각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깨달을 수 있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에서는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문제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비록,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사어들이 꼭한 문제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동적인 선행으로 기업을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적인 선행으로 기업을 홍보하는 마케팅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다른 광고들이 제품의 품질을 내세울 때, 여러분, 이 다른 광고는 이 광고와 다른 것이죠.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의 품질을 내세울 때, 여러분, 회사의 사회적 기여를 알려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 다른 광고들과 지금 감동적인 선행으로 기업을 홍보하는 방식이 반대되어서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어를 찾자면 우리가 과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까요? 아니면 비록, 오히려, 차라리, 아니죠,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라고 하는 표현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과연 드디어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라는 표현들을 의미를 담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비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차라리 같은 것은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때그 대안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의미를 전달할 때 차라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히려라고 하는 부사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빈칸은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헌옷을 재판매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첫 문장, 먼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헌옷을 재판매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는 고객들이 입지 않는 옷을 구입해서 분류하고 팔수 있는 옷을 사이트에 가격과 함께 올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옷을 직접 수거하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고객은 옷을 포장해서 예약된 날짜에 집 앞에 두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앞에 있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서 고객들이 만족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고객들이 만족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것,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앞에 나온 내용들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뭔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를 발전시키는 아니죠. 제품을 홍보하는 아니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뒤에 빈칸에 있는 앞에 내용, 뒤에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이 글의 흐름을 통해서
3번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 보면서 또 그런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빈칸이 있는 문장들을 좀 먼저 보면은요. 이는 식물이 뭐뭐 하기 위해 소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입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관련된 또 소리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귀가 없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인데, 여러분, 하지만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식물은 특정한 소리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최근 연구가 일부 식물은 특정한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라고 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감지해서 그곳으로 뿌리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소리를 자기가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는 식물이, 여러분, 식물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뭐하기 위해 소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덕분에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양의 정보를 직접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외운다, 기억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빈칸이 있는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볼 수가 있겠고, 연구 결과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알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뭐뭐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으로 보면 많은 양의 정보를 직접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오히려 뭐요? 뇌 사용에 도움이 된다, 암기력에 악영향을 준다, 여러 업무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뭔가요? 많은 양의 정보를 직접 외우지 않고 기억력이 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뇌 사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암기력에 악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향을 주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악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업무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우리가 좀 오답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개미들은 이라고 해서 개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고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구체적인 설명이 쭉 나오겠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뒤에 빈칸이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곤충일 뿐이지만, 뭐뭐일 뿐이지만, 자신들의 생활 환경을 관리해서 질병, 어떤 아프고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만약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죽은 개미가 생기면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덧붙여서 앞에 나온 내용을

덧붙여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곤충, 누가? 개미가. 개미는 작은 곤충일 뿐이지만 자기의 생활 환경을 더잘 관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뿐이지만과 짝을 이루면서 같이 다니는 표현만 여러분이 알았다면 사실 이 내용들을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3번, 비록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물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역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같게, 같도록 역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뿐이지만, 비록 뭐뭐 일뿐이지만 같이 짝을 이뤄서 다니는 표현으로 비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여러분, 우리가 부사어를 찾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위급 상황에서 사람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실제 연구 결과로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뒤로 봤을 때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근처에 한 사람만 있다면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한 사람만 있다면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진다. 약간의 가정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만약이라고 하는 부분. 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여러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을 다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연구 결과에서 만약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근처에 한 사람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 가정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온라인 쇼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에서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야겠지요? 온라인 쇼핑은 집에서 필요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고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직접 보거나 착용하지 않고 주문하기 때문에 반품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반품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고 나서 다시 부정적인 이야기,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을 써야 하는 것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또는 아니죠. 특히 아니죠. 게다가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반면에 해당하는 그러나 뭐 하지만 되겠지만 이런 반면에라고 하는 단어들도 우리가 반대되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면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권투, 태권도 등 격투 스포츠. 여러분, 서로 이렇게 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격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격투 스포츠, 권투, 그다음에 태권도. 강한 정신력과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어떠한 운동? 강한 정신력,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뒷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빈칸의 앞뒤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도 이겨내면서 훈련을 하려면 보통 이상의 인내심과 정신력이 요구된다. 이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구된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여기에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보충 설명을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기 통제력과 관련된 내용을 뒤에서 연결할 확률이 높지요. 자, 어디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차례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또는 그러면 이처럼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차례차례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한이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 그리고 또한 상대를 존중하고, 선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려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전략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유형 11은,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빈칸 부분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자, 1짐은 1문항에 해당하는 16에서 18번까지, 그다음에 28번에서 31번에 해당하는 문제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2짐문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세부 내용을 찾는 내용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번, 49번, 50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1지문에 3개의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점.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만점 전략으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부사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연습해 봤던 문제들 중에서 뭐 그러나, 그죠? 과연, 드디어, 만약, 비록, 역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략 부분에는 더 다양한 부사어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잘 나오는 단어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이라고 하는 거. 생각대로 정말 역시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가 의심스럽지만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듣던 대로 경복궁은 과연 멋진 건물이었다.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정말 역시 멋진 건물이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기다리던 일이 결국이라는 것이죠. 예문 보시면 더 쉽게 이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 방학이 되었다. 굉장히 그 기다렸던 일이겠죠. 그래서 드디어라는 표현 같이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이라고 하는 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에 어떤 가정되는 상황, 그게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할수 있을까? 무언가를 가정하는 상황에서 만약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자, 그래서 만약 이 사업에 실패한다면 큰 빚을 질게 될 것이에요라는 예문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비록이라고 하는 내용. 뭐뭐지만, 뭐뭐아어도, 뭐뭐을지라도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라는 내용으로, 자, 이번에는 비록 떨어졌지만 다음에는 꼭 붙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음에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시험을 뭐 계속 못 봤어요. 아, 이렇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꼭 붙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러한 문법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록이라는 부사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역시라고 하는 단어도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었고,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역시는 앞에 이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생각한 대로, 그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나 역시 너와 같은 생각이야 라고 해서, 나도 너와 너랑 의견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의 의미로서 쓰인 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시험에서 그 빈칸에 들어갈 문제를 찾는 형식으로도 제시가 되지만, 읽기 텍스트에는 문장과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문단 혹은 두 개의 문단으로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랬을 때이 글의 응집성을 위해서 이러한 부사어들이 적절하게 쓰이고, 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그런 부사어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을 때그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빠르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사어들을 정리하고, 또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학습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러한 식의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첫 번째 시간으로 일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맞아요, 쉽습니다. 부담 없지만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 줘야 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 그 힌트 다음 문장 속에 숨겨 놓았으니,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manda used to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자, 해석이 되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used to read. 이것도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과거 시제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저와 함께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단순 과거 관련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먼저 생김새는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ED를 붙여주면 그게 이제 과거 형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문장에 써주면 아, 요게 옛날 이야기 하는 거구나. 과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만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동사마다 이제 불규칙한 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게 되고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이 불규칙 동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우게 되는데 참고로 이거 되게 귀찮습니다. 아우 얘네들은 그냥 다 ED로 통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불규칙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시간을 살짝 투자해서 이 불규칙 동사들의 의미를 쫙 한번 살펴보면요. 모두 다 아, 우리가 평소에 되게 많이 쓸만한 동사들이 요 불규칙인 경우가 많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불규칙 동사들이 아, 그냥 우리를 귀찮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니까, 자주 쓰이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 특별 대우를 받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불규칙 동사를 외우는 귀찮음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과거, 단순 과거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단순 과거 시제, 그래요. 과거의 상태나 동작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데 앞에서부터 제가 강조드렸어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요 used와 would입니다. used와 would라는 이 친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요 두 친구 모두 다요. 과거에 어떤 그 일어났던 규칙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뭐 used와 would 뭐 각각의 그 쓰임이 또 달라요라고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used와 would가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되 한 가지 중요한 건요. used의 경우에는 현재와 반대되는 과거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요게 상당히 재밌는 점이니까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가 예문들 살펴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used와 would 중에 used 콕 집어서 어떻게 이 친구가 과거에 일어났던 규칙적인 동작을 설명하고 또 현재와 반대되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는지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그냥 동사의 과거형 called 한번 골라놨습니다. 이 친구로 시작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과거형이니까 전화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used to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used to call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 과거에 이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났으면 강조하기 위해서 뭐 전화하곤 했다 정도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비교를 위해서 문장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만들어볼 수가 있죠. James called me when he needed a ride 적혀 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했다 나에게 라는 거죠. 언제 전화했다는 거예요? When he needed a ride. A ride는 누군가를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가 나를 태워주는 게 필요로 했을 때 그러니까 차를 좀 빌려 타야 했을 때 그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 라는 거고 자 그냥 이렇게 과거 시제로 무언가를 적으면요. 과거에 그 일이 한번 일어났다 정도의 맥락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동작 그냥 한번 일어나고 끝난 거란 말이죠. 근데 자 여기다가 used to를 한번 싹 넣어 볼게요. 그런 맥락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자 used to 넣으면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James used to call me 그리고 요 부분도 바뀌

바뀌었죠? Whenever he needed a ride.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제임스가 나에게 전화하곤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전화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자주 했다, 규칙적으로 했다라는 뉘앙스가 딱 묻어나는 거죠. Whenever 같은 경우에도 뭐뭐 할 때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임스가 말이지 차 빌려 타야 했을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곤 했어. 걔 맨날 나한테 전화했었어. 라는 뉘앙스가 이제 이 문장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렇게 used to를 쓰면 옛날엔 그랬었다? 근데 요즘은 보통 또 안 그러더라고 정도의 뉘앙스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생각해봐 주시면 아, used to를 쓰면 그냥 과거형 쓴 것과는 확실히 다른 맥락을,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차이가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영장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샤론은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했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옛날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과거 시제 써보면 되겠죠. 자, 근데 표현이 재밌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샤론은 몸이 좋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Sharon, 먼저 그 주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felt ill. ill 하면은 아픈 정도의 뜻을 가진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아픈 그런 기분을 샤론이 느꼈다. Sharon felt ill.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시면 몸이 좋지 않았다 정도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퇴했다는 것도 조퇴하다는 또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so 그래서 she left. 그녀가 떠난 거예요. 뭘 떠난 거예요? work. 일을 떠난 거죠. 어떻게 떠난 거예요? early. 일찍 떠났다. 그러니까 일찍 퇴근했다, 조퇴했다. 이렇게 의미가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했죠. 그냥 과거 시제 갖다가 툭툭툭툭 표현만 생각해서 문장 만들어주면 됐어요. 재밌는 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존은요, 그가 예전에는 잘생겼었다고 항상 말해요. 존이 그러는 거죠. 내가 왕년에 진짜 잘생겼었어. 요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시작해볼게요. John, 자, John이 항상 말하는 거죠. Always says. 이건 항상 말하는 거니까 그냥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됩니다. 존이 항상 말해요. 근데 뭘 말하냐면요. He used to be. He used to be. 그가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자, 여기서는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동사 자체는 동작을 말하는 동사가 아니니까. 그 대신에 현재와는 다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Handsome. 잘생긴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전에는 잘생겼었다? 괄호치고 그래서 무슨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약간 그 슬픈 맥락에 숨겨져 있는 문장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ohn always says he used to be handsome. 자, 흘리는 눈물 좀 닦아주고 존을 위한 눈물이죠? 닦아주고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Amanda used to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used to read라는 거 과거에 규칙적으로 읽곤 했다라는 거예요. 신문을 이제 아침마다 읽곤 했다는 거죠. 포인트는 근데 뭡니까? 아, 이제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문을 매일 아침 읽지는 않아요라는 의미가 이 used to 안에 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단순 과거 플러스 used to와 would 그 중에서도 used to의 쓰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봤어요.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All right, day two of yoga series, or with a cat, or a heavy weight, anything that you have. Okay. 안녕하세요. 우리 도가 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강아지 또는 웨이트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보고 가실게요.
1: Your legs are shivering. Why are you so antsy? I'm meeting my boyfriend's parents for the first time. Oh, that's the last thing you should be worried about. They'll love you. But I was thinking of breaking up with them.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antsy, on edge. 이 두 가지 표현인데요. 똑같은 의미예요. 병행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긴장이 되다 이런 뜻으로 이제 anxious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맞긴 맞는데 사실은 antsy, on edge 훨씬 더 많이 쓰기도 해요. 일단은 대화문 먼저 볼게요.
1: Your legs are shivering 이럽니다.
0: 너 다리를 지금 이렇게 떨고 있니? Why are you so antsy? 이러죠.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다는 뜻도 있지만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침착하지 못한 그런 거를 딱 ants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m meeting my boyfriend's parents for the first time.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오늘 처음 만나는 날이래요. 그랬더니 Oh, that's the last thing you should be worried about. 그래서 걱정할 것도 따로 있지. 그게 네가 걱정해야 가장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They will love you. 그러죠. 완전 너를 좋아하실걸? 그랬더니 But I was thinking of breaking up with them. 이러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헤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antsy, 안절부절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antsy 말고 on edge, 똑같은 의미 가진 on edge 보러 두 번째 대화 보러 가겠습니다.
1: I hate shots, any kind of shots, even tequila shots. Those I love. But seriously, you shouldn't be on edge. It won't hurt too bad.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On edge 살펴보도록 할게요. I hate shot. 그래서 나는 shot, 주사. 여기서는 주사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주사가 너무 싫어. I hate shot. Any kind of shot. 뭐 어떤 종류건 일단 shot, 주사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Even tequila shots 이럽니다. 그럼 tequila shot도 싫어 이러죠. 한 잔에 이렇게 호록 넘기는 그런 걸 shot이라고 해서 tequila shot도 싫어 그랬더니 Those I love 이러죠. 아예 그건 좋아하고 그건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ose I love 그랬더니 But seriously 아니야 근데 진짜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You shouldn't be on edge 이럽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어. On edge 나왔죠. 긴장

Okay, those were some seated leg lifts, but with your dog or anything else you have. Good job. 네, 우리 오늘 강아지와 함께하는 다리 근육 운동 조금 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antsy 그리고 on edge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antsy, on edge 똑같은 의미예요. anxious만 쓰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표현을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절부절, 긴장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잘 써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guys!

0: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산을 오를 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지 이야기 역시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Take a listen.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Yeah.
1: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어보셨죠? 바로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get curious about something. 궁금한 것이 생기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Of all, of all. 자, 무엇보다 이런 의미예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very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Of all, it's really hard to

0: adapt to the high altitude.
1: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이 지점에 이르자 나는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물어요.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무엇보다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여러분이 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 잘 안 들렸던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3: Yeah.
2: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get curious about something. 자,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는 하나 없는데요. 이어져서 나는 소리에 조금 민감해지셔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Get curious라고 끝나고 about 나오죠. 이때 어가 강세 그 자체에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단어 curious의 s와 연결되어져서 여름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get curious about something. thing 하실 때 그냥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긁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Get curious about something.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Get curious about something. Okay. Google listening 3. Get curious about something. Good job.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한 번 더.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Excellent. 자,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오, 짧습니다. Of의 V, 철자는 F지만 이게 소리가 V, 소리가 나거든요. 즉, 자음이죠. 그리고 all, all 같은 경우에도 우리말처럼 all 이러지 마시고 all 이렇게 거꾸로 발음하시면서 혀끝이 윗니 뒤로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of all, of all, of all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of all, 입모양 중요하고요. Google listening 2, of all. Okay, Google listening 3, of all 하지 마세요. Of all 이렇게 들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하시면 이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한 번 더.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를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0: Go, go, listening. 1.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2.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1: 네,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겠죠? Okay,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Here we go. 첫 번째 문장 빈칸으로 시작됐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네, getting to this point. Getting, 소리 자체가 T 사운드 강모음, 양모음 사이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들릴 때는 getting 들리지 않고 getting. Getting to this point, 이 지점에 이르자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저는 궁금해졌어요. 어떤 것에 관하여. 그래서 묻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 화면상의 내용이 이렇게 좀 단축이 되어져서 외국인과 대화 내용이 조금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과 세 번째 들어갈 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는 각각 steps라고 이어지는데 발걸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는, 즉 산에서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요. steps going up, 산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무겁다는 거죠. 아까 이렇게 교체하면서 외국인은 내려가고 지금 진행자와 함께 가는 파트너들은 올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려가는 길은 쉽겠죠. 산악을 끝내고 내려가는 길이니까 올라가는 길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heavy,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이것은 네, Huayna Potosí 산입니다. Of all, 무엇보다도 It's really hard. 정말 어려워요. 뭐가요?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높은 고도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Adapt는 적응하다. Adapt는 입양하다, 채택하다. 다르다는 거. 철자 하나인데 잘못 보시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part at a time.
2: Getting to this point, I get curious about something, so I ask. Steps going down the mountain are light. Steps going up are heavy. This is the mountain, Huayna Potosí. Of all, it's really hard to adapt to the high altitude.
1: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토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억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용어에 강세를 주고 기능어는 낮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듣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ig versus large. Big versus lar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ig 그리고 larg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 보면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이점들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big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크기가 큰입니다. 네, 힌트예요. 네, big 발음해 볼게요. 이거는 에 발음, 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아이 발음입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소리가 아니고 에, 에. big, big, big. Okay, very good. Okay. 자,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big 같은 경우는 large보다 격식이 없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살짝. 그리고 중요한 거는 big는 크기가 큰 가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느낌보다는 좀 크기가 큰 것에 big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들에도 big를 많이 사용합니다. large는 안 쓰고 big는 좀 개념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사용해요. 일단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at's a really big building. This is my big sister. He made a big decision. 네, 좋아요. 크기가 큰. Big. Big.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오, 저것은 정말 큰 건물이네. 여기서는 big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That's a really big building. 그래서 뭔가 넓은 빌딩보다는 키가 큰 빌딩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Wow, that's a really big building. Okay, go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친누나, 친언니야. 여기는 이 사람은 친누나 혹은 친언니야. This is my big sister. 근데 여기서는 누나가 나보다 진짜 클 수는 있고 내 언니가 나보다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그 자체가 큰 것보다는 그 개념이 더 큰 거잖아요.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그렇죠? This is my big sister. 그래서 여기서는 large라고 쓸 수는 없어요. This is my big sister.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 네, he made a big decision.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보다 어떤 개념적으로 되게 뭔가 무게감이 있거나 중요하거나 그럴 때 big도 사용합니다. He made a big decision.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made a big decision. He made a big decision. 네, 그 다음에 저희가 large로 넘어갈게요. 네, large. 부피, 넓이가 큰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발음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영어로 발음하실 거면 large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많은 연습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케이, 라지 아니고요. large, large. 그리고 마지막으로 J 발음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음 소리 없이 larg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좀 볼게요. 네, 일단은 large는 주로 big보다 격식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차이이고요. 그리고 large라는 거는 big과 달리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거나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big는 물론 이런 물리적인 거가 클 때도 써도 되지만 좀 개념에 대해서도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large는 아닙니다. 공간이 넓고 부피가 크고 아니면 양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자,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t was a large building. The rooms were large. 네, 부피, 넓이가 큰, large, larg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은 많은 돈이었어.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래서 여기서는 big라고 사용하는 것보다 large가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양이 많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t was a large amount of mone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그것은 큰 건물이었어. It was a large building. 저희가 저번에는 it was a big building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차이점은 이게 뭐가 크기가 큰보다는 이거는 좀 넓은 느낌입니다. It was a large building. It was a large build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들은 넓었어. The rooms were big보다는 large. The rooms were large. 그래서 뭔가 넓이가 큰 거예요. The rooms were large. 이 마지막 문장은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해볼게요. The rooms were large. The rooms were large.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big. 이거는 크기가 클 때
그리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면 즉시 차에서 내려 대피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전기차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119 신고 시 전기차 제조사와 차량 모델까지 알려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실외에 있다면 화재 차량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실내 혹은 지하에 있다면 실외로 대피 후 사람들에게 알려서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상당히 좀 여러분이 유용하게 느끼시길 바란데요. 어디 가서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지금 영어 공부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내가 몇 시에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 학습 루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왔다면,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읽고 듣는 학습에 대한 루틴, 그 다음에 말하고 쓰는 학습에 대한 루틴. 살짝씩은 좀 다르겠죠? 이건 이제 다 인풋이죠. 읽고, 듣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말하고 쓰는 거는 아웃풋이죠.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서 루틴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을 쓰면 좋을까요? 첫째, 읽을 때 눈으로 그냥 읽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좀 낭독 같은 걸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내가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읽는 건 쉽잖아요. read. 끝이잖아요. read 말고 없잖아요. read newspapers. 그 표현을 여러분 모르시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소리내서 읽는 건 뭐라고 하는지. 뭐 이야기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어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뉴스 기사 같은 걸 읽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소리내어 일단은 read는 좋은데, 뒤에 붙는 친구들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주로 이걸 씁니다. Read aloud. Read aloud. 뭐예요? 크게 읽는 거예요. Read aloud.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out을 넣어가지고 read out loud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때는 loud예요. 요때는 aloud 어가 들어가야 되고. 약간 차이 나죠? 선생님 헷갈려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선생님 저 둘 다 못하겠어요. 하나만 하세요. 오케이? 네. 어쨌든 두 가지 다 드립니다. Read out loud. 1번. Read aloud. 2번. 오케이? 자, 들어볼게요.
1: Read out loud. Read aloud. Read out loud. Read aloud.

0: loud.
1: Okay. 자, 그 다음. 이야기책은 뭐라고 그래요? 스토리북이라고 하네요.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만약에 이러면 엄마 표현어,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난 우리 아이한테 매일 그림책을 읽어줘요. I read storybooks to my son, to my daughter every day. Read storybooks. 이게 읽는 것 쪽의 얘기잖아요. 이런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볼게요.
0: Read storybooks. Read storybooks.
1: Alright. 뉴스 기사는 뭐예요? 그냥 read news articles.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영어로 된 기사를 읽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관심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해요. 내가 뭐 관심이 뭐에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 영어 기사를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read news articles. 들어볼게요.
0: Read news articles. Read news articles.
1: 자, 문장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이게 하나의 루틴이에요. 나는 읽는 거 할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내서 내가 읽어봐. 하나의 루틴이죠. 학습 루틴. I try to read aloud. 끊지 말고 거기다가 English sentences. 자, 책이나 뭐 신문기사나 어떤 텍스트를 보고 그 영어 문장들을 나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I try to read aloud. I try to read aloud.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Sentences. 자, 들어볼게요.
0: I try to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I try to read aloud English sentences.
1: Read aloud. Read aloud.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소리내서 읽는다. 표현 하나 잡혔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듣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같은 것을 시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듣는 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OTT 기반의 어떤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회원제에 가입을 하고 영화를 본다든가 미드를 본다든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요. 뉴스 보도 내용 같은 걸 들어본다든가 매일 빠짐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뭐예요? 루틴이 되는 거죠. 매일 하니까. 매일. 첫 번째, watch video clips 하셔도 되죠. video clips 자체가 영상물이라는 얘기니까. 자, 근데 여기다 visual content란 말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영상 콘텐츠 느낌입니다. watch가 나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다 뭐라고 그래요? visual content라고 하는데 watch라고 하면 영상 느낌이 나버리죠. 왜냐하면 보다의 느낌인데 이거는 시청하다의 느낌이 나버리기 때문에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or watch video clips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부르는데 콘텐츠, 영상 콘텐츠 들어볼게요.
0: Watch visual content, watch visual content.
1: 뉴스 보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거나 들을 때는 listen to news reports. 뭐 watch 하면 그것도 보는 거죠. Watch news reports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외국 유력 매체 뭐 CNN이나 BBC 같은 걸 내가 맨날 봐. 그 보면서도 들어야 되니까 청취가 되겠죠. 듣는 게 되지만 listen to news reports 요즘에 팟캐스트도 있고요. 외국 라디오도 있고 외국 라디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앱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listen to news reports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들어볼게요.
0: Listen to news reports. Listen to news reports.
1: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 얘기하는 거니까. 자, 매일 빠짐없이는 이런 표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이런 느낌 주면 확실하게 좀 강화됩니다. On a daily basis. 이러면 이 basis가 뭐예요? 루틴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을 단위로 이런 얘기인데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약간 이런 루틴 반복성 느낌이 강해지는 포멀한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강추입니다. 루틴 할 때 요거 참 많이 쓰기가 유용해요.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0: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1: 주간 단위면 on a weekly basis. 자, 나는 매일 빠짐없이 나왔죠? 영상 콘텐츠를 시청해.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CNN 틀어. 그거 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아니, 난 매일 미드 봐. 내가 좋아하는 미드 매일 한 편씩 봐.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계시든 간에 청취도 하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이건 보는 거, 무음 영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니까, 듣는 거 얘기하면서 아, 나는 말이야. 매일 내가 영상 콘텐츠 시청하면서 이 듣기 연습을 해. 그 루틴을 설명하는 거예요.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들어볼게요.
0: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I watch visual content on a daily basis.
1: 오케이. 그다음. 자, 혼자 공부하다.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자, 요거는 특히 이제 읽고 듣는 요쪽은 뭐 남이랑

0: 그냥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같이 읽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혼자 공부하다 study on my own. 말하고 쓰고 이런 거면 좀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 아니 읽어보고 듣는 건 내가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You have to study on your own, right? 혼자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요.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거니까. 들어볼게요.
1: Study on my own. Study on my own.
0: 자, 그래서 약간 공부 스타일이 약간 독학, 혼자 공부하는 느낌. 자, 그 다음에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한 번 들리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죠. 연습을 반복해서 하다.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들어볼게요.
1: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0: 이게 부사예요. Repeatedly. 오케이? 자, 마지막. 매일 조금씩 좋아지다. 실력이 한 번에 팍 늘진 않아요. 그죠? 어학도 조금씩 늡니다. Get better. 실력 좋아지다. Day by day. 아이고, 표현 좋네요. Day by day. 무슨 말? 하루하루 실력이 좋아지다. Get better day by day. 들어볼게요.
1: Get better day by day. Get better day by day.
0: 문장이나 봅니다. 난 혼자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 혼자 그냥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연습하고 들어봐. 청취 쪽이라면.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나 혼자 공부하는데 반복해서 연습해. I를 또 넣을 필요는 없겠죠? I가 있었으니까.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Okay? Repeatedly. 강세 잘 보세요. 들어볼게요.
1: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I study on my own and practice repeatedly.
0: 네,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읽고 듣는 학습 루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걸 설명할 때 소리내어 읽다. 두 가지 있었죠? 하나만 할게요. Read aloud. Read aloud. 이걸로 하실 분들 하세요. 들어볼게요.
1: Read aloud. Read aloud.
0: 자, 그냥 everyday 하면 매일인데 약간 강조하고 뭔가 좀 포멀한 느낌을 더 주려면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빠짐없이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0: 반복해서 연습하다. Practice repeatedly. 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외웁니다. Repeatedly. 들어볼게요.
1: Practice repeatedly. Practice repeated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읽고 듣는 영어 학습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어 이외에 중국어라든지 혹은 일본어라든지 혹은 다른 언어들을 배우다 보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걸 한국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준으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언어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그 표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는요.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로

0: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 How do you say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in Korean, 한국어로 라는 질문으로 오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그렇죠? Do you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Do you say 무엇? 이라고 물어보면 그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을 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그 표현, 그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그 방법을 물어볼 때는요, 앞에 how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do you say 무엇? 그럼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how do you say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뒤에 in Korean 해서 여러분이 그때 뒤에 언어를 붙여주시면은 그 나라 언어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한정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상대방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인데 표현을 하이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겁니다. 한국어로 하이를 뭐라고 불러요?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해서 hi라고 어떻게, hi는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e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영어로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yes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살짝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하고 싶어지죠? 그 답변은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한국어로 땡큐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배우는 문장은요, 사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여러분께 좀 학습을 좀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해보세요. 이번엔 한국어로 thank you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한국어 선생님이 됐다라고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표현 in Korean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hi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yes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0: do you say bye in Korean?
1: 한국어로 hi를 뭐라고 말해요? 라는 질문.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까지는 한국어로 물어봤다면 스페인어로 hi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문장 구조 설명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언어로 라고 얘기를 할 때 in 언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스페인어로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스페인어, 스페인 사람, 바로 Spanis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페인어로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어로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은 그렇죠, Chinese, 이제 일본어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Japanes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언어를 넣어주시면 은 How do you say hi in 언어를 통해서 그쪽 나라 말로 hi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표현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hi in Spanish?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가시다 보면은 Spanish를 은근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Hi는요, 바로 hola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Gracias.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한국어로 bye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는 거. How do you say bye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는 조금 공손함의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자체가 약간 존댓말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by를 존댓말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in a formal way 라는 표현이 공손한 방식으로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how do you say by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by를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란 의미가 된다면 How do you say by in a formal way in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by를 공손한 방식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say by in a formal way in Korean? 해서 in a formal way 바로 공손한 방식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표현을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How do you say 무엇 in Korean?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무엇 means 하고 나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쵸, 그거는 어떠한 의미가 돼? 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 is going great with you.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하루 딱 한 문장으로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해본다는 뜻의 try again. 지금까지 시도해보신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What's waiting for you?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이든 도전이 제일 즐거우니까요. The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의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번에도 네 생일 못 챙긴 거야? 아, 이걸 어쩌지? 같은 뜻인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일부러 쉽게 한번 풀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뭐한 것을 어쩌지가 뭐뭐한 것을 믿을 수 없어. 같은 뜻인 거잖아요. 느낌이. 그죠? 자, 그래서, 뭐뭐을 믿을 수 없다. 영어로는 I can't believe. 발음이요. cannot을 줄여서 can't라고 하는데, 들리는 발음은 I can't. 이렇게 t 발음이 살짝 떨어지면서 들립니다. I can't believe.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더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장들을 말이죠. Where in the next round, try it out. 스텝 1. 자, 뭐뭐 했다는 것을, 뭐뭐 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서요. 자, 믿을 수 없어가 다 공통적이고요. 앞에 것만 잡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거긴 전부 다 I can't believe가 될 겁니다. 내가 이걸 잊었다니, 깜빡했다니, 그게 forget이죠. 그런데 지나간 일이니까 forgot.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rgot it. 그렇죠? 내가 깜빡한 거는 이미 지난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믿을 수 없다니까 너 그거 깜빡했네. 오, 이거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걸 찾았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 I can't believe I found it. Found it. 됐죠? 그래서 F-O-U-N-D는 F-I-N-D의 과거 형태입니다. Found. 참 들려요.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잃어버린 거니까 lose의 과거 lost it. 그렇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lost it. I can't believe I lost it. 맨 마지막으로 내가 탐 크루즈를 만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 met Tom Cruise.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만났다 할 때 in person 같은 단어를 예, 그렇게 쓰시면 그게 face to face 라는 뜻입니다. 직접 예,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직접 얼굴을 봤다. In person. I can't believe I met Tom in person. 이렇게 뒤에 붙이셔도 되겠어요. 부담되시면 이것만 해도 되겠고요. 공통된 부분 빼놓고는 어려운 게 없죠. 자, 첫 번째부터 갈 테니까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보고 진짜 you need to put yourself in a real situation. 실제 상황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즐거워지기도 하고 긴장도 되면서 재미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맨날 읽으면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가겠습니다. 자, 내가 그렇죠.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어쩌지?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rgot it. Forgot it. 됐죠? 내가 이걸 찾았다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found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반대말이니까 잃어버리다. 라는 얘기죠. 자, your turn. 그렇죠. I can't believe I lost it.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맨 마지막으로 탐을 만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Your turn. 네, I can't believe I met Tom.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앞에 탐 크루즈가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죠.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내가 네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네 생일 못 챙겨서 어쩌지?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I can't believe I forgot. 그죠? 예, I can't believe I forgot. 발음 주의하세요. 예, forgot이 아니고요. forgot 하고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I can't believe I forgot. 뭘요? Your birthday. 자, 그래서 발음이 birthday라고 안 들리고요. 예, birthday 그러면은 버스의 날인가요? 그래서 birthday 참 들려요. 그래서 birthday는 뭐지? birthday, birthday again.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또 까먹었어? 나 왜 이러지?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이런 직장에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죠? 직장을 구하다 할 때 found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I can't believe I found a job like this 하셔도 되지만 I can't believe 다음에 이런 단어도 한번 알아주세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ve landed. 그래서 L-A-N-D가 착륙하다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고민했던 것이 그렇게 해결된 느낌, 그런 식으로 뭔가 찾아낸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요. Land a job 하면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데 합격을 했구나 내가. 그래서

like this. 이와 같은 직장을 내가 잡게 됐다니, 취업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 I can't believe I've landed a job like this. 그래서 지금 끝났다, 취업이 지금 됐다. 그래서 I have로 쓴 거예요. 얘가

lost my love. 여기는 I've라고 일부러 안 썼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도 잃었었고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실성을 했다는 것, 마음을 잃었었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니 믿기지가 않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I can't believe I lost my love and my mind.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직접 마무리해보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to check it out. 볼까요? 자, 내가 너의 생일을 갖다 그렇게 또 깜빡했다니 나 믿을 수가 없어. 반응은 뭐예요? 야, 나도 안 믿겨. 내가 몇 번이나 챙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그랬더니 나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t either.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받아서 나도 역시 안 그래. 믿을 수 없어.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느낌에 이렇게 either 쓰시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as you know. So you can visit our website here to watch me again doing this show. 보셔도 되고 반복해서 복습하기도 좋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새끼 수돗물은 끓여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0: welcome back to 美食频道. It's Nikki May.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Gina Kim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산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고 하는지, 아니면 참 어렵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길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캐치하셨겠죠? Okay, good job.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at my footsteps are light. 자, 그렇지만요. 내 발걸음은요, 가볍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정상에 오르기

0: steps are light.
1: 2.
0: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2: 네, 잘 들리셨나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But my footsteps are light. 하지만 내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이런 뜻이죠. 간단하네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슬프게도 이 웅장한 눈산은요, 정상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올라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만큼 가파르고 험한 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렸고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보는 거 아시죠? 자, 보면서 내가 잘 안 들렸던 부분,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2: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but my footsteps are light. 자, 어려운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없어요, 여러분. 발음하실 때 F 사운드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밖에서 안으로 살짝만 긁어주시는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Put 아니고 foot, foot 이렇게 긁어주시고 foot, T 소리 자체가 약하게 들리고 footsteps, 이때 s, t 이 부분에서 t는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footsteps, 그리고 비동사는 맞아요. 기능어이기 때문에 강사를 받지 않아서 footsteps are S라는 자음의 소리와 아예 아 이 부분에 모음이 연결되니까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There's a liaison. 그리고 랄랄랄라 light.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right이 아니고 light. 이렇게 소리 낸다는 거 머릿속에 네 저장해 주시고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네, Google listening 2. But my footsteps are light.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But my footsteps are light.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But my footsteps are light. One more time. But my footsteps are light. Excellent.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눈으로 봤을 때 내용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make easy, get, top이 되겠죠. it과 to the 모두 다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입니다. 문법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make easy, get, top 여기에 강세를 줘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다 보면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이렇게 되겠죠. 억양도 잘 주의 깊게 따라해 주세요. Google listening 1.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Mm-hmm. Google listening 2.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한 번 더.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Excellent. 자, 그럼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Let's go listening.
4: Go, go listening.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But my footsteps are light. 2.

0: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1: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But my footsteps are light. 하지만 내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 이유인즉슨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라고 했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셨지만 여자가 앞서가고 그 앞서간 발자국을 남자가 따라가고 있죠. 그런 의미예요.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그녀가 내 앞에 있고 그녀의 발자국이 내 앞에 있다. 즉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니까 자신은 그 정도로 편안하게 간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계속 보죠. Sadly, 슬프게도요,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이 웅장한 눈산이요, does not blank.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at means, there you go.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 그런데 앞에 does not이 붙었으니까 이 웅장한 눈산은요, 정상에 오르기 쉽게 하지 않는다. 즉, 쉽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때 make it easy 자체가 문턱을 낮추다. 뭐뭐를 쉽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The fog, 빈칸, 마지막, gets thicker 해서 어떠하게 되다, 더 어떠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fog는 안개인 거 아시죠? 그게 더 짙어집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충분히 100% 도전하실 수 있겠죠? Give it a shot!
2: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1: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안 들린다고요? 그렇지만 배경 지식이 있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유추해내면서 아, 저 소리가 이 소리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청취 실력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we have our people here with me. I'm not alone.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안녕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in the job interview, English job interview.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hire you? So why should we, bring you into our company? 왜 고용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당당하게. 당당하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영어도 it becomes a little stronger and a little bit more assertive. 네, 아주 당당하게 영어가 되는 거예요. All right, so let's check out our answer for today.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임을 압니다.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저는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저는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So, in this situation, 자, 여기서는 좀 특별하죠. This company is a kind of 뭔가 좀 global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이분이 제가 또 해외에서도 많이 살고 경험도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Alright, let's look at our answer.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네,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보통 fit, good fit 하면은 뭐 옷을 입는다 그런 느낌이죠. 뭐 잘 맞아, it's a good fit 이럴 때도 영어 쓰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business 영어에서는 이 good fit를 굉장히 많이 써요. 아, he's a good fit for our company. He's not a good fit. 우리하고 맞아 안 맞아 그런 뜻이에요. So I know 저는 분명히 알아요.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제가 딱 알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딱 잘 맞은 것처럼 회사하고 이 future employee하고 딱 잘 맞는 거예요. A good fit.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저는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사실 이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 문화 차이가 해외랑 이렇게 해외 회사들하고 일을 하려면 이 문화 차이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I can do it. I can, I know these cultural differences. I'm very familiar with something means that you know something very well. All right, so here is our Korean sentence. 저는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참가자. 한국 분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자, I can help you 도와줄 수 있어요. 자, key player. Business 영어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They ar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자, 세계 시장에서 아주 핵심 참가자다. We all want to be key players, right? Ok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Okay, so now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All right, key phrase, a good fit. A good fit. 잘 맞는다. Okay, there, 이제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커플도 뭐, 좋은 커플이야. They're a good f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she isn't a good fit for us. She isn't a good fit for us. 자,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녀는 우리와 잘 맞지 않아요. 이 회사 상황에서, business 상황에서는 She isn't a good fit for us.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거죠. 다음에 I think you'll be a great fit for this department. I think you'll be a great fit for this department. 자, good fit, great fit, same thing. 자, 당신이 이 부서에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것,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고 또 어떤 거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So with work, we can be a good fit for a certain type of work. We can be a good fit with a company. We can be a good fit for a certain department or industry. So it's a good match. It works very well together. All right, next key phrase. Key player. 자, 우리 홍보, 회사 홍보 이렇게 할 때는 이 key player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중요한 참가자, 뭐 주역, 뭐 핵심 이 참가자, right? Key player, important person. Okay. Kristen is a key player in the sales team. Kristen is a key player in the sales team. 자, Kristen은 영업팀의 핵심 주역이다. 그래서 Kristen이 없으면은 안 돼요. Okay. I'd like to think Kristen is a key player at EBS. 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Okay. Next one. We're working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smartphone industry. We're working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smartphone industry. 자, 우리 스마트폰 산업의 핵심 참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we're working to be a key player in 뭐뭐죠? In the phone industry, in the computer chip industry, a key player in 뭐뭐뭐 industry. 이렇게 많이 씁니다. All right, I think we're ready for our shadowing section. All right, everybody, it's time for shadowing. All right, guys, let's go. Repeat after 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Alrighty, let's try that one more ti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Intonation falling. Remember that. That's very important. All right, let's go ahead and take a little short quiz.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임을 압니다. Business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알라이트, very good job. Okay, so remember, when you are looking for a job, you have to think about this question. Am I a good fit with that company? Or am I a good fit for that kind of work? That's very important. 그러니까 job도 중요하지만 잘 맞아야 되겠죠. Alright? And also, we want to be a key player in any sort of job that we have, right? Or any kind of company. We want to be an important person. Very good.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I'll be seeing you soon. Bye-bye, everyon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Wo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Dirty versus messy. Dirty versus mess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dirty 그리고 messy입니다. 네, 뭔가 지저분하다 할 때 이 두 단어를 많이 듣는 것 같죠? 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단어 dirty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dirty,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dirty 이렇게 발음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발음이고요. 원어민이나 외국인한테는 dirty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R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dirty가 아니고 dirty. T. 그리고 여기서 T도 너무 강하게 안 하고 좀 더 가벼운 D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천천히요. Dirty. Dirty. Very good. Okay? 그래서 R 발음,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이 나요.

가야 됩니다. 오케이, 힘을 주셔야 돼요. Dirty, dirty, very good. 뉘앙스 차이를 한번 볼게요. Dirty, 먼지, 쓰레기, 진흙 등으로 표면이 더러울 때 dirt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dirty when we refer to something that is unclean, usually due to dust, garbage, or dirt. Okay? 그리고 때가 묻은이라는 뜻도 가졌죠. So dirty means when something is soiled with dir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was dirty. My hands were dirty. These socks are dirty. 네, 좋아요. 더러운이라고 할 때는 dirty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단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irty. Dirty. Very good. Okay,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집은 더러웠어. The house was dirty. Okay? 그래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먼지도 되게 많고 뭔가 식탁도 뭔가 뭐 주스 마신 자국들도 있고 아니면 신발 자국 있고 이런 게 dirty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정리정돈이 아니고 그냥 집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Okay? 때 묻은 혹은 뭔가 쓰레기, 먼지, 진흙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더러워진 거죠. The house was dirty. 자,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house was dirty. 두 번째 문장이요. 내 손은 더러웠어. My hands were dirty, okay? Maybe you touched the ground or maybe you were touching some equipment and you have oil and grease on your hands. My hands were dir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y hands were dirty.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은요. 이 양말들은 더러워. 네, 영어로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해야 됩니다. 네, 한국어는 살짝 어색하게 느끼지만 영어로는 무조건 복수 형태로 These socks are dirty, okay? 그래서 이게 상상이 되죠? 양말이 이렇게 시커멓게 더러운 거죠. Okay, 자,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se socks are dirty. These socks are dirty. 네, dirty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다음에 이제 messy로 넘어갈게요. messy. 엉망인, 지저분한 이라는 뜻들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dirty 만큼 발음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messy, messy. 근데 중요한 거는 강세입니다. 여기서는 첫 음절에 강세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messy가 아니고 messy, messy 해볼게요. messy. Very good. Okay. It's messy.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을 messy라고 하죠. When something is not organized and not in the right place, we call it messy. Okay? 그리고 어수선한 할 때는 messy라고도 합니다. Okay? When something is just not in the right place, it's not orderly, we say that that thing is mess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was messy. My kitchen's so messy. The closet was very messy. 엉망인, 지저분한, messy, messy.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집은 지저분했어. The house was messy. 네, 전에 dirty라는 단어를 the house was dirty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집에 뭔가 먼지가 많고 뭐 때 묻은 게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돈이 되지 않고 뭔가 이거저거 다 뭐 옷들이 다 바닥에 깔려져 있고 막 이런 게 messy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house was messy.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은 clean 할 수도 있는데
It can also be messy, okay? 그래서 뭔가 바닥도 깨끗하고

뭐 테이블들도 깨끗이 닦아져 있는데 그냥 지저분한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The house was messy. 두 번째 문장은요. 부엌은 너무 엉망이야. My kitchen's so messy. 그래서 손님이 올 때, 죄송해요. 제 부엌은 좀 엉망이네요. My kitchen's so messy.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지 않은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지저분한 거죠. 뭔가 스푼하고 그릇들이 다 나와 있고 이런 느낌이죠. 정돈되지 않은. My kitchen's so messy. 네, 마지막 문장은요. 그 옷장은 매우 지저분했어. The closet was very messy. So the clothes were all over the place. Okay? The socks were all out of the drawers. Everything was not hung up. The closet was very messy.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closet was very messy. The closet was very messy. 네, 오늘 배운 단어들 비교해 볼게요. 자, dirty라고 할 때는 뭔가 더러울 때, 특히나 뭔가 먼지나 흙이나 아니면 뭔가 쓰레기 때문에 뭔가 지저분할 때 이런 거는 dirty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messy 같은 경우는 뭔가 엉망이거나 지저분할 때 messy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house was dirty. The house was dirty. The house was dirty. The house was messy. The house was messy. The house was messy. Great work, everyone.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허리가 좀 아파서 고생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현대인들의 어떤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허리 쪽 통증 아니겠습니까? 어깨나 목 쪽 통증도 뭐 비슷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러분과 뭘 좀 해 봤으면 좋겠냐면 허리가 좀 아플 때 그다음에 또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허리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물건을 들다가 그럴 때도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허리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평상시에 올바라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허리 쪽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전체적으로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주니까 허리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다섯 가지 소주제를 우리가 나눠서 단어들을 보고 영장 연습을 하면 상당히 허리 쪽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수월하게 말하기도 되고 쓰기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허리 통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체중 조절을 하고 이렇게 자세를 올바로 하려고 항상 노력은 좀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허리를 여러분이 back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자, 엄밀히 말해서는요. back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 약간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뒤쪽,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뭐라고 그래요? back,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허리 아프다는 lower back이라고 합니다. lower back, 그죠?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ack과 lower back을 일반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lower back이 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냥 허리 얘기할 때도 oh, I have back pain 이렇게 얘기도 한다니까.

0: 항상 뭐 I have lower back pain 이렇게는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back은 등, 허리는 lower back이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자, 들어볼게요.
1: Back, lower back, back, lower back.
0: 자, 정리가 됐죠? 개념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허리 얘기할 때 그냥 back 해도 된다. 그렇지만 저렇게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허리 통증은 뒤에다 pain만 붙이면 되겠죠? 자, 두 단어가 아니라 이건 따로 써줘야 됩니다.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back pain, 이렇게 back pain.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같이 하나의 합성을 이룰 때 강세는 어디다 줍니까? 앞에 줘요, 뒤에 줘요? 앞에 줘야죠. back pain, 들어볼게요.
1: back pain, back pain.
0: 그렇죠. 이건 그냥 허리 통증이라는 얘기고 우리도 요통,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있듯이 영어에도 backache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자, 머리 아플 때 뭐라 합니까, 여러분? headache라고 하죠. 그 다음 배 아플 때 stomachache라고 하죠. 이거 다 전부 한 단어입니다. ache는 또 붙여서 만드는 단어고 back도 마찬가지로 I have a backache 그러면 요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어로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세는 앞에다 주겠죠. 들어볼게요.
1: backache, backache.
0: 자, 그러면 문장 영작 연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나 요즘 허리가 계속 조금 아프네. 자, 일단 요즘 계속 아프다. 약간 기간의 느낌이 있죠? 요즘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약간 조금 아프다. 계속 허리가 좀 아프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back pain이란 말을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경미한 증상 쪽에서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mild라고 그래요. mild. 그 다음에 요즘이란 거는 뭐 부사 처리를 해도 되지만 시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I have had. have pain 하면 통증이 있는 건데 I have had 현재 완료를 쓰면 계속 아파왔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즘 같은 건 시제 처리가 완료 시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I have had 자 완료 시제 줄 때 have는 절대 힘주면 안 되고요. 조동사 성격이기 때문에 본동사에 당황세를 줍니다. 그래서 I have had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I have had 자 읽어보세요. I have had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그러면 아, 나 최근 들어서 말이야. 허리가 살짝 좀 계속 아프네. 그죠? mild는 센 건 아니에요. 약간 경미한 통증할 때 mild 많이 붙입니다.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강세 세 군데 줍니다. 들어보세요.
1: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0: 그렇죠. 간단하지만 요즘 들어 허리가 좀 아프다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혹은 증상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뻐근한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stif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허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뻐근한이에요, 뻐근한. Oh, my back is stiff. My back is stiff.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고개를 못 돌리겠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 your neck is stiff. 이해되시죠? 그 느낌입니다. 그럼 허리가 조금 살짝 움직일 때만 좀 뻐근하다. My back is stiff. I have a stiff back. 이런 식으로 stiff 들어볼게요.
1: My back is stiff. My back is stiff.
0: 자, 일단 요거를 중심으로 잡아주고 살짝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자, strain이란 거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한데요. Have a muscle strain이라고 하면 이건 근육이 좀 뻐근한 겁니다. 그렇죠? 허리 쪽 근육이 좀 뻐근해. 그럴 때도 I have a muscle strain. In my back. 이렇게 됐어요. I have a muscle strain in my back. 하면 허리 쪽 근육이 조금 좀 뻐근하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다 기억하기 쉽지 않다면 이거 하나를 먼저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까지 확장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muscle strain. Have a muscle strain.
0: 자, 허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정상적인 활동이 되게 불가능하죠. Hard to function properly. 자, function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떤 기능이라는 명사를 알고 계실 텐데 이 친구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ard, 어렵죠? to function, 동사예요. 기능을 하다, properly.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즉, 사람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그죠? hard to function properly. 양쪽 강세 두시고 들어볼게요.
1: hard to function properly. Hard to function properly.
0: 자, 그러면 예하고 예를 넣어서 문장을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허리가 뻐근하면 아까 stiff 쓰면 되겠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 아까 hard to function properly. 그거를 조동사 한번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it is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It is hard. 어려워요.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0: 아케 스태프, 나 허리가 좀 뻐근할 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 누구나 그렇습니다.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1: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0: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되게 힘들 때가 많죠. 그렇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나 오늘 허리가 아파서 겨우겨우 아침에 일어났어. 자, can의 과거 동사 쓸게요. could hardly get out of bed. I could hardly get out of bed today. 그러면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거의 그 정도였어가 hardly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뭐뭐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could hardly get out of bed. 들어보세요.
1: Could hardly get out of bed. Could hardly get out of bed.
0: 이걸 왜 could를 주고 일단 연습을 하냐면요. can을 주고 연습을 원형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주로 과거로 쓸 일이 많아요. I could hardly get out of bed today.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더라.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과거 시제로 연습을 할게요. 자, 그다음 무리하지 않다. 이건 쉬워요. Take it easy.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허리 아플 때는 무리하지 마요. You should take it easy. 요 중간에 it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표현의 일부예요. Take it easy. 하나의 덩어리를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it easy. Take it easy.
0: 자,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무리하면 안 돼요. 너 허리 아파?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쉬어야지. 그쵸? 그럴 때 take it easy 하라면 되죠?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You should take it easy까지는 쉽죠? When you have back pain 그대로 관사 없이 주시면 됩니다. When you have 무관사예요. Back pain 이렇게 갑니다. 허리 아플 때는 좀 무리하지 않고 쉬세요. 자, 갈게요.
1: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0: 자, 오늘은요. 허리 문제 쪽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통증 표현들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리할까요? 허리 통증은 back pain 하면 되겠죠? 앞에 힘잘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1: Back pain. Back pain.
0: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 function을 동사로 쓰는 거. hard to function properly. 들어볼게요.
1: Hard to function properly. Hard to function properly.
0: 그래서 무리하면 안 돼요. Take it easy. 그죠? You should take it easy. 이거 자체가 무리하지 않다의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it easy. Take it easy.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 관련된 단어 표현들 그리고 영작 미션들 잘 수행이 됐길 바랍니다. 자,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고요. EBS E 앱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거기 저희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제 손에 막 익지가 않았을 때 이거를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적응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not used to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할 수 있겠죠. 아, 나는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는 오프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아직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뭔가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표현, I am not used to ing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used라는 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익숙

0: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몸에 배어 있는 느낌은요. 여러분 be used to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be used to와 used to 동사의 차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used to 동사는 그렇죠.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할 때 한때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라는 의미라면은요. 비동사 뒤에 used to 무엇이나 여기처럼 used to ing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어떤 것이 손에 익어가지고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이 손에 익어서 익숙한 것이 아니고 손에 익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I am not used to 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것이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g 자리에 다양한 동사들 넣어서 어떤 것이 손에 안 익어서 아직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아 나는 아직 정장 입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입다 wear 이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로 정장이라는 거, 그쵸? 격식 있는 옷이라는 의미로 formal clothes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편하게 입다가 이제 회사 가려고 하니까 정장 입는 게 어색하네요. 익숙하지가 않네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해서 정장 입는 게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아직 손에 안 익네요. 익숙하지가 않네요. 좀 어색하네요.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수업을 수강하고 듣는 거는요. 바로 take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am not used to taking online classes 혹은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난 아침 맨날 걸어서 아침 먹는 게 좀 어색하네요. 익숙하지 않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먹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eat나 have라는 동사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하면 아침 먹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해서 아침 먹는 게 좀 어색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쵸? 바로 get up 혹은 wake up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get up과 wake up 차이? 그쵸. wake up은 정신이 깬 거고 get up은 이제 정신이 깨서 움직인 상태가 되는 거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게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혹은 어색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I am not used to ing. 한번 살펴봤거든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I'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I'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I'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I'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I'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0: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아직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저는요 이제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이제 편해요 익숙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뭐 하는 게 익숙한 것은? 그쵸 I am used to ing니까 I am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이제 익숙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면 저는 이제 면대면 수업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럼 classes offline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해서 I am used to ing는 그쵸, 뭘 하는

formal clothes라는 표현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어색해요 라는 거에 I am not used to ing, 그리고 I am used to ing는 저는 지금 뭐 이제 편한 상태입니다. 저는 익숙해졌어요 라는 의미라면 저는 이제 점점 익숙해져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익숙해져 가고 있다 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I am used to 대신에 I am getting used to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getting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이제 정장 입는 게 조금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getting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getting used to ing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뭐 하는데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손에 익지 않아요 라는 표현으로 I am not used to ing 라는 표현,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you are starting a beautiful day full of happy moments. 여러분, 건강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과 하루 딱 10분 동안만, 그렇죠? 이렇게 집중해도 행복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은 바로 쭉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잡아서 서로 즐겁게 누려보는 시간이지요. 자, 그렇다면 출발합니다. The Weekly Review, here we go. 네, 자, Mission Possible입니다. 다 가능하니까 Impossible 아니고요. Monday, 7번 출구까지 이 도로를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그랬더니 비가 길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7번 출구까지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핵심은 remember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그 다음에 until exit 7. 아시겠죠? Until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ntil you see the sign. Until you see a big library. Until you see the exit number 7.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remember to stay. 그 다음에 이거는 바르죠? 예. 내가 너 길 가르쳐 줄게 라고 할 때는 I'll give you the directions. 이런 식으로 direction에 S가 보통 붙으면 방향들 해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표현 기억나시나요? 내 말이 씨가 되니까 말 조심해.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 다 알고 있거든. 자, 이럴 때 쓰는 표현 있죠. 조심해. Be careful. 물론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할 때 그 watch out 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be careful이고요. 누가 갑자기 뭐 할 때 hey, watch out. 조심해. 이런 식으로 던질 때는 watch out. 바깥을 내다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say. Be careful what you say. 아니면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해서 이때 wish for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뭘 바라는지 조심하라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자, 그래서 be careful what you ask for. 아니면 wish for. 둘 다 다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요청하는지는 알고 있다니까 I know what.

0: I'm asking for.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 볼까요? 수요일 거는요. 내가 내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얘기는 내가 네 생일을 못 챙겼는데, 이번에 또 못 챙겼네. 어쩌지? 어쩌지의 느낌이 바로 I can't believe죠. 그 다음에 밑에는 나도 믿을 수 없어. 똑같이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I can't believe. 이게 발음이 I cannot believe고요. 뭐 천천히 해도 I can't believe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는요. can을 강조하면 I can't believe 이러면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나 믿을 수 있어. Hey, I can believe it. Believe. 이게 believe가 커다랗게 들리면 그거는 긍정의 의미인 거고 I can't believe 이러면 부정의 뜻인 거죠. 그죠?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어쩌지 느낌으로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니 I can't believe it either. 나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역시의 뜻으로 either, T-O-O 아닌가요? 부정이기 때문에 느낌이 어떤 뜻이냐면 나도 그걸 믿지 못하겠어의 뜻이죠. 나도 뭐뭐 하겠어의 뜻이면 T-O-O, to를 쓰시면 되고요. 못하겠어의 뜻이면 E-I-T-H-E-R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can't believe it either. 영국식 발음은 either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렇죠?
1: You say either, I say either.
0: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1: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0: 이런 그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영국식 발음이면 I can't believe it either. 이렇게 발음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표현은요. 바로 이거였죠.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사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뭘 먹는가, 섭생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덜 먹고 덜 운동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Your food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됐죠? 그래서 발효 음식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발효 음식, 한국의 음식들을 할리우드 배우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왜? 천천히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건강까지 좋아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지금 그렇죠.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다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운동도 한두 시간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 잘 가다듬고 그냥 10분 정도만 운동하셔도 저항력이 계속해서 면역력이 커진다는 얘기도 말씀드린 적 기억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그 다음에 금요일 거는요. 그 막판에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야? 했더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자, 그렇다면 did he cancel? 근데 그 결과가 누구한테 미친 거예요? On you?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inute? 막판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At the last moment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그랬더니 야, 처음이 아니거든. This isn't the first time. This is not the first tim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그런 행동을 반복할 때에 내가 그만 봐야지 혹은 그 사람을 피해야지라는 생각이 덜 드신다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살짝 비우시고 같은 행동이 많이 반복된다 그러면 말해줘도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멀리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꼭 말씀해 보시고 고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애완동물은 언제든 반드시 목줄에 묶여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죠? 여러분, 애완동물 통제하에 있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죠. All pets must be 어디 묶여 있어야 돼요? 달라붙어 있다. On a leash. 그렇죠? At all times. 그래서 L-E-A-S-H. 이거를 all pets must be 동사로 써줘도 돼요. leashed. 앞에 거 on, 없고요. must be leashed. 해서 ed 붙이면 L-E-A-S-H-E-D라고 쓰셔도 똑같은 뜻입니다. At all times, must be kept under control. 통제하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오늘의 어록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이야기에는 다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는요, 모든 결말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영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예. Every story has an end. 그렇죠? 다 끝,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but in life, 실제 삶에 있어서는 every, 그렇죠? End is just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다. 결국은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건 실패야, 나 힘들어, 이제 끝났어.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시작이란 얘기죠. 그래서 무엇인가 결말이 있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즐거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it's time to say goodbye, but this is not the end.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there,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 현재 완료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형 많이 쓰이죠.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력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완료형이 사용된 오늘의 문장 먼저 읽어보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Maria has studied statistics for 2 years. 여기에 has studied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현재 완료형이 쓰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완료형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뭐 생김새는 어떤지 등등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 함께 공부한 후에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해주면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부터 다져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 have 또는 has가 쓰이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붙여져서 만들어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have를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만 has를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have나 has를 줄여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have 같은 경우에는 apostrophe 찍고 ve 적어줄 때도 있고 has 같은 경우에는 apostrophe 찍고 그냥 s 이렇게 적어서 표현하기도 하니까 역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완료형의 어떤 그 생김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중요한 건 현재 완료형 이 친구가 왜 존재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0: 현재 시제는 현재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현재 완료는 뭐냐? 아주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표현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적어놨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현재 완료를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만 일어났어.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그럼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됩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과거랑 연관이 없어요? 그럼 현재 시제 쓰면 돼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수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거. 그래요? 과거랑 연관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 현재 완료를 해석하다 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과거 시제 우리말 해석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말 해석이 비슷하다고 진짜 그 담고 있는 뜻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해서 우리말 해석에서의 어떤 그 차이가 없음이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현재 완료에 대한 기본기였다면 조금만 더 우리 설명 가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 해석되는 방법, 즉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법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뉘앙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될 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 쓸 수 있구나 정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적 용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어떤 일이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표현할 때도 그렇죠? 과거에 일이 일어났는데 현재와 어떤 그 기간적인 텀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완료 쓸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완료적 용법으로서 현재 완료가 쓰였을 때는 뭐 just라든지 recently 같은 부사가 사용되니까 이런 거 힌트 삼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용법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예요. live 뜻은 살다 되겠고요. 또 하나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동사는 arrive입니다. 뜻은 도착하다이죠. 이 두 개 동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가 문장들 만들어 보면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과거 시제 문장부터 봅니다. Dan lived in that apartment for almost 6 months 라고 적혀있어요. 댄은 살았다는 거죠. 그 아파트에. 얼마 동안요? 거의 6개월 동안요.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냥 댄이 그 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살았다라는 거고 자자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댄이 그래서 여기에 6개월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 걸까? 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문장에는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왜? 과거 시제고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산 건 이해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 요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다 현재 완료를 넣어서 문장을 살짝만 바꿔주면요. 어떻게 되냐?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Dan has lived in that apartment for almost 6 months. 우리나라말 해석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댄은 그 아파트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우리말 해석은 바뀌지 않아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이런 식으로 우리말 해석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와 연관돼 있다고 했죠. 해서 이건요. 6개월 살았는데 언제부터 산 거냐? 오늘로부터 6개월 전부터 오늘까지 산 지가 이제 6개월이 된 거다.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되니 이 아파트에 산 거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완료가 되겠고 하나만 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Zach arrived at the office. 해석 간단하죠? 잭이 오피스에 사무실에 도착한 거예요. 포인트 역시나 언제 도착했습니까? 질문을 해보자면 몰라요. 뭐 최근 도착을 했는데 뭐 언제 도착했는지는 이 문장에서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얘를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면 해서 Jack has
1: 그리고 이거

추가됐죠? Just arrived at the office 라고 말하면 요거 이제 완료적 영법이 되는 거죠. 잭이 사무실에 방금 도착했다라는. 그래서 언제 도착했는데요? 방금 전에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다.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예문을 통해서 우리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참고로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현재 완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념 이해에 만족하고 영작은 살짝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아, 오늘의 문장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의 문장 이렇게 적혀 있었죠. Maria has studied statistics for 2 years. 해석을 해보자면 마리아가 공부를 했다는 거죠. 뭘요? Statistics, 통계학을요. 얼마 동안? For 2 years. 2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 공부를 시작했을까? 여기 현재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최근 2년 동안 통계학을 공부했습니다.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부를 2년 동안 해왔어요 라고 우리가 이해해주면 된다라는 거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용법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용법보다는 현재 완료 개념 이해하셨으면 오늘 충분하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Today is the start of a new week. It's Monday, right? This week, we are going to work on pumping up our blood flow, okay?
1: 안녕하세요. 이제 또 한 주가 밝았어요. 오늘 월요일이네요, 그죠? 이번 주는 우리 혈액순환 개선 운동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그러면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Let's go!
0: Mom, where's Dad going? To fix your bike and pump some air into the tires. Can I tag along? Yes, but you better hurry so you can catch up.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g along, 그 다음에 go along with 차이점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along이란 단어가 둘 다 있죠. 일단 tag along 먼저 보도록 할게요. Mom, where's dad going? 이러죠. 엄마, 아빠 지금 어디가? 그랬더니 to fix your bike. 이러죠. 너 자전거, 너의 자전거를 고치러 가셨어. 갈 거야. And pump some air into the tires. 이러죠. 바퀴에 공기를 넣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can I tag along? 이러죠. 오늘의 영어 표현 나왔어요. Can I tag along? 따라가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Tag along. To tag along 하면 같이 따라가다, 누군가 가는 뒤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Can I tag along? 이러니까 yes. 가도 되긴 되는데 but you better hurry 이러죠. 좀 서둘러야 될 거야. So you can catch up.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서둘러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ag along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0: Don't tell me you're wearing those neon skinny jeans right now. What can I say? I guess I am. What happened to you? My boyfriend said they look great on me, and I just went along with it.
1: 네,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Go along with, 여기서는 went along 이렇게 나왔는데요. Go along with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So that was the bridge pose variation. That wasn't too hard, was it? Good job. We will do more poses that will pump up our blood flow this week. 네, 오늘 우리 다리 자세 변형 같이 해봤잖아요.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죠? 이거 사실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부위에도 좋은 장점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좀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 표현 우리 tag along 그리고 to go along with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along이 둘다 있지만 tag along, go along 뜻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잘 숙지해 주시고요. tag along 따라가다 그리고 go along with 하면 약간 이렇게 동의한 척하다, 억지로 동의하다 이런 뜻이었던 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I will miss you guys.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lcome back to our show. Welcome to a brand new week and a brand new theme.
1: 네.
0: 이번 주에 새로운 주제는요. 바로
1: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야기 듣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1: Al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improvised before a childhood performance.
0: Oh, childhood performance. 어렸을 때 했던 공연을 말하겠고요. Mm-hmm. 공연을 하기 전에 improvise 했다고 했습니다. Improvise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Mm-hmm. 근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는 걸 improvise라고 하지만 mm-hmm.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는 임시 변통을 썼다. Mm-hmm. She worked with what she had.
1: Work with what she had. 네. At the last moment. 네. That's important too.
0: 네, 즉흥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mm-hmm.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1: Mm-hmm.
0: 자, 그 이야기를 듣기 앞서서 요약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1: Okay.
0: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소개를 안 했네요.
1: Yes, we have Serena who's from Germany.
0: 네, 사리나 씨 이야기입니다.
1: Let's call her out.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0: 네, 새겨들어도 좋을 것 같은 조언인데요. 자, 그럼 문장 다시 볼게요.
1: So Serena said,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0: 네.
1: I have to say it like she said.
0: It's true what they say. 사람들이 하는 말, mm-hmm. 맞아요. What they say is true 해도 되지만 mm-hmm. 이렇게 도치시켜가지고 It's true, what is true?
1: What they say.
0: 사람들이 하는 말 맞습니다. Always improvise, 항상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mm-hmm. and work with what you got.
1: That's right.
0: What you got,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what you have got,
1: yeah.
0: 이런데요.
1: Uh-huh.
0: 이렇게 말할 때는 많이 쓰죠.
1: Mm-hmm.
0: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라고, 있는 걸 이용해서 좀 임시 변통도 쓸 줄 아는
1: yeah.
0: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죠.
1: Mm-hmm. That's true. There are many of those situations in life, right?
0: Mm-hmm.
1: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0: performance went well and that you aced it.
1: 네. 그렇게 갑자기 뭔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왔으면 그게 신경 쓰여서 공연을 잘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보죠.
0: Let's do it.
2: At the age of 8, I actually auditioned at one of Germany's state opera houses to become a member of the youth choir. To my surprise, I got in, and for the next 2 years, we toured, sang, and performed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0: At the age of 8, I actually auditioned at one of Germany's state opera houses to become a member of the youth choir.
1: At the age of 8, 보통 when I was 8라든지 yeah. when I was 8 years old라고 yeah. 하는 거를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데 at the age of 8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0: Yeah.
1: 보통 이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글이나 Right. 뉴스라든지 인터뷰라든지 mm-hmm. 이럴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 mm-hmm. 나왔습니다. 8살 때, 8살의 나이에 I actually, 저는 사실 어떤 일을 했냐면 auditioned,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At one of Germany's
0: state opera houses.
1: 네.
0: state.
1: 오페라 하우스인데 국립 오페라 하우스를 이렇게 state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state가 국가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0: right.
1: 예를 들어 State University 하면 주립대학교잖아요.
0: Mm-hmm, 네, for sure.
1: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라는 개념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State University 하면 국립대학이 되겠죠.
0: For
1: National
0: sure.
1: University.
0: You know it's a national one,
1: 네,
0: right?
1: Because
0: they don't have states.
1: State에 대해서는 물론 상태란 뜻도 있고 상태 지금.
0: Oh yeah, the state of your health.
1: 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0: Mm-hmm.
1: 그래서 상태 주 국가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 중 한 곳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이유는 to become a member of the youth
0: choir. choir.
1: 합창단입니다. youth choir. 청소년 합창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0: All right. Did she get in? She says, to my surprise, I got in and for the next 2 years we toured, sang and performed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1: 놀랍게도 그런데 누가 봤을 때 놀라운 거냐면 본인이 느꼈을 때 놀랍게도
0: yeah, to my surprise
1: I got in 저 들어갔고요 합격을 했고요 and for the next 2 years 그 후 2년 동안 we toured 투어를 했고 sang 노래를 공연을 했고 and performed 공연했습니다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0: mm-hmm.
1: 독일의 여러 극장에서 공연을 했대요. What a great experience.
0: That sounds really awesome.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 is one fun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0: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1: 네, 그건 정말로 어떤 경험이었냐면 it was really an
0: exceptional experience. Exceptional.
1: Exceptional. 원래 exceptional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exception에서 온 거잖아요. Exception을 이제 al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준 건데요. Exception 자체는 또 예외란. 뜻으로 쓰여요. That's an exception.
0: It doesn't follow the regular rules.
1: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0: Yeah.
1: 그건 예외다. 그래서 이례적인 어떤 거다라는 건데요. Exceptional 하면 그게 원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례적인 경험이었다라는
0: yeah.
1: 의미보다는 대단히 좋은,
0: yeah.
1: 아주 훌륭한, 놀라운 이런 뜻으로 쓸 때가 많아요.
0: Yeah. So in this case, it means it was a great, awesome experience.
1: 네. 굳이 뭐 이례적이었다,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mm-hmm.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그리고 이 exceptional을 또 부사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exceptionally를 이례적으로란 뜻으로보다는 특히, 유난히,
0: especially,
1: 특별히,
0: kind of, yeah.
1: especially good,
0: mm-hmm.
1: exceptionally
0: great.
1: 워낙 그 평범한 것보다 워낙 뛰어나서 거의 예외에 해당되는 정도로.
0: Oh, for sure. It's yeah. that good,
1: it's
0: right?
1: That
0: it's
1: good.
0: totally different than it's, everything else.
1: Yeah, it's an outlier.
0: Oh, yeah.
1: 저 멀리 있는 거예요.
0: For sure.
1: 아주. 그래서, 네, exceptional experience,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but there i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0: 절대,
1: 아마도 절대 잊지 못할 fond memory, 좋은, 즐거운 mm-hmm. 추억이 있대요.
0: All right, let's find out what that is. She says,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1: prior to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Mm-hmm.

0: prior to는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1: so
0: a few hours prior to 그러니까 before.
1: Before. Yeah.
0: Our very first
1: premiere.
0: Premiere.
1: Premiere.
0: Premiere는 이제 프랑스어로 첫 번째란 yes. 뜻에서 와서 개봉, 초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mm-hmm.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1: Yeah, like a movie premiere. Yeah. The first time they show the movie. You know.
0: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mm-hmm. 기회죠. 그래서 첫 번째 공연을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고 mm-hmm. 그걸 하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 So prior to the premiere, this happened.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0: 네, I washed my hair 했는데 I had washed my hair 라고 right. 했단 말이에요. Mm-hmm. 공연을 하기 지금 몇 시간 전이었고 그 전에 yeah. 뭘 해놓은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mm-hmm. 왜 머리를 감았냐면
1: She says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To braid.
0: 머리를 따다. 그리고 비슷한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도 씁니다.
1: Yes, you can say plait.
0: Plait.
1: You can plait your hair 네. or braid your hair.
0: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뜻이니까 둘 중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주시고 mm-hmm. 다른 문맥에서요. Mm-hmm. 그래서 여기서는 braid로 쓰였습니다. Braided yes. neatly afterward. 나중에 깔끔하게 닦기 위해서 머리를 감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도 so it would 여기서 it는 머리
1: her hair
0: 머리 스타일
1: the style. 네. Yes.
0: It would suit my costume. 그날 outfit, 그날 입고 있던 복장이 mm-hmm.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의상과 잘 어울리게끔 yeah. 나중에 따으려고 머리를 감은 뒤였어요.
1: Hmm. Okay. All right. But what happened as she was doing it?
2: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and 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1: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0: 엄마가 went out, 바깥에 나가셨어요. For mm-hmm. a few seconds, 잠깐 동안. 정말로 몇 초일 수도 있고 그냥 과장으로 아니면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mm-hmm.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Mm-hmm. 그냥 while I was drying my hair라고만 하면 머리를 말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죠.
1: Yeah, you could be towel drying it 네. like this, air drying it.
0: 네, 아니면 뭐 선풍기 앞에 그냥 있을 수도 있겠고, yeah.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blow drying my hair라는 것은 헤어 드라이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 Yes, you're using the blow dryer to
0: 네,
1: dry.
0: 네, 그래서 머리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동안 잠깐 나가셨다가 mm-hmm.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1: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0: 뒤에서부터 볼게요. The moment she came back. Mm-hmm. 돌아오는 그 순간에 just to find me. Just to 뭐뭐뭐 하면은 단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mm-hmm. 뜻이 아니고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just to 했다면은 이러다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yeah. 뜻으로 쓰입니다. 이야기.
1: More like how the result came out.
0: 네,
1: right?
0: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 Mm-hmm. 스토리텔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mm-hmm. just to find me 나가셨다가 들어와 봤더니 제가 이런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신 mm-hmm. 거죠. With a
1: horrified facial expression.
0: 네.
1: Horrified.
0: Horrified. 겁에 질린. Horrified라고 하면 horrify 하면 겁에 질리게 만들다, 겁을 주다, mm-hmm. horrifying 하면 겁에 질리게 만드는 무서운 horrified, 겁에 질린 mm-hmm. facial expression, 표정이죠. Mm-hmm. 그래서 딱 오셨는데 제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1: Yeah. She says,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en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0: 이렇게 드라이기를 드라이어를 쓰면서 브러쉬도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1: Yeah, you used the brush together,
0: 네,
1: right?
0: 그런데 had gotten stuck in my hair. 머리에 끼었어요. 브러쉬가 mm-hmm. 끼었던 거예요. 그리고 got stuck 한 것뿐만 아니라 got
1: tangled tightly. 네. To tangle.
0: Tangle이라는 것은 헝클어지게 하다 또는 얽히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mm-hmm. 있어가지고 gotten tangled라고 했으니까 mm-hmm. 지금 끼었는데 얽혀버렸어요. 그 상황 yeah. 여러분 어떤 건지 쉽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So tightly, 워낙 꽉 끼어서 that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mm-hmm. no pulling or tugging help to get it off.
1: Nope.
0: 이걸 아무리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걸 빼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pull하고 tug은 거의 같은 거예요.
1: Yeah, it means the same thing. To pull and to tug.
0: Tug. 그래서 그 줄 그 뭐라고 하죠?
1: Tug of war.
0: Tug of war. 줄다리기 uh-huh. 싸움 있잖아요. 이것도 tug of war라고 합니다. T-U-G 한 다음에 hyphen of yeah. hyphen war.
1: Yeah, because it's basically a tugging war. Both sides are tugging. 네. Whoever tugs the best.
0: Pulling이라고 하지 않고 tug이라고 해요.
1: Yes, tug of war.
0: 네, 마지막 문장 볼까? 마지막 표현들 보겠습니다.
2: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I hurried to the theater with my hair sticking out like sun rays, acted like it was part of the performance, and actually aced it.
1: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0: 이게 아까 요약 문장에서 말했던 improvise였던 것 같아요.
1: Yes.
0: 임시 변통을 사용하는 거죠. The only option, 유일한 선택 사항, 선택 항목, 유일한 방법은 was chop.
1: Yes, it was to chop it all off. Chop.
0: Cut it all off, chop it all off, 똑같은 거예요.
1: Mm-hmm.
0: 그래서
1: But chop means you cut a lot more.
0: 네. Cut 하면 진짜 요만큼씩 자를 수
1: yeah,
0: 있는데 chop는
1: But chop is like
0: 상당히 자르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 cutting board라고 할 수도 있고 chopping board라고 할 수 있어요.
1: Yeah.
0: 그래서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Mm-hmm. 무대에 오르기 1시간 전에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1: She says, I hurried to the theater with my hair sticking out like sun rays.
0: I hurry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I hurried to the theater. 급히 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With my hair, 어떤 상태로? Sticking out like sun rays. 태양 광선처럼. 태양, 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삐져나온 상태로 극장으로 급히 이동을 했고요.
1: And acted like it was part of the performance and actually aced it.
0: 그런 임시 변통의 머리 스타일도 part of the performance,
1: mm-hmm.
0: 공연의 일부인 척 했다고 합니다. Mm. 그렇게 행동했대요. And actually aced it.
1: Aced
0: the performance. She did really well.
1: She did well. Just like if you ace a test, it means you did really well on the test.
0: 네, 정말 잘했다는 거죠.
1: Yeah. yeah. All right, okay.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At the age of 8, I actually auditioned at one of Germany's state opera houses to become a member of the youth choir. To my surprise, I got in, and for the next 2 years, we toured, sang, and performed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 i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and 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I hurried to the theater with my hair sticking out like sun rays, acted like it was part of the performance, and actually aced it.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to one's surprise라는 패턴으로 연습할 건데 누군가가 봤을 때 놀랍게도 누구 입장인지를 살짝 이 one 부분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 패턴은 a few hours prior to, a few hours before라고 해도 되지만 prior to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뭐뭐 하기 몇 시간 전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렸을 때 기억에 대해 써준 글들 중에서 improvise, 즉흥적으로 뭔가 임시변통 사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s children, my friends and I always had a goal for our plays, like to cook rice. We would improvise resources like sand for food, a tin for a pot, etc. As a kid,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was watch old movies on mute and improvise the dialogue. I'm happy to report that it's over 20 years later and nothing has changed.
0: 네, 첫 번째는 이름이 탈루루페 루페 씨가 As children, 어렸을 때 my friends and I, 제 친구들과 저는 always had a goal for our play. 여기서 mm-hmm. play는 그냥 놀이를 말하고 있고요.
1: Yes.
0: 놀이할 때 항상 목표가 있었대요.
1: Mm-hmm.
0: Like to cook rice. 밥을 짓는 것처럼 we would improvise resources. 이렇게 밥 하려고 하면 rice,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1: Yeah.
0: 그런 것들을 임시변통을 썼대요. 없으니까.

0: like sand for food, 모래를 음식 대용으로 쓰고, a tin 통조림 같은 거를 for a pot, pot 냄비로 쓰고 등등 그렇게 improvise 했다는 내용이고요.
1: All right. And Max says,
0: As a kid,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watch old movies on mute. 음소거를 해놓고 오래된 영화들을 보면서 improvise the dialogue, 그 대사를 즉흥적으로 바꿔보는 걸 가장 좋아했대요. I'm happy to report that it's over 20 years later. 기쁘게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났지만 nothing has changed. 지금도 그렇습니다.
1: All right.
0: 하네요.
1: That sounds fun. I should try that one day.
0: I don't want to try it.
1: Well, you don't have to. I will. All righ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ve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김밥. 네, 오늘 김밥 만들어 볼 거예요. But we're making 작은 김밥, 미니 김밥, 꼬마 김밥. 뭘 들어가고요? 오늘은 바로 꼬마, 햄, 김치, 김밥. Yes, we're making mini ham and kimchi kimbap.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꼬마 김밥, 김. 네, we're using dried seaweed. We have ham. 네, 오늘은 식물성 햄이요. 그래서 고기 안 들어가요. We have rice, 공기밥도 있고. We have 김치. 우리 생김치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영어는 김치는 김치요. We have perilla leaves. 이거 캐니피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We have salt, 소금. And we have carrots, 당근. Let's make 김밥. 타임 투 chop the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요. 하지만 우리 먼저 개잎 씻어야 돼요. So we wash the perilla leaf. Rinse it under cold water and shake the water off. Okay, we washed our leaf. Now we can cut it. 네, 우리 개잎 잘라야 돼요. So we cut off the bottom.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And we cut in half. 그리고 반만 잘라요. All done. Now let's cut th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필요해요. And we're going to thinly slice the carrot. 우리 아주 얇게 잘라요. Thin slices. 손가락 항상 조심하세요. Okay. And now we slice the ham. 네, 우리 식물성 햄 잘라요. We open the ham. There it is. And we cut. We just need one piece, like this. And now we cut like this. 이것도 얇게 잘라요. Okay. One more thing. We have to chop our kimchi. 네, 우리 김치도 썰어요. So, let's cut. 그냥 이렇게 chop, chop, chop, chop, chop. Now, it's ready to fry. Time to fry. 네, 볶음 시간이요. 우리 올리브유 조금만 필요해요. 올리브유. We put in our carrots. 우리 당근. What we want is to make the carrots soft. 우리 당근 오늘은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딱딱했을 때 우리 꼬마 김밥 식감이 좀 이상해요. Look, do you see? Already it's a little softer. 바로바로 조금 부드러워요. 당근들이 춤추는 거예요. Take a look. They're even softer. 이제 또 부드러워졌어요. 제 생각 다 됐어요. Let's take them out. Next, our ham. 네, 식물성 햄도. 햄은 당근보다 시간 조금 더 걸려요. It's going to take a little more time to cook the ham. 이번에 노릇하게 필요해요. This time we need golden brown ham. So turn. 우리 또 뒤집어요. Oh, golden brown. 네, 다 됐어요. 필요해요. And we put the ham on the plate. Oh, it looks good. Now, the last thing to fry. 우리 마지막 볶음은 바로 김치 볶음. We put our kimchi. Our 김치 볶음 햄보다 더 빨리 할 거예요. 오호호호, 새콤한 냄새 나는 거예요. You can smell the sour kimchi. And we add our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our sugar, 우리 소금. 설탕이요, 소금 아니야, 설탕. 우리 볶아요. 와우, 또 고소한 냄새 나는 거예요. 이제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설탕 넣었을 때 쉽게 탈 수 있어요. We don't want to burn the kimchi. I think we can turn it off. 네, 우리 불 꺼요. Oh, it looks good. 공기밥은
오가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So, we're gonna mix the rice. We put in the rice. And our sesame oil. 참기름. Our salt. 우리 소금. An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And we mix. 네, 비벼, 비벼, 비벼. So mix it all together. 네, 이 정도는 충분해요. Time to make kimbap. 네, 이제 곰마, 햄, 김치, 김밥 도전하겠습니다. So first, we need seaweed. So we take our seaweed, 우리 김, 곰마 김밥 김. Next, we need rice, 우리 밥. And we take carrot, 우리 당근, 조금만 할 거예요. And we need 김치, 위에서 김치 넣고. 김치, 호호호호. And let's roll. 말아볼까? Slowly roll, slowly roll, roll, roll, roll. 다 말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터치 하나 있어요. One last thing. Sesame seeds. 참깨. My mini ham kimchi kimbap. 우리

0: fine by me, Shenoy said.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1: Hi, Shenoy.
2: Hi, Shenoy.
0: Woof. Bark from the phone. Jump over the cat. Grab the screwdriver. Fix the bike. Pick up the map. Swerve round Mr. Amitri.
1: 네, 친구들. 자, 슬라머가 이제 드디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슬라머는 항상 싸울 준비가 돼서 말하는 투도 굉장히 아주 공격적이죠. 자,
0: I have come to free you from your torment.
1: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So we have our second word for today. Torment. 고통. 그래서, 슬라머가 내가 네 고통을 없애줄 거야. 네, 이렇게 말하는데, Oh God. 이렇게 이제 비꼬아서 말을 하는데, 우리 스네어 먼저 얘를 해결을 해야 되고 슬라머가 I will vanquish him. 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격파할 거야. 네, 아주 강력하게 Fine by me. 네, Fine by me 친구들. 이 느낌이 슈노의 느낌이 어떠냐면요. 아, 귀찮아요. 그냥 알았어. 그냥 해. 네, Fine by me is I don't care. 난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 네, 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똑같은 일이죠. Let's see what happens. Snare was waiting.
3: You'll never get past my lasers, weaklings!
0: Shenoy folded his arms. We could if we went a different way.
3: That's not how this works. You try to pass and I'll fire lasers at you.
0: Snare shot his lasers. They bounced off Salama's shield and hit Snare in the chest. A mighty conquest! Salama shouted as they raced down the path. There was a bridge near the football pitch, but there was a plank loose and Shenoy was catapulted off his bike. He found himself back outside his house. Salama had gone.
1: Okay, so, 여기에서, 여기, 나를 피할 수 없을 거야. I'm gonna fire lasers. 자, 내 laser를 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슬라머가 이 shield, 방패를 딱 막죠. 그래서, it bounced off Salama's shield. The laser bounced off. 튕겨 나갔어요. 자, 여기에서, 슬라머 says, a mighty conquest. And this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today. 자, mighty 하는 건요, 친구들. 강력한. Right. It's might는 힘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 y를 붙이면 강력한. 힘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력한 정복. 그래서 이제 snare는 통과하고, okay? 자, 여기, 그 다리가 있었는데, 축구장 근처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0: So there was a plank loose and Shenoy was catapulted off his bike.
1: 자, 여기 그 다리에 헐거운 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거기에 살짝 이게 끼어 가지고 이제 자전거에서 튕겨 나간 거예요. All right? 그러다 또 다시 집으로 갔어요. 슬라머는 또 없어지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Chapter 5, The Bridge. Shenoy pressed the app on his phone. Merritt appeared this time.
4: Amigo, do you...
0: Shenoy screwed up his face.
5: 5 echoes? I'm stuck in a never-ending loop!
0: Merritt smoothed his hair.
4: Do you need a hug?
5: No hugging. Let's go!
0: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4: Hi, Shenoy.
2: Hi, Shenoy. Woof!
0: Bark from the phone. Jump over the cat. Grab the screwdriver. Fix the bike. Pick up the map. Swerve round Mr. Amitri. Lift the shield. Defeat Snare.
1: It's happening again. 자, all right. So, 우리 Merritt가 등장을 했고 또 반복적으로 이제 Echo가 다섯 개 있어요. Right? 그래서 I'm stuck in a never-ending loop. 계속 끊임없는 반복이 이렇게 계속 된다. 이렇게 해서 Shenoy가 아주 걱정이 되죠. All right.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And we're gonna see what happens next. 이제 다음에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we're gonna finish the book. And hopefully the loop will stop. Okay. All 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story. And please join me again so that we can finish.

0: the book. All right, see ya.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prize for the best fisher of the year goes to the bear!
1: Hmm.

Open your eyes already. I see you like it, huh?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

2020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퇴출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형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성취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성취감이 또 다른 책을 읽고 더 많은 단어와 문장을 접할 수 있게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 성취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의 바로 그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왔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use 관련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내신 시험에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Samuel used his father's dive knife to saw away the net from the giant squid. I'm sorry, he said. We thought you were guarding the treasure. We didn't know that you were a mother.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a dinner plate.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With the last of the net cut,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뭔가 약간 감동적인 그런 포인트로 끝날 것 같은 추측을 해봅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그렇죠. 이제 이 난파산에서 금은 보화를 얻었으니 끌고 가야 되겠죠. 두 남자가 hauled away, haul이라는 것은 끌다라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것이죠. 이거 가져가야지. 이 끌면서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금을 얻었으니까요. 가지고 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끌고 가는 것이죠. The golden treasure, 그 황금 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Samuel used his father's dive knife to saw away the net from the giant squid라고 돼 있네요. 사무엘은 used,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use라는 것은 사용하다. ed가 붙어 있으니까 사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다이빙 칼을, 이 잠수 칼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aw away. saw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다, 보았다라고 할때 그것도 saw죠. see의 과거형도 saw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바로 자르다. 주로 톱으로 자르다인데 지금 여기서는 칼입니다. 칼로 자르다. 그래서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르기 위해서 무엇을 자르냐면 그물을 자르기 위해서 어디 있는 그물을 자르냐면 from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로부터 지금 거대 오징어가 그물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잘라주는 거죠. 아, 오징어를 다시 풀어줄 생각입니다. 왜 풀어주냐 하면 우리 최근에 나왔었죠. 이 책에 바로 직전에 보면은 이 거대 오징어는 엄마였잖아요.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잠수부들에게 공격을 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물을 자르기 위해서 잠수칼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전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use와 관련된 표현인데요. 이 use와 관련된 표현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포인트로 나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꼭 알아야 하는 use 관련 표현입니다. 이 use와 관련된 표현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의미도 다르고 문법적으로도 살짝씩 다른 포인트가 있답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개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used the computer yesterday. 그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본적으로 use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그녀는 사용했습니다. 어떤 걸 사용했냐면 a computer yesterday. 어제 컴퓨터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두 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I'm used to spicy food. He used to live in Busan.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used 다음에 to가 둘다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spicy food가 나왔고 여기는 live라는 동사처럼 생긴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분명히 한 번쯤은 이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I am used to spicy food라고 하면은 여기서 be used to죠. Be used to는 익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는 평소에 실제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마라탕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매운 음식 마라탕도 있고, 그다음에 뭐이 라면 같은 것도 보면 약간 매운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매운 뭐 갈비라든가 매운 찜닭이라든가 이런 것들 즐겨 먹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매운 음식에 좀 익숙한 편이거든요. 이럴 때 이런 걸쓸 수가 있는 것이죠. I'm used to spicy food. 나는 매운 음식에, 맞죠? spicy. 매운 음식에 익숙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 익숙한가? 바로 여기 있는 spicy food, 매운 음식에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 to이고요. 여기 뒤에는 명사만 옵니다. I'm used to 어디에 익숙한데? 매운 음식에 익숙해. 그래서 매운 음식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는 것에 혹은 뭔가 하는 것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이렇게 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Be used to 명사는 뭐뭐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He used to live in Busan. 그는 부산에서 살곤 했다. 과거에 부산에서 살곤 했다.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부산에 안 살아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he used to live in Busan이라고 하면 과거에 부산에서 살았는데 과거에는 그땐 그렇게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used to 같은 to처럼 보여도 여기 있는 to live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live를 보면 아시다시피 to 부정사입니다.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to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온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태의 차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뭔가 하는 거에 익숙해. 여기 to 다음에 동사를 적어 놓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spicy food처럼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은근히 지금 여기 있는 used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것과 헷갈려서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점. 그럼 앞에 be used to가 있는지, be 동사가 있는지, 이 내용상 뭐뭐에 익숙하니 맞는지 그걸 확인하면 아, 여기에는 동사가 오면 안 되고 명사가 와야 되는구나를 알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소 몇 점은 세이브해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I'm sorry, he said.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거대 오징어. 그 익숙하고 used to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거대 오징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라고 사무엘이 거대 오징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0: We thought you were guarding the treasure. 우리는 생각했어. 네가, 즉 거대 오징어 너가 지킨다고,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그 보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를 공격한 거야. 근데 아니었네. 너는 엄마였네. 우리가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We didn't know that you were a mother. 우리는 몰랐어. 무엇을 몰랐냐면 네가 엄마인지 몰랐어라고 지금 이렇게 사과를 하네요. 그렇죠. 동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표현하는 이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은요.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the dinner plate 이라고 되어 있죠. The Kraken. Kraken이라고 하면 전설의 괴물인데 여기서는 거대 오징어를 의미하겠죠. 거대 오징어는 단지 보았습니다. 단지 다시 보았습니다. 그를 다시 보았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 있는 그는 바로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With a single massive eye. 이 하나의 거대한, massive라는 것은 거대 아니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눈은 어떤 눈이었냐면 The size of a dinner plate. 이 저녁 식사 접시에 크기만한 아주 거대한 눈으로 사무엘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쳐다보았다는 것이 되겠죠.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느끼는 것이죠.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사무엘이 느끼는 거 아는 거예요. The creature. 맞죠?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The creature. Creature이라고 하면 바로 괴물이 되겠죠. 이 괴물. 즉, 여기서는 괴물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바로 그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 거대 오징어, 그 괴물이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해했냐면 his apology.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무언가를 이해했다라고 했죠. 그가 이제 방금 뭐 했습니까? 이 직전 슬라이드에서 나왔었죠. His apology. 바로 그의 사과입니다. 그의 사과를 이해했다라는 것을 사무엘만 느끼는 거죠. 아, 왠지 이 오징어가 나를 이해했는 것 같아. 뭔가 눈빛이 이해, 나는 널 이해했어. 오케이, 괜찮아. 보물 때문이었구나.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걸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1: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Samuel used his father's dive knife to saw away the net from the giant squid. I'm sorry, he said. We thought you were guarding the treasure. We didn't know that you were a mother.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a dinner plate.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0: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With the last of the net cut,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이라고 되어 있네요. With the last, 마지막이죠. 뭐의 마지막과 함께, the net cut, 그 그물 자르는 거에 마지막과 함께, 즉 그물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 그 거대 오징어가 걸려 있었던 그 그물의 마지막 부분을 잘라주고 난 다음에가 되겠죠.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그 괴물은, 여기서 그 괴물은 바로 거대 오징어겠죠. 거대 오징어는 took one final look,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는 것이 되겠죠. 무엇을 쳐다보았냐면 사무엘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무엘을 쳐다봤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그 난파선 안으로 다시 수영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헤엄쳐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한번 봤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그녀는, 여기서 she는 거대 오징어입니다. 거대 오징어는 ignored, ignored이라는 것은 무시했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The divers, 잠수부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보물들은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다라는 것은 깔보고 이런 무시가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기 알만 지키면 되니까요.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이라고 되어 있네요. Content는 바로 만족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잠수부와 그들의 보물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뭐 하면서? 만족하면서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그렇죠. 그들의 그녀의 새끼들과 그다음에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보물들과 잠수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되겠죠. 어디 있는? In the watery deep. Watery 하면 물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그녀의 알들이 되겠죠. 그녀의 새끼들과 그 다음에 그녀의 집으로 만족해서 돌아가면서 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끝이 나요.

0: 결국은 서로서로 윈윈이네요. 맞죠? 이 거대 오징어도 해피하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무엘의 삼촌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다른 잠수부도 있었겠죠. 모두 다 해피하게 엔딩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나 재밌게 저도 책을 읽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읽었길 바랍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With the last of the net cut,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Hull. Hull.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Massive. Massive.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a dinner plate. Apology. Apology. I'm sorry, he said, with an apology in his eyes. Creature. Creature.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Content. Content.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saw라는 단어인데요. 이 saw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 원래 기본적인 의미에서 좀더 확장해서 어떤 단어가 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 I saw a cat on the roof. 나는 saw a cat. 고양이를 saw 했답니다. On the roof.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를 saw.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saw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se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saw 말고도 또 다른 의미의 완전히 다른 saw가 있다는 사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is saw is very sharp. 이 saw는 맞죠? 이 여기서 saw라는 거, this saw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saw는 saw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saw라는 것은 매우 날카롭다.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saw는 물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saw라는 것은 톱을 의미합니다. 쓱싹쓱싹 우리가 흔히 나무를 많이 자르죠. 톱으로요. 그래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이 톱이 매우 날카롭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 sawed the wood in half가 되겠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sawed 했답니다. 무엇을 sawed 했습니까? The wood, 나무를 반으로 sawed 했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aw, 톱에 관련된 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톱이 나무를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sawed 했다. 즉, 잘랐다가 되겠죠. ed가 붙어있네요. 톱으로 자르다 혹은 그냥 자르다도 되고요. 톱으로 자르다로 흔히 사용이 됩니다. 나무를 반으로 잘랐다가 되겠죠. 그래서 saw라는 게 원형 동사이고 그거의 과거형이 바로 sawed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톱으로 자르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어떤 품사가 되고 또 다른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꼭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말고 이해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빠빠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가 밝았습니다.
1: 네. 네.
0: 주말에 복습 좀 하셨어요?
1: 그럴리가요.
0: 네. 맙소사. 좀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아빠 닮아 물이 무서운 아들입니다. 이제 당연히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김새도 닮지만
1: 그쵸.
0: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닮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혹시 슬기 씨 자녀분들은
1: 네.
0: 그럼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1: 와, 물개예요. 물은 너무 좋아하는데
0: 완전 이렇게
1: 예, 물은 좋아하는데 와, 예.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뭐 사소한 거에도 버럭 화를 낸다든지
0: 그런 건 예. 혹시 닮은 건가요?
1: 저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접니다.
0: 알겠습니다. 예. Alright, 자, 그러면 아이의 수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이거 좀 중요하죠, 그렇죠?
1: 그쵸. 왜냐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수영 수업이 있더라고요.
0: Oh, that's good.
1: 예,
0: That's
1: 의무
0: good. 네. 자,
1: 교육으로.
0: 두 번째 미션은요. 물을 엄청 무서워해. 와우, 그렇죠. 자,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 뭔가가 무섭다라는 문장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Scared.
0: 네, 한번
1: 무섭잖아요.
0: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영에 관해 영어로 이야기하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어.
2: What about Mayu?
1: 마유, your son.
2: Yeah.
1: 마유, Mayu don't know how to swim.
2: No.
1: So we will teach.
2: We will.
1: Yes.
2: We will.
1: Yeah.
2: Okay.
1: 그리고 물을 엄청 무서워해, 마유가.
2: Mayu.
1: 물을. Mayu scared water.
2: Oh.
1: Yeah.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닮았다고?
2: He totally takes after, just like me.
1: Oh, yeah.
2: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1: Oh,
2: his age.
1: really?
2: When I was his age, terrified.
1: 물을 얼마나 좋은데, 나
0: 아이고, 이게 수영 얘기가
1: 예.
0: 남 얘기가 아닙니다.
1: 맞아요.
0: 저 굉장히 물을
1: 혹시
0: 좀,
1: 물에 뜨세요?
0: 뜨긴 해요. 뜨긴
1: 오.
0: 한데 엄청 무서워하고.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가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도 발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는 분들 있죠?
1: 맞아요.
0: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1: 약간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0: 아, 저는 물을 어렸을 때부터 별로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1: 아,
0: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아무튼 이 얘기가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1: 네.
0: 봤습니다.
1: 예.
0: 자, 일단